0: 7월 7일 행운의 럭키 세븐이 1 플러스 1으로 있는 화요일 첫 곡은요. 브리티니 스피어스 럭키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수녀입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한 것보다 일상의 편안함이 좋다. 공감하시나요? 네이클로버보다 세이클로버가 더 소중하다. 아마 공감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나이 드신 분이고 저는 아직도 특별한 게 좋은데요. 그러면 아직 젊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그 소소한 행복에 럭키 세븐이라는 선물이 또 하나 더 얹혀진 느낌이라 할까요? 7월 7일 이 날짜 하나만으로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것도 참 소박하고 좋은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장마에 태풍도 몇 차례쯤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여름이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건데 모쪼록 우리 참전가 여러분들 큰 피해 없이 올여름도 편안하게 잘 통과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참전가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 여름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이 럭키 세븐이 세 개나 있는 번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7277님. 어서 오세요. 저는 365일 왜일이 저는 일복이 많을까요? 항상 CBPC 방송 들으면서 즐겁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일이 많다는 것도 복이잖아요. 복. 일이 없는 것보다는 일이 있는 것이 더 큰 복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으면 일이 없는 사람이 부러울 수도 있겠죠. 우리는 저마다의 다른 사람의 신발이 그 신발 위에 서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가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9시 7분이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퀸.

살라고 하면 재미없고 낙이 없어 죽고 싶다 하고, 그렇다고 정작 죽을 때는 또 살겠다고 애쓰지 않나요? 그저 태어났으니 삶에 이유가 없으므로 왜 사는 건지 그런 고민 없이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경건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무지 왜 살아야 하지?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삶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태어났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그저 살아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죽겠다 하면 살고 살겠다 하면 죽는다는 사직생 생직사란 고귀한 말도 있지만요. 그저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며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겠죠. 우리가 한여름 더위를 대하는 자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더위가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시원한 곳으로 피할 수는 있겠지만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를 지금 당장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니 그저 무덤덤하게 수용하는 느긋한 마음가짐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작은 더위라는 소설하는 절기입니다. 작은 더위를 시작으로 큰 더위, 대서에 초복, 중복, 말복까지 앞으로 더위의 고개를 넘어야 할 일이 태산만큼 걱정이기도 한데요. 비로소 한 곱이 더위의 문턱에 있습니다. 장마철 스기가 있으면 더 끈적끈적하고 더운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죠. 에어컨 실내 온도도 적정 온도로 지키면서 그나마 지구 온도를 낮추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면서 올여름 더위를 건강하게 잘 받아들이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답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요. 낡은 선풍기 한 대로 뜨거운 여름을 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냉방 시설이 안 돼 있는 쪽방에 사시는 어르신들. 냉방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여름 대책도 잘 헤아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화요일 책 한 줄의 행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생각들 나눠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들 함께, 특히 이 여름에 나누고 싶은 글들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10 빵톡으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4776님, 저와 저 아이 셋, 세례받은 지 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 세라제 요한 큰맘 먹고 예비자결에 듣고 있어요. 그래서 큰 축복이 저희 가정에 내릴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 유혹을 받고 계시다고요. 화가 날 때 인내로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이 유혹이죠. 화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화를 그냥 화내는지도 모르고 화내는 분도 있거든요. 본인이 화를 잘 낸다는 것도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4776님은 화를 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유혹을 받을 때 화를 낸다라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이겨내고 계시리라고 믿고 앞으로도 우리 4776님의 가정 안에 럭키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봅니다. 0756님, 장마가 시작돼서 꾸물꾸물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보람된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도 읽고 또 성경 필사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럴 때 이 노래 들으면 어떨까 하고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일상으로의 초대 신해철이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님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주소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또 우리 청취율 조사 기간 2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우리 참 좋은까지 여러분은 청취율 조사 기간 전화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번엔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잘 안 받으시죠? 이 조사 기간만큼은 02로 시작되는 전화 꼭 받으시고요.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참 좋은 오늘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제작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받아주시고 참 좋은 오늘 은빛스녀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꼭 대답해 주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이죠. 첫 곡은요, 이상윤 님이 신청하셨네요. 이동원 이별 노래. 이어지는 노래는요, 4월과 5월의 옛사랑. 두 곡 듣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볼게요.

출근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차 한잔 앞에 두고 책 한 줄의 행복 만나는 시간. 오늘은 정 작가의 시 낭만적 여름을 소개해드립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 나눠주세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방송 토크로도 함께해주세요. 빵은 무료입니다. 여름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연습을 했어. 여름이 올 때마다 너를 사랑하고 싶어. 파랑이 가득한 세상은 아무래도 낭만적이겠지. 우리는 그렇게 영원의 발음을 외웠다. 여름 속에서 낭만을 찾다가 새벽을 같이 보낸 적도 있었는데 낭만 연습은 쉽지 않아. 여름이 오면 보러 갈래? 타오르는 이른 새벽을 보고 싶다거나 잘 익은 방울 토마토처럼 터지기 시작한 불꽃놀이를 보고 싶다거나 모두 내 낭만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파랑이 우리를 감쌀 수 있었던 건 영원한 마음 때문일까?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은 문장들이 전부 헛된 낭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여름 속 우리의 낭만은 영원한 마음으로 미래의 여름을 위해 더 망상하기로 했다. 새벽의 낭만은 우리의 계절보다 빨랐어. 영원한 곳에서 영혼을 빌며 편지를 쓰도록 할게. 여름과 여름, 낭만은 그저 낭만일 뿐이고 여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연습했어. 망상하는 일들이 모두 우리에게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너무 낭만적이지 않니?

사이먼의 가펑클 브릿지 오버 트러블 월 4340님이 요즘 힘들다고 하셔서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드렸어요. 노래 들으시면서 눈물까지 나셨다고. 네, 말씀하신 대로 밝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은요, 본격적인 여름의 출발인 소설을 맞아서 낭만적인 마음으로 여름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정시인의 시집 마침내 멸망하는 여름에 수록된 시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시 낭만적 여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몽글몽글하고 너무 좋던데. 낭만이라는 말 참 자주 쓰면서도 우리가 그 뜻은 또 헤아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원래 불어로 로망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일본을 거쳐서 오면서 낭만이 됐는데 한자로 물결랑 흩어질 만이라 해서 물결처럼 흘러가고 흩어진다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했는데 우연히 이 한자와 뜻도 딱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물결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는 낭만적인 마음. 여름은 사랑의 계절이라고 우리 정 작가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이름이 찾아봤더니 모르겠어요. 본인의 그냥 정 작가 애칭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올 때마다 사랑하고 싶어진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색깔 파랑이죠. 파랑이 가득한 세상은 낭만적이라는 거죠. 파랑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펼쳐지던 캠프파이어의 추억도 떠올려지지 않나요? 시인은 낭만 연습은 쉽지 않다고 말해요. 그런데 낭만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보면 바닷가나 불꽃놀이 같은 거창한 장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도 우리 낭만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이제 대서의 초복, 중복, 말복까지 더위의 점령군들이 쭉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뜨거운 여름에 짜증내는 대신에 우리만의 작은 낭만,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어떤 낭만을 찾아보시겠어요? 지난날의 낭만도 떠오르시나요? 낭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2869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아유, 어서 오세요.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녀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그리웠어요. 고맙습니다. 설레입니다. 2869님, 직장생활 너무 중요하죠. 직장생활 하시느냐고 못 들으셔서 오래간만에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오늘은 연차를 내고 세종대학교에 왔어요. 배우가 꿈인 곧 고3 딸의 대회가 있어서요. 어젯밤에 충남에서 서울로 상경했는데요. 감기로 많이 걱정하는 딸에게 잘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었는데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요, 따님께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분명 꿈이잖아요. 자기가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꿈 앞에서 뭐가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고3인데 무엇이든지 잘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옆에서 든든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고 있는 그 모습 좋습니다. 0515님, 24년 12월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아휴, 딸아이는 아직 아빠를 못 보냈네요. 너무 슬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요. 오늘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제 침대를 와서 아빠는 날 사랑했을까? 난 아빠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학교도 못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우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8월에 검정고시인데 걱정입니다. 내 딸 설아가 용기 내서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먹먹하네요. 24년에 가셨으면, 더군다나 12월이면 잊을 수가 없죠, 아직은. 아, 글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설아가 이 시기가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터널은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또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옆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함께 버텨주면서 사랑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배님,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순창 담양에 휴가 다녀왔어요. 아우 순창이요. 너무 좋았겠네. 담양 너무 좋죠. 복흥성당에서 주일미사 참례했고요. 미사 반주자가 없어서요. 전자오르간이 있고 해서 신부님께 우리 아들이 미사 반주 봉사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미사곡을 반주했답니다. 신부님께서 오랜만에 미사 반주곡 들으시고 신자들까지 감사의 박수도 쳐주셨어요. 김정배님 센스 분명히 오르간이 있는데 반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미사 반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허락도 하고 얼마나 또 뿌듯하셨겠어요. 김정배님 정말 정말 센스 있게 잘하셨어요. 신자들도 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7963님 6.25전쟁으로 아버지 아픈 흔적이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 70년을 살아낸 나에게 어떻게 살아왔니 고맙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요. 조항조 인생아 고마웠다 가사처럼 나 떠날 때 그 말 한마디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조항조 인생아 고마웠다 들려드립니다.

조항조 인생아 고마웠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책 한 줄의 행복은요, 정 작가의 낭만적 여름, 낭만에 대한 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선영님께서 낭만에 대한 이행시를 보내주셨네요. 낭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여름 속에 있어요. 맞아요. 여름 낭만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여름을 대하는 내 마음의 온도 하나에 달려있지 않나. 뭐 잠들기 전에 창문 하나 살짝 열어두는 것, 그리고 여름밤 바람 냄새를 가만히 맡아보는 것, 낭만적이지 않나요? 바람 한 줄기가 오늘 하루의 낭만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또 충분한 낭만적 여름이 되지 않을까. 뜨거운 하루하루 속에서도 그렇게 작은 낭만 하나씩 품으시면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낭만, 그런 낭만적인 여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선대, 앞으로 이어지는 초복, 대서의 초복, 중복, 말복까지 더위의 점령군들과 함께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을 낭만적으로 보낼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옵니다. 채베코 낭만에 대하여 들려드리면서 낭만적인 여름을 위한 여름이 되도록 기대하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4: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3: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4: 네? 어쩔 수 없다고요?
3: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4: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5: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물 밖에서 충분히 준비 운동부터 해야 되고요. 물에 들어가면 호흡부터 익힌 뒤 걷기와 뜨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죠. 그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힘을 빼야 몸이 더 잘 나아간다는 걸 알게 되고요. 숨을 충분히 내쉬어야 다시 숨을 들이마실 공간이 생긴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은 인생과도 닮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무엇이든 순서를 지키고 힘을 줄 때와 빼야 할 때 일과 휴식의 균형을 지키는 것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코 펜바흐의 오르페우 장포, 오페레타 천국과 지옥, 이 지옥의 오르페우스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곡 캉캉 듣겠습니다. 필립 앨리스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웠습니다.

0: 어주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자크 오펜바흐는 참 그 훌륭한 곡들을 많이 썼지만 이 곡 하나만 해도 정말 인류에 큰 공헌을 했다. 인류를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르페오 장퍼, 지옥의 오르페우스 오페레타 가운데서 캉캉 들으셨습니다. 필립 앨리스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마리아노 모레스의 엘 땅고 데 록산, 영화 물랑루즈 가운데서 록산의 땅고, 바이올린의 나탈리아 발레스카, 그리고 폴리시 볼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폴란드 볼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들어볼까요?

마리아노 모레스의 El Tango de Roxanne. 영화 블랑루즈 가운데서 록산의 탱고 함께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의 나탈리아 발레프스카 그리고 폴리시 볼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폴란드 발틱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좀 신바람 나셨어요? 자, 오늘 2부에는 이제 7월 12일 최영선이 지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또 공연을 갔는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일리아 라슈콥스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엠퍼러는 또 뾰트르 옵체로프, 피터 옵체로프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터 옵체로프 모시고 2부에 이 황제, 베토벤의 황제와 베토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밤의 유쾌한 클래식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 하이든의 오보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C장조 호버켄 번호 7GSC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 아주 빠르면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아주 충실하게 자 오보에와 지휘의 프랑스와 룰루의 민휘너 캄모 오케스터 미넨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오보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시장조 허브캠 번호 7GSE 1악장 알레그로 스피리토소 들으셨습니다. 오보에와 지휘의 프랑스와 르르의 민휘너 캄모 오케스터 민넨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쿼르텟 2번 E플랫 장조 KR 번호 493 1악장 알레그로, 바이올린의 루노 카피송, 비올라의 폴 지엔따라, 첼로의 스테파니 황, 피아노의 기욤 벨로움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콜텟, 피아노 사중주 2번 E플랫 장조, 케일번호 493의 1악장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의 루노 카피송, 비올라의 폴 디엔타라, 첼로의 스테파니 황, 그리고 피아노의 기욤 벨로움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에 또 예술가의 항구 만나실 차례인데요. 예술가의 항구에서는 정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첼리스트 요요마 함께합니다. 만나볼까요?

신동으로 불리던 요요마에게도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다니던 청소년 시절, 엄격한 가정에서 벗어난 그는 반항적인 행동을 자주 일삼았는데요.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사 마시고 종종 만취해서 쓰러진 채 연습실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손을 조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운동을 해 아버지의 엄한 꾸지람을 듣기도 하죠. 무엇보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연주 실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좋은 음악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음악대학의 정해진 길을 벗어나 컬럼비아 대학교에 진학하는데요.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나자 학업 생활에도 불만을 느껴 1972년 다시 하버드 대학교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때가 17살, 그곳에서 요요마는 첼로뿐 아니라 독일 문학과 인류학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향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 Hush Little Baby, 보컬의 바비 맥퍼린, 첼로의 요요마의 연주, 아가야 조용히 자장가 듣겠습니다.

요요마가 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선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타이완계 부모에게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에서 성장한 그는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았는데요. 여러 문화 속에서 자란 경험은 자연스럽게 사람과 문화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을 이해하려는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 문학과 인류학을 공부하며 음악 밖의 세상을 배워나갔죠. 요요마는 훗날 이 시간이 자신의 예술 세계를 가장 크게 넓혀준 경험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하버드에서 만난 첼리스트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는 그의 음악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스승이 됩니다. 또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은 훗날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가들과 함께한 프로젝트로 이어지며 요요마를 세계를 연결하는 음악가로 성장하게 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1번 F장조 작품 5의 1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첼로의 요요마 피아노의 에마누엘 X의 연주입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1번 F장조 작품 5의 1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첼로의 요요마 피아노의 에마누엘 엑스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자,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정말 오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분 빼놓을 수가 없죠. Si dolce è il tormento. 그것은 달콤한 고통. 자, 달콤한 고통. 해도 고통은 다 싫은데. 트럼펫의 파올로 프레수 그리고 피아노의 유리 케인의 연주입니다.

바로크 오페라의 뭐 시조 중에 한 명이죠.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Si dolce è il tormento. 그것은 달콤한 고통. 트럼펫의 파울로 프레수, 그리고 피아노의 유리케인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유리케인은 참 클래식도 하지만 또 재즈 연주도 하는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자, BJ의 샹송 보헴 함께 감상하실 텐데요. 이 곡 크세니아 시도로바가 아코디언을 맡았고요. 현재 울산시향 상임지휘자죠. 사샤 괴체리 지휘한 보루산 이스탄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자, 2부에는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이 있습니다.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인 피터 옵차로프, 뾰트로 옵치로프가 이제 또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오는 12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이 황제 엠퍼러를 협연하게 되는데요. 자, 이 엠퍼러 황제에 대한 해석과 또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께 너무너무 재미있게 들려드립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죠.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장일범의 유쾌한 초대석.

0: 네, 오는 7월 12일 예수의 전당에서 아주 멋진 공연이 펼쳐지거든요. 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5번을 연주하게 되는데 그 중에 5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황제 엠퍼러를 연주할 피아니스트,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죠. 자, 연세대학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이제 우리나라에선 피터 옵차로프 이렇게 알고 있고요. 러시아 이름으로는 뾰트르 압체로프 이렇게 또 소개하는 우리 피터 옵차로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드라스미제 어찌브리아트나.
1: 네.
0: 네. 그리고 또 오늘 통역을 도와주실 우리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선생님 성함 말씀해주세요.
2: 김선영입니다.
0: 김선영 선생님. 네. 우리 김선영 선생님은 제가 몇 번 뵀는데요. 특히 그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했을 때 알렉산더 조엘하고 이 샤바, 줄리안 샤바, 그 우리 많은 청중과 함께 제가 렉처 콘서트 했잖아요. 그때 탁 선생님 통역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푸른 눈을 가진 우리 피오트르 옵차로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오신 거죠?
1: 네네, 처음.
0: 그렇죠. 뭐 통역이 필요 없네요. 근데 7월 12일 날 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5번, 이제 일리아 라슈콥스키가 1번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두 분 다 저의 친구인데 이렇게 5번을 하게 됐잖아요. 어떤 공연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2: So on July 12th, you are performing Beethoven's piano concert number 5 and number 1 by Ilya. And can you explain about the piece that you're playing?
1: Well, first of all, it must be said that this piece, the Emperor Concerto, is a very special work of music to me personally. This music goes like a red thread through my life.
2: 이 곡은 저한테 굉장히 개인적으로 특별한 곡이에요. 마치 네. 제 인생의 붉은 실과 같다고나 할까요? 제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이죠.
0: 네.
1: And even more, actually because of this, of the Emperor Concerto, I came to Korea.
0: really?
2: 이 곡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1: It was that I was studying in Salzburg, Mozarteum University, and as a young Russian musician, I came to Austria to understand Western European music. Every time I played concerts in Europe, they said, Peter, it's amazing how you play Rachmaninoff or Tchaikovsky, but you need to learn and understand Mozart and Beethoven. So that's why our family decided that I should study in Europe. And it must be said that this transition and understanding of Western European music was very hard to me. It was a struggle.
2: 저는 사실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0: 네.
2: 오스트리아에 있잖아요. 제가 서유럽 음악을 이해하는데 좀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라흐마니노프나 차이코프스키는 굉장히 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베토벤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이 뭔가 모자라진 않나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과 함께

0: 이제 상의를 하고 여기로 공부를 하러 왔고요. 그 전환점을 겪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이
1: 네.
0: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1: 아,
0: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잘 기억하는 거는 예전에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함께 차이콥스키 주니어 콩쿠르, 영 콩쿠르에서
2: 맞습니다.
1: 같이 수상을 하지 않았나요?
2: 예,
1: 네.
2: 맞습니다.
1: 그좀 얘기 좀 해주세요.
0: Can
1: 그 당시에.
0: you share the story about that?
2: Well, we were very young. I was very young, and Sonny was much younger than me.
1: Oh, really?
2: I just remember her as a very, very small girl.
1: Oh.
2: But of course, it was a very happy, happy moment. And I think I feel still obliged, you know, as a Russian musician, if you get anything that has connection to Tchaikovsky, you feel obliged for the rest of your life to represent Russian music properly in the world.
0: 그때 당시 저는 좀 많이 어렸어요. 근데
1: 네.
0: 소녀름 양은 더더 어렸습니다. 아주 작은
1: 네,
0: 소녀였어요.
1: 맞습니다.
0: 저 그때 생각하면 행복한 순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차이콥스키 그 음악을 생각하면 이제 제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 네.
0: 어떤 의무 같은 것도 있고 뭐
1: 네.
0: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1: 아니 제가 그때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었어요. 그때 그 콩쿠르에 가봤는데 그때 우승을 같이 했던가요? 어떻게 됐죠?
2: Second, yeah, silver medal.
1: 아, 실버 메달을 둘이
2: Yeah,
1: 같이 차지했던가요?
2: we shared.
1: 아, 맞다. 실버 메달 쪼개면 너무
2: I still have that medal.
1: 네, 알겠습니다. 그 은메달 그때 같이 이제 차지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피아노 이 콘체르토 5번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건 어떤 사연일까요?
2: Yes,
0: Oh,
2: it's a long story.
1: Yeah,
2: I understood.
0: Do you
1: yeah.
0: understand?
1: Yeah,
0: okay,
1: yeah.
2: Yes,
0: you can do
2: it's a long story. I was preparing for maybe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competition in my life. There was a Beethoven competition in Vienna. Why it was so important? Because, you know, in many competitions, there's mixed program. So you can play basically what you want. There's some obligatory program. But in Beethoven competition in Vienna, you play just Beethoven. And it means your Russian style or your Russian soul not going to be helpful there because you must really show that you're a Beethoven expert. That's why it was extremely hard to me. Even more, I prepared with my teacher, who is a famous German professor, Karl-Heinz Kämmerling, the first round, the second round, the semifinal, and then the final round. There was some accident, and I had to leave the city of Hanover, where my teacher was, and I went back to Salzburg. So the Beethoven Concerto Number 5, I prepared all by myself,
1: I
2: without
1: see.
2: teacher.
1: 오.
0: 긴 얘기인데요. 진짜
1: 네.
0: 굉장히 크고 중요한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빈 베토벤 콩쿠르라고
1: 네.
0: 있었는데
1: 네, 그렇죠.
0: 대부분의 콩쿠르가 어떤
1: 예.
0: 음악을 믹스해서 이렇게
1: 다양한
0: 전달하잖아요.
1: 작곡가의
0: 다양한
1: 곡을 연주하게
0: 프로그램을
1: 되죠.
0: 연주하는데 그 콩쿠르는 베토벤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안 스타일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제 너무 어렵지만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연습을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
1: 그렇죠. 칼마를링이라는 선생님이고
0: 네네네.
1: 하노버에 있는.
0: 네.
1: 근데 이제 러시안 스타일이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콩쿠르에.
0: 굉장히 안
1: 네네.
0: 돼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첫 라운드와 두 번째 파이널 라운드를 다 해야 하는데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살츠부르크에 다시 돌아가셨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1: 아니 하노버로
0: 예 하노버로 예 하노버로 돌아가셔야 했던
1: 네네.
0: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그곳에 남아서 준비를 해야 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and then
2: It happens that I get my third prize at the Beethoven competition Vienna, and after that. You know, usually the winner of the competition gets a concert tour. So the concert tour that's supposed to be was a Vienna Radio Symphony Orchestra going to Asia, in particular to Japan, with the French conductor Bertrand de Billy. And that was supposed to be the first prize winner of that competition. But for some reason, conductor liked me and my Emperor Concerto. And he strongly pushed that instead of first prize winner, I'm going to Japan tour. It was a struggle because the concert agency didn't want to make this replacement. But at the end, they gave up. So I went to Japan. It was my first trip to Asia with a Vienna Radio Symphony Orchestra.
0: 제가 그때 3등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보통 이제 1등을 한 사람이 콘서트 투어를 하게 돼요.
1: 그렇죠.
0: 그래서 비엔나 라디오 오케스트라 방송국.
1: 맞습니다.
0: 그래서
1: 방송교향단.
0: 예, 방송교향단과 일본에 가서 이제 콘서트 투어를 하게 됐는데 근데 원래 1등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휘자가 저를 너무 좋아한 네. 거예요. 그래서 1등 대신에 저를 저와 같이 하겠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들도 반대했는데 어쨌든 네.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1: 네. 에이전시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트랑드비 이 지휘자가 너무나 이제 스타일을 좋아해서 가게 된 거군요.
2: Yeah. So and then I arrived in Asia. It was Japan. I say, my God, I love Asia. I don't want to stay in Europe anymore. And then I took a trip to Korea as well from Japan. I came to, and it was Hongdae.
1: Ah, Hongdae.
2: It was Hongdae, and I've seen Hongdae, and I fell in love with Seoul.
1: Oh.
2: And I thought that's a place I want to stay. Oh. And now the funny story happens. Mm-hmm. One Korean violinist who was with me at that time, mm-hmm. he said, Peter, let's go, you know, Saju Taro place. And let's do some fortune telling.
1: Fortune telling.
2: I don't believe in such stuff, but they say, yeah, why not? It's fun. So we went there, and the woman who was sitting there said, Peter, I tell you, in February, upcoming February, something important going to happen in your life. And first I didn't believe. I thought, my God, this is a joke. And then in the February, I got invited as professor to Seoul.
1: Yeah.
2: Can you imagine that?
1: 놀랍습니다.
0: 제가 이제 일본에 도착했는데 네. 일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시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한국을 여행 그때 오게 됐습니다.
1: 예.
0: 그때 처음에 홍대에 갔는데 네. 그리고 나서 서울과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1: And some clubs you go?
2: It's a 비밀이에요.
0: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었는데 어떤 한국인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분께서 저한테 타로 아니면 사주 이런 걸 좀
1: 그렇죠,
0: 사주를 좀 보러 가자고 맞아. 저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요. 그래서 재밌다 왜 재밌잖아 하고 저를 이제 가자고 권고를 해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분께서 피터 당신은 아마 2월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네네네.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네네네. 실제로 2월에 제가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됐어요.
1: 한국에서. 야, and that was 연세대.
2: No, it was first Sangmyeon-dae.
1: Sangmyeon-dae.
2: I was there 4 years and then I relocated to Yonsei.
1: 아, 그렇군요. 야, 정말 그 일본에 베토벤 치러 간 것도 운명적인데 이렇게 여기 또 한국에 오게 돼서 홍대를 기반으로 해서
2: so without Emperor Concerto I would be never landing in Korea.
1: 오, 이걸 한국에서 많이 치셔야 되겠어요.
2: And so many things had to happen.
0: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1: 네. 정말 대단하네요.
2: Maybe I should write a book someday.
0: 책을 좀 써봐야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최영선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이름이 뭐였죠?
2: Yes, Millennium.
1: Millennium. Yeah.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하고 이제 협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토벤의 이 피아노 협주곡 5번 E 플랫 장조 작품 73 Emperor.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너무나 정말 그 황제의 위용이 느껴지는데 이곡 우리 좀 같이 공부해 볼까요?
0: So you are collaborating with the orchestra conducted by Choi Young-sun with Millennium Symphony and you're playing, you're performing Piano Concerto Number 5, Emperor Concerto. So can we learn about that?
2: Okay, when I would like to say something about this concerto, there are three types of music in general. There's a program music, where program is very easy to understand. For example, Mussorgsky Pictures and Exhibition. We know every piece is a painting, right? It's so easy. We have sometimes a music which doesn't have an obvious program, but it has a hidden program. Like there's no title that would lead us directly to the idea, but we know, there's a hidden problem. Maybe there is some book, or so if we read it, we understand. And there is a music which is absolute pure music. This is, by the way, the Beethoven Concerto Number 5. There is no direct program, so I really feel sorry for music scientists when they have to write something about this piece because there's almost no information.
1: I see.
0: So,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콘서트 협 주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다섯 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뮤직 아니면 표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네.
0: 이것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있으니까 쉬워요 이해하기에.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는 히든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뭔가 숨겨져 있는 타이틀은 없지만 그래도 뭐 책이 있다거나 해서 뭐 정보가 좀 있어서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Absolute Music이라 그래가지고 순수 음악인가요?
1: 그렇죠.
0: 그것 같은 게 이게 바로 순 음악. 인데 이게 바로 제가 연주할 그 곡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 정보가 없죠.
1: 알겠습니다.
2: Okay. But I don't want to talk today about things that can be found on Wikipedia, mm-hmm. but about some special things that I think are important to know. As everybody knows, mm-hmm. Probably, Beethoven was writing this piece when Napoleon's army basically stormed Vienna.
1: Yeah.
2: And they occupied Vienna,

0: I was very shocked after living for many, many years in Salzburg, mm-hmm. which is one of the music capitals in the world.
1: Yeah.
0: You know, famous Salzburg festivals.
1: Oh.
0: I always thought, oh my God, they sell tickets, maybe €1,000 ticket mm-hmm. for opera. They must mm-hmm. be very rich, those festivals. Oh. I was shocked to know mm-hmm. that basically Salzburg festivals make huge minus every year.
1: Ah.
0: And the government must flow a lot of money mm-hmm. to help them mm-hmm. to keep it on the such high level.
1: I see.
0: So actually, for our listeners, please, we must say, the more sophisticated, the more deep going is the music, the more it needs help and the more sponsors it needs.
1: Yeah, yeah, yeah.
0: So please support real arts.
1: Yeah.
0: The less commercial it is, mm-hmm. The more it needs help. Yeah. Can you please translate?
2: Okay. 저는 위키피디아에 없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 네.
2: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1: 네.
2: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음악은 나폴리의 군대가 있었을 때
1: 그 나폴레옹이 군대.
2: 나폴레옹이
1: 네네.
2: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 비엔나를 정복했었던
1: 네,
2: 때
1: 맞습니다.
2: 그 당시의
1: 네네.
2: 얘기인데요. 상상해 보세요. 그 베토벤이 이 곡을 아마 최고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루돌프 공작에게
1: 네, 네.
2: 허사했다고
1: 후원자
2: 그 후원자이기도 했죠.
1: 1809년.
2: 저는 그곳의 후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차스부르크에 있었을 때
1: 네.
2: 차스부르크는 음악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차스부르크의 그 음악제가 그 티켓이 수천 유로겠죠. 그래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정부도 또 후원이 많이 필요. 정부는 후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순수한 음악들, 저희 이런 음악에 굉장한 후원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1: 네,
2: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버는구나, 자스북 페스티벌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적자,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폰서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은행들, 세계적인 은행들도 많이 들어오고 가버먼트, 이 정부에서 이제 후원을 계속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또 후원도 매우 중요하다. 그걸 이제 또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말해주는. 정말 저도 그렇게 적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 굉장히 사스북 페스티벌도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좋습니다.
0: Okay. So Beethoven fortunately had this kind of sponsor who supported him a lot. That was Archduke Rudolf. And now imagine the situation. When we hear the beginning of this concerto, it's so happy, actually, and beautiful, magnificent. But you must understand that at this point, his friend, Archduke Rudolf, was not in Vienna. He had to leave Vienna because the imperial family, all the army, and Archduke Rudolf was a member of the imperial family, they all left Vienna and they left all the people there to stay to wait for Napoleon troops. Nobody knew how Napoleon troops will be treating the people there. Maybe they will plunder and kill. So in this situation, when Beethoven was sitting in his cellar, his brother's cellar, I think it was his brother's house, he writes so optimistic music. And I thought, how it can happen? Why it's not deeply tragical? Or and the answer is very simple. When you look, and my hobby is history and archaeology, when you look exactly at documents of those times, Austrians were believing that they can win the war and defeat Napoleon.
1: I see.
2: 저는 이제 베토벤이 정말 스폰을 크게 받았어요. 자기 그분에 의해서. 루돌프에서. 그런데 이제 좀 독특한 건 이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그때 이제 이 친구분이 사실은 같이 있지 않았고 비엔나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이런 전쟁 상황도 있었고 가족들도 함께 같이 이제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 나폴레옹 군대와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해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베토벤은 이제 형제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음악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뭔가 반대로 즐겁고 희망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답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저의 그 어떤 합의가 저의 취미가 역사와 그 고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서들을 많이 찾아보면 그때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희망적인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1: 그렇죠.
0: And of course, as a Russian person, I can draw here a very interesting comparison. Napoleon, you know, invaded Moscow as well and occupied Moscow. And at the end, he lost.

0: lost the war and yes. he had to retreat from Russia. Hmm. The same happened to Vienna, but in this case, Napoleon lost the first battle, mm-hmm. then he won the second battle, mm-hmm. and then basically Austria was defeated.
1: Mm.
0: But at that point, when Beethoven was writing this music, he was sending his prayers to Archduke Rudolf, his friend, and the Austrian army and the Austrian emperor to win this war against Napoleon. That explains.
1: Yeah.
2: 그래서 이제 저는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1: 네.
2: 그때 이제 아마 나폴레옹이 그때 모스크바도 침략을 했었어요.
1: 그렇습니다.
2: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결국엔 지고 퇴거를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뭐 처음에는 졌다가 두 번째는 이겼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상황인데 이제 베토벤 같은 경우는 이 음악 속에 이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났으면 아니면 승리했으면 하는 바람에 어떤 기도와 같은 프레이어와 같은 그런 음악도 넣으면서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좋습니다.
0: So if you allow me, I will relocate to piano.
1: 예, 피아노로 가셔서 한번 그 테마를 연주해 주겠습니다. 우리 Piotr Ovcharov.

0: Yes. So I asked myself why this is so similar.
1: Mm-hmm.
0: And I think Beethoven, he heard a lot of church music.
1: Mm.
0: And you know that the Catholic Church and the Russian Orthodox Church, they parted their ways only in the 11th century.
1: Mm.
0: Before that, it was one Roman church, one Christian church.
1: Right? Ah.
0: So what we can hear in this case is the roots of Western European church music. And it's amazing that Beethoven, maybe he didn't think like this, maybe he didn't want to compose church music, but you see, it's very, very, very similar.
1: 네.
2: 좀 길지만 한번
1: 네.
2: 해보겠습니다.
1: 말씀하시죠.
2: 맨 처음에 쳤던 곡은 이제 좀 특별하다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세 번 반복한 음악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이 곡을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하모니를 들어보라고 하모니 화성을 들어보면서 연주를 해주시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게 무슨 행진곡이나 이런 거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3: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코로네이션 어떤 그 이제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즉위했을 때나 아니면 그런 그 음악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교회 음악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었죠.
2: 예. 네네 맞습니다. 교회 음악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또 맞다고 말씀해주신 게 교회 성가곡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 그 아까 쌍투스 들었죠.
2: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발췌곡을 들어보자고 하셔서 발췌곡 들어보셨고
3: 그 이제 그 러시아 정교 음악. 네네.
2: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이제 가톨릭 교회 음악을 이제 그렇게 작곡을 한 거라기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그런 비슷한 음악이 그과 함께 군악곡을 좀 비교를 해주셨어요.
3: 네, 네, 네,
2: 그러면서
3: 네.
2: 이제 아마도 베토벤이 오스트리아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도 하고 그렇게 넣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도 비슷하다. 아니 거의 완전하게 비슷한 하모니를 가지고 있다면서 다시 또 음악을 들으셨고요. 왜 네, 비슷할까 네. 생각해 보니까 베토벤이 특별히 교회 음악을 작곡을 원했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서유럽 교회나 러시아나 원래 로만 가톨릭의 처치의 뿌리가 같았거든요.
3: 네,
2: 아마
3: 네.
2: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그게 이제 11세기 때까지는 네, 네. 그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지금 나오는 교회 음악이 바로 기도의 의미가 있다.
2: 네네네.
0: I have even more amazing comparison here. I guess many of our listeners know Mussorgsky Pictures and Exhibition. And maybe many know also the last piece of this cycle, which is a great gate of heroes or a great gate of Kiev. Now I give you a comparison. That's beginning of Beethoven Emperor Concerto. E flat major. And now we have this church. Now we have the beginning of the Great Gate of Kiev by Mussorgsky. Same key, E flat major.

0: have a church chant. Which has exactly the same harmonies as the quiet part of Beethoven Emperor Concerto.
1: 좋습니다. 네.
0: It's really amazing.
1: 예. 그 네.
2: 제가 네. 네,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 네.
2: 더 이제 놀라운 그런 게 있는데
1: 네.
2: 그 방금 해 주신 그 들려 주신 음악에 이제 처음에 보면은
1: 네.
2: B 플랫 메이저로 시작을 했고
1: 네.
2: 그다음에 이게 성가곡 교회 성가곡처럼 그다음에는 또 그 아마 이제 해석을 해 보면 그 위대한 문으로 들어가는 영웅 이런 의미 Great Gate to Hero
1: Great 아니요. Great Gate of Kiev.
2: 이제
1: 무솔스키의 전시회 네. 그림의 맨 마지막 곡이거든요. 예. 네, 그게 이제 그, 예. 같은 조성의 곡이라는 거죠. 그 나왔던 곡과 네네 베토벤 곡과
2: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1: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면서 찬트가 나오는 그 교회적인 음악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비슷하다 이 얘기를 했죠. 네.
0: Yeah. I give this example just that we can see that you know Beethoven and Mussorgsky they're not directly connected, but how much resonance can be between two geniuses, two amazing talented musicians who create a very similar music without even thinking of each other. It's amazing.
1: 그렇습니다.
2: 지금 두 유명하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작곡을 해주신 두 분이 지금 이 시대에
1: 베토벤하고 무솔스키가
2: 지금도 얼마나 저희에게 감명을 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런 음악에 대해서 서로 저로 안 것도 아니고 서로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해석해 보니까 너무나 그 음악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비슷한 걸 썼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네요. 예.
0: Okay, let me als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slow movement. You know, everybody knows this beautiful music.

0: There is one secret hidden in this music.
1: Oh.
0: Usually, Beethoven used Italian language to write some recommendations, like tempo recommendations. Here, he writes one German word. It's Dämmernd. It's quite a rare word that means, actually, we don't know what.
1: Ah.
0: We can translate it to English like twilight, but that's a little bit imprecise. Interesting that Dämmernd can mean both the moment at the sunrise, before actually the sun has risen, and the moment before sunset. And now is the biggest question to me, while he was hiding in the cellar of his brother's house from the Napoleon army, did he think Austria will have a sunrise or sunset? Is it positive, this music, or is it negative? Is it depressed and you think the world goes down? Or you think Austria will win and the life will rise in you? That's the biggest mystery to me.
2: 방금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셨는데요.
1: 네.
2: 거기에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 네.
2: 베토벤이 이제 주로 이탈리아어로 작곡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1: 빠르기 같은 거를 이탈리아어로 쓴 거죠.
2: 아, 빠르기를 이탈리아어로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독일어로 공고사항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덴만트? 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희귀한 어떤 단어라고 하시면서 그 뜻이 사실은 뭔가 모호성, 잘 알려 뭔지 모르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만약에 번역을 하자면 트와일라이트, 황혼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근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일출의 바로 전이라던가 아니면 일몰의 바로 전 어떤 모호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숨겨 놓았을까? 베토벤이 여기에 오스트리아 어떤 긍정적인 것, 오스트리아 관련해서 긍정적인 것 혹은 부정적인 것, 즉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이런 것들 어떤 그런 모호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베토벤이 그 동생의 그 와인 창고, 이 셀러에 이제 숨어 있으면서 그걸 이제 생각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길까, 질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네.
0: Right. Okay. And let's talk about the last moment. Everybody knows this music as well.

0: But do you see, it's the kind of landless Deutsche Tanz.
1: Oh,
0: okay.
1: Deutsche Tanz.
0: And do you think it's similar? Not at all, right? Oh. It's so slow, it's so boring in a way.
1: Yeah.
0: So all of the dances you'll find on YouTube are like that.
1: Oh.
0: And you think, why? What kind of dance Beethoven was thinking about when he wrote this music?
1: Mm-hmm.
0: So I made the research and I found it out. Basically, not the dance is a problem, the tempo is a problem.
1: Mm-hmm.
0: Yes, in the historical accounts, we find information that the people of those time, of the time, they were extremely angry at the dancers because they danced too fast, because they sweat too much, and it's they should behave. Yeah, that was their worry.
1: 네. 예.
2: 아까 맨 처음에 들려주신 음악은 이제 모두 아는 음악 같지만 들려주셨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선생님한테는 저한테는 충곡과 같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충곡일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제가 리서치를 많이 해봤습니다.
1: 네.
2: 그래서 여러 가지 레코딩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이 어떤 그 충곡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으셨지만 이게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뭔가 느리고 좀 지루하고 그래서 베토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댄스곡, 춤곡을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춤곡이라는 어떤 댄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템포의 네.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네, 네, 네.
0: So can we please ask our sound engineer to play the same music,
1: 네.
0: but much faster and louder.
1: 아, 같은 음악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크게 한번 들어볼까요?

0: 예예예 예, 예, 브라보. 저, 이게 훗메르 요한 네퍼문 훗메르 단세피어 된 아폴로잘. 아폴로잘 네. 아폴로 무도회를 위한
1: ballroom.
0: 예, 네. 볼룸을 위한 춤곡이었군요.
2: It means
0: 춤곡.
2: The musicians who recreate this music these days and make recordings they should play it faster
0: 아,
2: and with more energy.
0: 그렇죠. 요즘에 진짜 빨리 연주해야 되죠. 아까처럼 연주했다가는 그냥 다 좋으실 것 같아요.
2: Right. 와. It's funny. 네. Do we have a little bit more time?
0: Yeah, yeah, yeah.
2: Okay. Then I will tell you another example of wrong tempo.
0: 아, 잘못된 템포에 대해서.
2: 어, everybody knows Moonlight Sonata of Beethoven. 어, 어, 어. But not everybody knows that 99% of pianists today play it in the wrong tempo.
0: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3: 예, 저 잘못된 템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광 소나타를 그 연주하는 99%의 연주자들이 제 생각에는 잘못된 템포를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It happened because most of the pianists these days they play on four. One, two, three, four. But Beethoven never intended it to have a four. They wanted to have it in two, which is called in Italian alla breve.
0: Alla breve.
2: Then we have to say one, two, one. And then today I brought to the studio a metronome. Yes, we want to do it in a professional way. Yes. Look, we have many listeners here probably who are not professional musicians. So I would just tell you, when you buy a metronome, usually on the backside here, you'll find a scale of tempi, how many beats per minute.
0: 한번 말씀해 주세요.
2: Tempo. Yes.
3: 아, 대부분 방금 친 부분을 4분의 1 박자로 치시는데 사실은 좀 더 빨리
0: 아니요. 그건 됐고 지금 말한 거.
3: 메트로놈 네.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메트로놈을 살 때 뒤에 스케일을 알려 주는 그런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0: 네네네
2: 예. Right. So tempi are not random. We know for example the tempo adagio, the one Beethoven intended Adagio Sostenuto for a Moonlight Sonata. It's not just a random tempo. If we look at the metronome, the slowest Adagio would be 66 beats per minute.
3: 사실 이게 랜덤한 게 아닌데요. 예를 네. 들면 월광 소나타의 아다지오도 제일 그 슬로우 제일 느린 곡으로 1분당 66 비트라고 합니다.
0: 네.
2: So now. 네. Let's go even a bit slower to 54 and hear how 54, it sounds.
0: 54.
2: Now, can you imagine how it's gonna sound?
0: Okay.
2: One, two. One, two.
0: So that fast.
2: That fast.
0: 아주 빠르게 치네요.
2: Yeah. We can play, of course, a little bit slower because he said delicatissimo, very delicate. But still, it's much faster. So if we would look at the metronome scale and take the find the tempo that most pianists play, it doesn't exist. Because slowest tempo of metronome is some sheep. Everybody plays chibo or chibi. Non-existing tempo.
3: 보셨다시피 굉장히 그 느리지만 굉장히 또 델리케이트 섬세하게 치는 공식의 곡이지만 여전히 더 빠릅니다. 메트로놈을 보시면 잘못 알고 계신 게 그 30 정도 곡이거든요. 30분 혹은 15에서 20으로 치고 계시거든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네.
2: Okay, so we'll do now an experiment. And I will play, I will try to play the Moonlight Sonata in original tempo.
0: 아, original tempo.
2: I never did it in my life. It's the first time.
0: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본다.
2: I must say maybe you will hate it to our dear listeners because you are not used to it. 네. I'm also not used to it. Nobody is used. But let's try to understand how it could maybe sound how Beethoven played it himself.
0: 네.
3: 월광 오리지널을 사실 오리지널 템포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게 제 인생이 처음 쳐보는 실험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실지도 모르지만 정말 원래는 어떤 템포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문라이트의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텐 누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Yes. Those days. This is just the melody and harmony from Rachmaninoff.
1: Eddie Carmen.
0: Yes. So this movement is incredibly resembling a song, right, or opera aria. Mm-hmm. I will play it as well. And here also, you know, sometimes we believe too blindly into composer's idea. Mm-hmm. We have a score, music score, and we think, oh, everything what's written there is absolutely right, mm-hmm. and we must follow. But I think from certain amount of competence, mm-hmm. sometimes I allow myself to disagree with the composer, and sometimes it brings great results. So, especially since I started composing music myself, now I see different the music scores with different eyes, we can say.
1: Wow. 네.
2: Okay. 비창의 느린 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2: 리스너분들, 그 청취자분들에게 는 모든 느린 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느린 악장들은 아리아와 노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팝 음악도 네. 팝송도 이런 음악에서 이제 이런 클래식 음악에서 많이 차용을 했는데요. 방금 네. 들으신 빌리 조엘의 디스 나잇도 그렇고요. 그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셀린 디옹의 그 협주곡 2번에서 따온 그 All by Myself 그것도 네네네. 여기서 따온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대부분 오페라 아리아나 이런 노래와 노래를 연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지휘자들의 그 악보를 이렇게 펼칠 때 그걸 그대로 비평 없이 따라서 물론 따라야 하지만 그러니까 가끔씩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고 주장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작곡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제가 그것들을 더 악보를 제가 또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뭐 작곡가들하고도 똑같은 생각도 안 한다고 또.
0: So when I look at this moment, we see that this beautiful theme, this beautiful melody, comes actually four times. In this piece, and every time it comes a little bit different. It comes with less voices. Then he adds more voices. Then there's a middle part, and after middle part he adds even more voices, and instead of doublets he uses triplets. So it means the music gets more and more complex over time. But when you look in the score, there's always piano, soft. It should be always soft. I believe that's a mistake. That's a mistake either by Beethoven himself or by the first editors who published this piece.
1: Yeah.
0: Because he was a symphonic composer. He was thinking like a symphonic composer. And when you add more instruments one by one, do you know the famous Ravel Bolero? Yeah. When you add more instruments, it sounds louder and louder and bigger and bigger. So when I play this piece, I always play it with different dynamic than the original Beethoven dynamic. I play it like a symphonic piece that grows and grows. 단계적으로.
1: 알겠습니다. 단계처럼.
2: 단계처럼.
1: 네.
2: 이 아름다운 곡을 이제 네 번 정도 나오는데
1: 네.
2: 이제 이게 어떤 거는 더 성악적
1: 네. 네,
2: 어떤 거는 덜 성악적인 거고 매번 달라요. 그래서
1: 네.
2: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는데요. 그 악보만 보면은 항상 그냥 소프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실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게 베토벤이 낸 실수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제 퍼블리시한 인쇄한 그 교향곡 작곡가의 어떤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교향곡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1: 베토벤이 이제 교향곡 작곡가이기 때문에. 네.
2: 그래서 제가 연주를 할 때도 사실 그래서 오리지널 그런 악보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단계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들려드리려고
1: 라벨의 볼레로처럼
2: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끝으로 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13 파테티크 비창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우리 피아니스트 피오트르 업치로프의 연주 들으시면서 여기 끝날까 하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인 고베를 마셨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화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불발에 대해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공항을 통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로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까지 튀르키예에 머무르고 모레부터는 몽골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 5일부터 유서 깊은 교황의 여름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에서 20일간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노바스코사주 헬리팩스 해군기지에서 잠수함 도입 사업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TKMS와 한화오션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캐나다는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다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화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불발에 대해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SNS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직접 현장을 챙기며 우리 방산 원팀과 함께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쏟았던 사업이기에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어 이번 수주전은 대한민국 방산의 현재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캐나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대한민국과 독일이 제안한 잠수함의 성능과 협력 조건이 우위를 쉽게 가리기 어려울 만큼 대등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공항을 통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로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SNS를 통해 지난달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나토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넓혀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시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가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이번 순방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까지 튀르키예에 머무르고 모레부터는 몽골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그제부터 유서 깊은 교황의 여름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에서 20일간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교황은 인공지능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현안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교황의 여름 휴가와 상반기 사목 활동을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 별장 카스텔 간돌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황은 27일까지 카스텔 간돌프에 머무릅니다. 이 기간 동안 외부인이 교황을 만나는 모든 아련 행사는 중단됩니다. 일반 아련은 다음 달 5일 재개됩니다. 휴가 기간 주일 3종 기도는 카스텔 간돌프 자유광장에서 거행됩니다. 교황은 역대 교황들의 여름 휴가 거처인 알바노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카스텔 간돌포 사도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황은 휴가를 시작하며 주민들을 축복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휴식도 취하고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가능하다면 운동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즉위 이후 교황은 올 상반기에 세계적인 현안에 양심의 회복을 호소하고 교회 내부 개혁에 단호했습니다. 이란과 레바논에서 벌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반대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5월 말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첫 회칙, 고귀한 인류를 발표하며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또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에는 이민자의 유럽 입국 관문인 지중해 람페두사 섬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출신 교황이 이민자들에 의해 건국된 미국 독립 기념일에 자유와 번영을 찾아 유럽으로 향하다 목숨을 잃은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등 전 세계에 이민자에 대한 환대와 보호 그리고 사회 통합의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교황청은 또 교황의 승인 하에 교황의 동의 없이 주교 4명을 서품한 전통주의 단체 성비오 10세회를 파문해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0: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89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성과급 충당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106조 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한 개 분기 만에 지난 3년간 합산 영업이익을 한꺼번에 번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메모리 품귀 현상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현금 자산을 국내외 생산기지 확대에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투기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투기 방지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협의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인근 부지의 토허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 범위 등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통상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개발 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커질 경우 사업 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토허 구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SNS가 확산하면서 허위 이미지와 영상, 조작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면서 온라인 허위 정보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회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2: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칠곡 팔곡선 65mm, 영천 신령 46, 김천 44, 구미 39.2, 예천 32.5, 문경 20.4mm입니다. 오후와 저녁에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20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DIMF 어워즈를 끝으로 1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대상은 공동 폐막작인 중국 뮤지컬 보옥이 차지했으며 심사위원상은 피아노의 숲, 외국 뮤지컬상은 영국 뮤지컬 바버 쇼페라, 토니 앤 더 가이즈, 창작 뮤지컬상은 보들레르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남우주연상은 보옥의 장저와 피아노의 숲의 이휘종이 공동 수상했고 여우주연상은 뮤지컬 투란도트의 리사가 받았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DIMF는 공식 초청작과 창작 지원작,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DIMF 측은 공연 관람객 3만 6천여 명을 비롯해 개막식과 부대 행사까지 모두 약 16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글로벌 뮤지컬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AI 제조공정 기반 인체 이식용 섬유 융합 의료기기 제조 기반 구축 공모에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인공혈관과 의료용 스탠드 등에 쓰이는 의료용 섬유 소재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AI를 활용해 의료용 섬유의 생산과 품질 관리를 고도화하고 시제품 제작부터 사업화까지 한 곳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이 의료기기 국산화는 물론 지역 의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개최하는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 공모전이 지난달 말 전 세계 97개국에서 3,4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해외 출품작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공모전의 국제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걸쳐 오는 9월 열리는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제에서 발표됩니다. 경상북도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여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피난처와 보호시설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온라인 유포 차단 등을,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긴급 주거와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경상북도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보호, 치료까지 촘촘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손잡고 시민참여형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 시민들은 전자금융 사기와 부동산 사기, 마약 범죄 등 생활 밀착형 범죄 예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마친 시민들은 이달 말부터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온오프라인에서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대구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철거디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대구 기온은 29.5도입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고산성당 정재훈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와, 요즘 날씨 더워도 너무 더워요, 진짜. 이 여름이 찾아왔는데요. 이 여름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을까요? 이 여름을 위한 한정판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한 여름 아침에 공기를 맛보고 나무 그늘 아래서 책 한 페이지 읽어보고 비 오는 날 빗소리도 듣고 여름 꽃나무 사진도 찍어보고 이 여름 동네에 야시장도 구경해보면 너무 좋겠죠? 이 여름에만 가능한 일상여행을 해보는 것 우리에게 참 소중한 기억이 될 텐데요. 이런 여름이 끝나기 전에 오직 이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작은 순간들 나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여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니까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라디오 빵집 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하이케의 여름이었다 함께 들었고요. 저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보입니다. 아니 세상에 날씨가 더워진다 더워진다 여름이 온다 온다 하더니 진짜 여름이 왔어요. 오늘의 절기상으로 작은 더위가 찾아든다라는 소서라고 하네요. 이런 작은 더위 또 이어서 장마, 폭염, 큰 더위까지 이렇게 여름의 구간구간 지나다 보면 어느새 여름의 끝에 다다라 있겠죠? 사실 이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름 아침에 또 공기도 느끼고 추적추적 내리는 여름 빗소리도 듣고 수박 한 조각 딱 손에 들고 아삭아삭 이 아주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 평범한 여름의 순간들이 오히려 오래오래 또 기억에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나만의 작은 추억 하나 챙겨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올 여름 한정판 버킷리스트. 와, 이번 여름에 이건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어떤 게 좀 있으신가요? 저한테도 살짝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꼭 해변에 가서 책 한 권 읽고 오기. 이 저의 버킷리스트에 담겨 있습니다. 바닷가를 갈 수 있느냐? 당연히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떠나기 때문에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소중하지만 잠시 짬을 내가지고 이 바닷가에 앉아서 무드 있고 낭만적으로 책 살짝 읽고 오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뭔가 그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파도가 촥 이렇게 밀려오고 갈매기가 끼르륵 끼르륵 울고 있고 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나의 모습. 아마 한 10분 정도 읽다 보면 더워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런 작은 버킷리스트 하나씩 하나씩 담아보면 이 더운 여름도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라디오 빵집을 하고 있는 하루하루도 이번 여름 추억 앨범에 차곡차곡 담기게 되겠죠. 오늘은 또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을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의 추억을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면서 오픈 시간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아주 격하게 반겨보겠습니다. 이영란님 오셨는데요. 더운 날씨에 힘들어하는 거 아시고 첫 곡을 아주 상큼한 노래로 주시네요. 핫핫핫 아우 뜨거워 신부님 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영란님 어서 오세요. 날씨 정말 덥죠?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이제 버스를 이제 노선이 두 개가 있는데 착각해가지고 한정거장 지나쳐서 내렸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방송에 늦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시간 여유를 좀 많이 갖고 와가지고 방송 전에 잘 도착을 했거든요. 이 방송 전에 카페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수 하나 시켜가지고 방송국에 올라오는데 아유, 그제서야 더위가 막 물밀듯이 올라오더라고요. 세상에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더웠나? 여러분 이런 날 열사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햇살은 뜨겁지, 그늘은 없지. 수분 보충 잘 하시고요. 우리 더위 함께 잘 이겨내 보자고요. 실비아님 오셨는데요. 신부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날 밤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보다 잠들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최고의 행복이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맞아요. 저도 가급적이면 이 에어컨을 안 트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세상에 이제 에어컨을 잠깐이라도 틀어서 방에 공기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잠에 들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이런 날 잠을 우리가 또잘 자야 에너지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에어컨 그래도 적당히 잘 트시고 네, 이렇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렇게 또 밤도 잘 보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우리 라디오 빵집 문 활짝 열어놓을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민의 빵집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있는데요. 1716님께서 신부님과 라디오 빵집 단골분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빵집 단골 손님들 라디오 빵집 오시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 오시는 길에 더위 먹지 마시고 또 시원하게 지내다 가시고요. 오늘 하루 안에서 이 주님께서 주신 더위 역시도 우리가 함께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더위는 잘 넘어가고 또 이 뜨거운 태양이 주는 이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오가네님 오셨는데요. 여름의 행복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추워지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수박 먹는 게 행복이죠 라고 보내셨네요. 아, 우리 마오가네님 여름 보낼 줄 아시는데요. 아니 왜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이 엄마한테 등짝 맞기 딱 좋은 그런 행동이죠. 아니 더우면 이불에 덮지 말고 추우면 에어컨을 줄여 하시는데 이상해요. 에어컨 틀어놓고 이 이불을 덮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까지 아삭아삭.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엄마 안 볼 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참열매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맞아요, 너무 더워요. 그래도 사계절이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견뎌봐야겠죠. 저는 아직 에어컨 안 켜고 선풍기만으로도 잘 자는데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우리 참열레님 어서 오세요. 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아주 큰 축복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각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도 있고 제철의 풍경도 있고. 그런데 여름이 점차점차 길어지고 더워지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네요. 이 선풍기만 틀고 자도 너무 좋은데요. 저희 사제가는 또 이제 꼭대기층 근처에 있어서 이 자꾸만 햇살이 너무나도 가득 채워져가지고 공기의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부럽습니다. 류채칠리아님도 오셨는데요. 용대신부님 안녕하세요.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꽃사진 찍어보며 공유해봅니다. 비가 멈추고 햇볕 쨍쨍, 빨래가 뽀송뽀송 잘 마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왜 또 꽃, 너무 예쁜 꽃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함께 저도 눈으로 즐겨보고요. 이 여름의 장점이죠. 햇살이 뜨겁고 온도가 높으니까 빨래는 아주 진짜 뽀송뽀송 기가 막히게 마릅니다. 이런 느낌에서 여러분, 이 뽀송뽀송 제습송이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딱 맞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 함께 들으실게요.

윈터 플레이의 해피 버블. 아주 빨래가 뽀송뽀송 잘 마르는 제습성 함께 들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의 마음도 좀 뽀송뽀송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추니바라기님께서 오늘 2부에서 재즈 특집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한참 옆 스튜디오에서 리허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재즈 듀오가 들려주는 썸머 재즈 라이브. 얼마나 또 우리의 마음을 쿵쾅쿵쾅 이렇게 또 설레게 하고 울리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재즈 듀오 무드 발라보의 맛있는 또이 음악 또 이야기들 함께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또세 번째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 용디 우리 신신우 씨는 청취율 열심히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라디오 빵집 맛있게 구워보도록 할게요. 015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요. CPBC 라디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잘 듣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신신우 씨 현재 시간 12시 33분 5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실내에서 축 처져 계시진 않나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이 신신우신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딱 맞는 맞춤 선곡도 이렇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68님께서요. 저는 여름을 위한 맛있는 한정 버킷리스트 만들어 보려고 해요. 냉면, 밀면, 메밀국수, 콩국수, 불에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 이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너무나도 많죠. 저의 원픽은 콩국수긴 한데요. 이 또 각 지방마다 여름을 보내는 음식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여름엔 냉면인가 싶기도 하고. 이 무더위를 확 날려줄 음식들, 나만의 여름 보내는 음식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시면 저도 그 꿀팁 꼭 잡아서 먹어보고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7268님의 입맛을 확 땡겨줄 그런 노래 하나 전해드릴게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오늘같이 더운 날 땡기는 음식 하나 더 있는데요. 팥빙수는 어떨까요? 윤종신과 제이 래빗이 함께 전합니다. 팥빙수

0: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윤종신과 제이레빗의 팥빙수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노래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1716님께서 열무 물김치에 국수 호로록 말아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맞네요. 이 여름에 또 딱 어울리는 음식 열무 물김치 또 국수 저 먹고 싶네요. 실비아님께서는요. 콩국수에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한 숟가락 딱 하면 맛있는 콩국수가 완성이에요. 라고 보내셨네요. 콩국수도 땡깁니다. 사모구사님께서 신부님과 신신우신 가족 모두 더운 여름 건강히 지내시길 바래요. 저희 가족은 10년 운영하던 가게를 어제부로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쉬실 어머니께 점심에 꼭 신신우신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출근했는데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니 어머니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고 이제 편하게 쉬시라고 말씀해주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모구사님 우리 가족분들 특히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가족의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은총 앞으로도 쭉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7406님께서 점심 먹으면서 신신우신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지만 친구의 소개로 종교를 뛰어넘어서 듣게 되었는데요.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신신우신 들으면 왠지 시원한 노래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재밌게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 우리 7406님 어서 오시고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많이 놀러오세요. 우리 신신우신에서 아주 시원한 노래, 즐거운 시간들 가득 채워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이어가 보기 위해서 시원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코드 주세요!
1: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0: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입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여름을 정말 싫어한대요. 특히 장마철, 이 장마철을 무지 싫어한다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정답도 좋고 오답도 더 좋습니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 여름을 장마철을 싫어하는 이유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투찜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직고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이번 주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을 위해 준비한 문화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클클쌤,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클라우디아가 이끄는 가이 플레이어즈의 정기 연주회가 있는데요. 가이 플레이어즈의 음악 선물에 우리 청취자분들 초대하고자 해요. 7월 10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저녁 7시 30분 공연이고요. 금호 아트월 연세에서 공연이 있을 예정이에요. 총 3분께 1인당 2장씩 초대권 드릴 텐데요. 아, 이렇게 더운 여름에 또 음악 함께 들으면서 이 여름을 이뤄 나가서 지나가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원하시는 분들 샵 1053 한 통에 100원 유료 문자로 실명 성함과 함께 저요 저 문화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짧게 한 번 더 나갈게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이 여름 장마철을 싫어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힌트송 한 곡 듣고 올게요. 그레스의 오늘은 맑음. 어? 이 노래가 아닌가요? 아, 오늘의 힌트송 이 노래라고 합니다.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듣고 오실게요.

0: 그렇게 잘해. 알겠지?
1: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여름, 장마철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많은 분들께서 대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4023님께서 비키니를 못 입어서요 라고 해주셨고요. 0815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무더위에 시원한 퀴즈 정답 도전합니다. 정답은요, 비호감이라서요 라고 보내셨어요. 8389님께서는요, 아 가사에서 감이 왔네요. 장마철엔 비만 와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 유독 더 싫어하겠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3594님, 와 신부님 혹시 정답 비 많이 와서 이거 맞죠? 라고 해주셨네요. 최경혜님도 비만 와서요 라고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의 만만한 퀴즈,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는 비만 와서입니다. 오늘 정답 맞추시고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방송 후에 오늘자 선곡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2부 라디오 빵집 콘서트 열리는 날이죠. 오늘 한여름 재즈 라이브가 열릴 예정인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들으시는 분들은 새로운 콘서트방 열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요,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신장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 산이와 레이나가 함께 부른 한여름밤의 꿀 들었는데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잠을 못 이루는 날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잠이 못 들어서 뒤척뒤척 아우 날씨 덥다 잠은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저는 책도 읽어보고 묵주도 손에 쥐고 굴려보고 하다가 아 도저히 잠이 안 온다 라고 하면 음악을 좀 찾아서 듣는 편인데요. 한여름밤에 어울리는 노래들 참 많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 이 재즈라고 하는 장르도 이 왠지 여름밤에 들으면 참 그렇게 쫄깃쫄깃하게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재즈라는 장르 여러분 좀 좋아하시나요? 이 여름을 지나 보내줄 아주 또 재밌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장르인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재즈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잠이 오히려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음악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 우리가 푹 빠져들 수 있도록 이 재즈라는 장르를 함께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빵집 콘서트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릴 예정입니다. 진영신 요한 요아킴님께서 찬미예수님 저도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아 요아킴님 어서오세요. 우리 춘이바라기님께서 2부 재즈 특집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고요. 윤세호님께서 한여름 재즈 들으러 왔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참열매님께서도요 폴짝폴짝 2부로 건너왔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2부 너무 기대되시나요? 오늘 K가톨릭 찬양크루 17이다와 무드발라드의 맛있는 콜라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정말 맛보지 못한 그런 색다른 시간 여러분을 위해 선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빵집 콘서트 입장하시고요. 방구석 1열 원하시는 자리에 착석해주세요. 그럼 우리 빵집 콘서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라디오 빵집에 찾아와 주신 빵빵한 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신신우신에서 준비한 갓 구운 맛있는 라이브 빵집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시던 일 계속 하시고요. 드시던 빵 계속 맛있게 드시면서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는 명품 라이브 함께 즐겨주시길 바래요. 다들 자리해 주셨나요? 그럼 첫 곡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이 정말 아름다운 재즈의 선율에 흠뻑 빠져드는데요. 정말 우리 다채로운 라이브 맛집, 우리 신신우 씨 빵집 콘서트. 오늘 이 여름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깜짝 선물 같은 그런 라이브 함께 채워봤습니다. K가톨릭 생활성가 찬양 크루 17비다와 재즈 듀오 무드 발라드의 아주 재즈한 그런 콜라보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위해 달려오신 두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모두
0: 아, 반갑습니다.
2: 네.
0: 야, 정말 이 재즈란 이런 것인가? 이 재즈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 약간 몸이 이렇게 그 리듬에 맞춰서
2: 아, 그렇죠.
0: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신나서 들썩들썩과는 조금 다른 이 정말 리드미컬한 그 느낌에 몸을 맞추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아, 첫곡 아주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2: 네,
0: 우리
1: 감사합니다.
0: 두 분의 소개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17비다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이상진 제노지만 오늘은 무드발라드의 리더이자 밖으로 나가면 재즈 일렉트릭 베이시스트 이상진으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무드발라드에서 피아노를 맡고 있는 정은하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와. 아니, 두 분의 이 라이브를 듣고 나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 참 열매님께서 음악의 힘은 신비로워요. 바로 이 센치한 모드로 빠져드네요. 뭔가 미묘한 기분이 들어요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이세실리아님께서는 여름에 재즈라니 너무 좋아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류하느님께서 분위기 있는 오후입니다. 이 피아노와 베이스의 아름다운 리듬에 귀가 호강합니다라고 했는데, 아, 그 호강 제가 일렬 직관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2: 아,
0: 같아요.
2: 좋습니다. 좋아, 좋아.
0: 우리 이영란님께서는 기존에 듣던 재즈 음악보다 좀더 빠르고 상쾌하네요라고 이렇게 또 여름에 재즈를 즐겨 주셨네요. 세상에 세상에, 저의 마음과 또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요. 최경혜님께서 어머, 첫 곡부터 경이롭습니다. 당분간은 다시 듣기 하면서 여름밤 보내야겠어요. 이렇게
2: 감사합니다.
0: 보내줬어요. 아니, 세상에, 이 너무나도 좋은 곡또첫 곡으로 들려주셨는데, 이첫곡 어떤 곡이었나요?
2: 네, 칼라블레이라는 이제 피아니스트 선생님의 런스라는 곡이고요. 들판인가요, 뜻이?
1: 아마 그럴
2: 아마
1: 거예요.
2: 이거요. 그래서 그런 곡을 준비해왔는데, 저희가 항상 어디에서 공연을 하든 이 곡을 첫 곡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들려드릴 수 있었고요.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잔잔하게 딱 부드럽게 시작하다가도 이제 각자 이제 재즈의 묘미는 또 각자만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솔로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0: 네.
2: 거기서 이제 또 강렬하게 한번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을 주다가 한번 또 이렇게 차분하게 마무리된 저희 팀 네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0: 맞아요, 맞아요.
2: 항상 공연할 때마다 첫 곡으로 선곡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0: 아까 또 이제 피아노를 들으니까 약간 이렇게 잔잔하게 치다가 윗 오타브에서 약간
2: 맞아,
0: 땡 하고 딱 올라가는
1: 네.
0: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2: 맞아요.
0: 약간 정신이 확 드는 약간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2: 이런 느낌.
0: 아니, 오늘 무드 발라드 이두분 듀엣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이 재즈 라이브를 또 채워주고 계시는데, 이 무드 발라드 어떤 듀오인가요?
2: 네, 일단 당연히 제가 리더니까 제가 결성을 했고요.
0: 네.
2: 어떤 팀이냐면 한창 저희가 결성한 지 이제 3, 4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0: 네.
2: 되게 오래 활동을 했는데, 제가 한창 이제 연주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할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되게 짧은 이제 숏폼, 이제 뭐 릴스, 쇼츠 그런 게 한창 유행하는데, 사람들도 막 재즈 공연을 들어오시면 막 쿵짝쿵짝 뿜빠라밤빡 하면서 막 신나는 거 하는 거를 되게 듣고 싶어 하시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사회의 시대상이

0: 좀 반영돼서 니즈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또 말을 은근 잘안 듣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역행을 해야겠다.
1: 네.
0: 최대한 천천히 가고 긴 호흡으로 가는 팀으로 음악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결성해서 그래서 저희가 무드 발라드라는 팀인 것처럼 되게 발라드스러운 발라드가 사실은 속도를 지칭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천천히 천천히 하지만 그렇다고 원래 재즈가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잃지 않고 좀긴 템포로 길게 들려드릴 수 있는 팀을 이렇게 결성해서
1: 네.
0: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 와. 아니 우리 제노 형제님은 사실 자주 봐서 익숙한데 우리 재즈 피아니스트 정은아 님 함께 이렇게 오늘 모셨는데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듣기로 원래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실 일이 없다고
0: 너무
1: 원래
0: 네.
1: 연주에 이렇게 집중하신다고 이렇게
0: 맞습니다.
1: 들었어요.
0: 네.
1: 오늘 어쩌다가 여기까지 또 이렇게
0: 저희 사실 원래 저희가 대학원
1: 네,
0: 동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기 오빠인데
1: 네.
0: 저희가 이제 같이 연주를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1: 네.
0: 마이크를 잡으면
1: 네.
0: 안 나요.
1: 들켜버렸다.
0: 네, 놓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뭐 말할 시간도 없고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1: 네.
0: 특히 마이크를 좀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편이다 보니까 그냥 오빠한테 오빠 멘트 좀 부탁해 하고 이제 맡겨버리고 하는데
1: 그때부터였을까요?
0: 네,
1: 네.
0: 그때부터였는데 지금 오늘 라디오 해야 돼서 말을
1: 네.
0: 해야 된다고 하니 지금 너무 오히려 긴장돼요. 연주할 때보다 지금이 더 긴장돼가지고.
1: 연주는
0: 네,
1: 자연스럽고, 네.
0: 연주 그냥 하면 되는데 말을 지금 뭐 해야 될지 머리가 지금 네
1: 그래,
0: 치책박죽입니다.
1: 내가 느끼는 걸 너도 느껴봐라 한번. 아니, 우리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애니님께서 우리 정은아 피아니스트님 음악학원 원장님이시라고 또.
2: 와, 어떻게 하셨지?
1: 아니, 그러면 이렇게
0: 네.
1: 또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0: 네,
1: 또 이렇게
0: 맞습니다.
1: 연주도
0: 네,
1: 하시고 공연도
0: 맞습니다.
1: 하시는 그런 역할을 때
0: 네.
1: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라디오까지 이렇게 출연하시게 됐네요.
0: 네.
2: 학원 홍보 하시겠어요? 어디에 있죠,
0: 그럴까요?
2: 학원?
0: 아, 저희 장승배기 역쪽에 있습니다.
2: 네. 이름이 뭐죠? 학원
0: 네,
2: 이름이?
0: 저희는 페이브 뮤직 음악학원입니다.
2: 네, 원장으로 계시는 정은아 선생님이시고요. 무려 미국에서 수학하시다 오신 분을 제가 납치해왔기 때문에
1: 네.
2: 믿고 가셔서 등원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니,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또 재즈 라이브로 오늘 이렇게 청해 듣게 되었는데 이 무드 발라드 팀은 그럼 보통 어떤 음악을 이렇게 주로 연주를 하시나요?
0: 저희 그래도 재즈를 들어오신 분들의 기대치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신나는 것도 간간이 선곡해서 하는 편이고 저희 그래도 되게 보사노바를 좀 많이 하죠.
3: 네,
0: 발라드도 많이
3: 맞습니다.
0: 하지만
3: 네.
0: 보사노바가 좀만 더 하면 신나고 좀만 덜 하면 발라드처럼 돼요.
1: 네,
0: 그런 감각이 있어서 선곡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 음악도 좀 이따 들려드릴 거지만 그것도 많이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뭔가 좀 천천히 시작한다 싶은 것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1: 약간 무드 발라드의 음악적 색깔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면 이렇다라고 좀
0: 어떻게
1: 표현을 해주세요.
0: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3: 저희는 이제 저희가 무드 발라드잖아요.
1: 네.
3: 발라드 하면 사실 되게 잔잔하고 좀 느린 템포를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솔로를 하면 발라드가 더 이상 발라드가 아니게 돼요. 지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1: 네.
3: 편이거든요. 네, 저희가 진짜 하다 보면
0: 그렇죠.
3: 이제 상진이 오빠는 락처럼 이제
0: 네.
3: 솔로를 하실 때도 있고요.
0: 아, 그렇죠.
3: 네, 저도 갑자기 막 삘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네
0: 해서 한
3: 우다다다다
0: 곡 끝나면 막 20분 가 있고
3: 네,
0: 뭐지? 이러고
3: 우리 이제 끝내야 돼. 막 이랬던 때도 있어서 저희는 색깔이 발라드지만 발라드가 아닌. 네.
1: 더욱더 약간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흔들어놓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니 이상하게 저는 여름이 되면 이 재즈라고 하는 장르에 더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름과
0: 맞을까요?
1: 재즈 좀 이렇게 연관이 있나요?
0: 저는 연관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름 하면은 더위 아니겠어요?
1: 네.
0: 더위와 재즈가 이제 전 재즈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연주자가 본인의 솔로 타임 때 열정을 불태울 수가 있어.
1: 네,
0: 그 뜨거운 감정 그런 것들이 여름과 잘 맞지 않나. 또 그런 걸 듣는 사실 내가 열성을 다해서 연주를 하면 사실 관객분들도 전달을 받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또 추우면 연주하기 힘들어.
3: 맞아요.
0: 이렇게 돼가지고
3: 맞아요.
0: 또 이제 그래도 더운 게 차라리 내가 손 이라도 빨리 풀어지니까 그래서 여름이 좀 더 재즈랑 잘 맞는 계절이지 않나.
1: 제가 이제 예전에 재즈 악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책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0: 그게. 맞아요.
1: 그 악보를 딱 악보를 열었는데 아니 세상에 악보가 한 페이지인데 멜로디랑 코드밖에 없는 거예요.
3: 맞아요.
1: 근데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 한 페이지 악보를 보고 다 다르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아, 재즈의 매력이 또 여기에 있겠구나.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떤 연주자가 어떤 마음과 음악적인 색을 담아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악이 또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 어렵지 않나요?
3: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재즈를 되게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막상 배우면 너무 어렵대요. 너무 자유가 많아서 그래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어려워요.
1: 네. 오늘 이 분위기 또 이 재즈라는 장르에 또 푹 빠져보기 위해서 두 분의 라이브가 정말 시급합니다. 빨리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다음 무대를 청하기 전에 이 재즈라는 장르 이 보사노바라고 하는 멜로디 우리가 좀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지 살짝 팁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들으면 좋나요?
0: 재즈 공연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걸 그대로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그게 곧 재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재즈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1: 네.
0: 자유가 많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 규정해서 아 이건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아닌데 난 이렇게 들을 건데 하면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1: 네.
0: 재즈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1: 우리의 마음 움직이는 대로 들을 수 있는 이 재즈라는 네. 노래 두 분께서 준비해 주신 이 여름 재즈 라이브 어서 빨리 무대로 모시고 함께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오늘 빵집 콘서트 이 무드 발라드의 콜라보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여름을 위한 제철 라이브에 맛있게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제 이어서 노래 들려주실 텐데 첫 번째 곡 어떤 노래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좋을까 설명하고 바로 연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지금 바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팀곡이고 곡은 제가 썼습니다. 네, When I'm Falling이라는 곡이고요.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fall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딘가에 내가 빠져들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어딘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살짝 신나는 건가 발랄한 건가 싶은 그런 느낌을 담아서 쓴 곡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와, 이 재즈를 듣고 있으니까 뭔가 공간의 변화가 온것 같아요. 내가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건가? 지금 잠깐 다른 장소로 저를 이렇게 데려갔다가 돌아온 그런 느낌인데요. 우리 김영민님께서 한여름에 재즈 들으니 기분이 녹네요. 바다에 풍덩 빠지고 싶어요 해주셨고요. 클라라베스님께서 이 재즈 선율이 창밖에 오는 매미 소리라 너무 잘 어우러진다고. 이 야외 콘서트장에 있는 느낌이네요. 귀 호강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이 기분 이어서 한곡더쭉 이렇게 들어보고 싶네요. 다음 곡또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 곡도 저희 팀곡이고요. 라이카라는 곡입니다. 옥자가 들으면은 카메라 브랜드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곡 쓰게 된 배경이 한창 이제 그때는 또 제가 항상 그 뉴스를 자주 봅니다. 그때 한창 우주과학 기술이 한창 유행하고 막 스페이스X 막 어디 막 우주선 제대로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정착하고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제 문득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 이제 미국과 소련 간의 이제 과학 경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어디였지? 우주로 간 개죠. 강아지죠. 강아지 품종입니다. 사실 라이카는 그 러시아 쪽에 있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황구, 제구 뭐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쪽에 있는 견종의 이름인데 이제 우주로 발사되면서 이제 희생된 거죠. 그런 친구를 조금 그런 강아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은 우주로 간 강아지를 위한 장송곡 같은 느낌으로 조금 쓰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좀 우주적인 그런 분위기를 주려고 많이 고민을 한 라이카라는 곡 바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0: 와, 이두 분의 여름 재즈 라이브를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른 세계, 정말 우주로 갔다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두분 자리로 모시고 우리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니님께서 저의 마음을 딱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주 공간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느낌으로 들려요. 오늘 연주해 주시는 재즈 음악이 전체적으로 곡들이 맑고 상큼하니 정말 깨끗해서 듣기도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고요. 참여일매님께서 이 재즈라는 장르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 처음 알았네요라고 해주셨어요. 장재님, 저와 같은 마음인데 너무 더워서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곡이 아이스크림보다 더 감미로워서 출근하지 않고 그냥 책이나 읽고 싶네요. 저 입덕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정재식님, 나른한 오후에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며 듣기 좋네요라고 해주셨고요. 신동철 미카엘님께서는 고급 랍스터, 이 레스토랑에 온것 같다. 이 엘리사벳님께서 재즈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미롭네요. 이 클래식과는 또 다른 음색인데 내일 아침은 재즈로 우리 식구들 모닝콜 해봐야겠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우리 두분 이렇게 오늘 연주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연주하시니까.
1: 어떠셨나요?
2: 아, 저부터인가요?
1: 네.
2: 저 되게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네, 장소였어요. 사실 저희는 항상
1: 아, 그렇죠.
2: 관객분들 좀 많이
1: 맞아, 맞아.
2: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다 보는 하, 또 하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통해서 연주를 하다 보니 정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말할 때 정말 긴장한다는 걸 오늘 또한번 느끼는
1: 그래도
2: 자리였습니다.
1: 관객분들이 실물로 안 계시니까 조금 부담이 덜 하시지 않으신가요?
2: 맞아요.
0: 우리 제노님들은 어떠셨어요?
3: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곡도 쓰고요. 네, 그 누님들 옆에서 열심히 기타 치느라 아, 쟤는 기타를 정말 잘 치나 보다 했지만 베이스를 더잘 칩니다. 이렇게 아, 저에 대해 알아가셨으면 저희 팀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들려드린 재즈는 되게 흔하게 들으실 만한 그런 재즈는 사실 아니긴 해요. 조금 잔잔한 분위기로 시작을 하고 좀막 드럼도 없고 이렇게 둘이서 하는 그런 재즈다 보니까 그래도 그만큼 서로 연주자 간의 호흡을 좀더 중요시하는 그런 재즈의 결을 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잘 들려드렸다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좀 좋네요. 간간이
0: 네.
3: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정말 보내드리기 아쉬운 마음, 정말 아, 이제 가지 마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우리 2부 끝곡으로 두 분의 연주 라이브를 딱 청해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3: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어떤 곡도 2부 끝곡으로 들려주실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3: 그래서 저희가 선곡을 쭉 해왔는데 제가 고르겠습니다. 여름엔 역시 보사노바 아닐까요? 보사노바로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웨이브라는 곡을 빠르게 들려드리고 여러분들 저희 2시까지니까는 그 전까지 최대한 연주를 꽉꽉 채워서 이제 조금 평소에 들으시던 재즈 팀 같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들려드릴 테니까요. 마지막 곡까지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재즈 듀오 무드 발라드와 함께 이렇게 여름에 재즈 라이브 채워봤는데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보이는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쭉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이 만남 저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 2부 끝곡으로 그 연주의 인사를 담아서 오늘 여러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은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수도자들 사제들 만나서 성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11번째 주자로 우리 휘파람 부는 신부님으로 알려진 의정부교구 백상열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2부 끝곡으로 재즈 듀오 무드 발라드의 라이브 음악 함께 계속 이어드릴 텐데요. 우리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웨이브 함께 라이브로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의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했어. 내 덕분에 힘이 난다. 내가 옆에 있어서 좋아. 이런 짧은 한마디가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독일의 철학자 악셀 호네트는 사람은 인정받을 때 비로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누군가에게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스스로를 더 소중한 존재로, 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하느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하느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은 7월 7일 연중 제14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작곡 오균창 사베리오의 하느님께 나는 1등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유독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힘이 나고 반대로 무시를 당하면 마음이 쉽게 쪼그라들기도 하죠. 그만큼 인정이란 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는데요. 하지만 신앙은 우리를 인정받는 데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하느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남들보다 탁월하게 더 많은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느님께 향하던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결과보다 과정에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렇게 세상이 보지 못하는 숨은 내 마음, 드러나지 않는 내 진심을 보고 믿어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오늘 하루쯤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을 먼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퀴즈도 누구보다 재미있을 필요 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지난 2일부터 다음 주 16일까지 대구 대교구청 1층 로

0: 오비에서 이분의 유작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대교구 여성위원회가 개최한 이 행사는 우리교구 사제이자 유리공예 예술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다 지난해 선종하신 이분의 작품 세계를 기리는 유작 전시회인데요. 사제로서 예술가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셨던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1번 고 원동수 신부님, 2번 고 운전수 신부님, 3번 고 옥수수 신부님.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오답 만들어주신 분께는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의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2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 커피 콩쿠르 상시 모집 중입니다. 1분짜리 쇼폼 영상으로 신앙상담 영상을 재치있게 만들어보겠다 하시는 분, 대구 CPBC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지원해주세요. 버스커버스커 향수 광고 듣고 띄워드릴게요. IS 동서 제공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버스커버스커 향수였고요.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고 원동수 신부님이죠. 1953년 대구에서 출생하신 원동수 신부님은 본당 사목과 함께 유리공예 예술가로서 30여 년간 활동하셨는데요. 원로 사목자가 되신 이후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해 7월 전종하셨습니다. 특히 유리 조형 예술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유리 융화 기법을 통해서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교구 여성위원회가 고 원동수 신부 일주기 유작전 빛과 선 메모리 전시회로 원신부님의 스테인드 글라스 대표작과 또 미완성 유작 등 130여 점을 전시하고 있고요.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은 생명사랑 미혼모 돕기 운동 후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성모당 들르시는 김에 교구청 1층에 있는 로비 전시회까지 둘러보시면 좋겠죠? 엘리사벳님, 원동수 신부님하고 바로 맞춰주시면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저희 본당 성서 후원회에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본당에서 사목하셨습니다. 어우, 그러면 굉장히 잘 아시겠어요. 또 오늘 퀴즈가 좀 더 반가우시지 않을까 싶네요. 대건안드레아님은 검색 찬스 쓰셔서 원동수 바오로 신부님 세례명까지 알려주셨고요. 또 4023님 1번 원동수 신부님, 또 1672님도 정답은 1번 원동수 신부님입니다 하고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랜덤 선물 오늘 1672님께 드리고요. 센스 있는 오답 선물 단팥빵은 누가 받아가실지 오답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3158님, 원동수 신부님께서 생전에 만드셨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세례수. 세례수 맞네요. 그러게, 예술가이기 이전에 사제로서 세례수를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겠죠. 아유, 뭐 세례수도 만드시고 예술작품도 만드시고 황금손이셨어요, 그쵸? 0924님, 누구는 은퇴해서도 작품 만드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지 미지수. 와,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오답을 만드시는지가 저는 미지수입니다. 오답 퀄리티가 이렇게 자꾸 높아지면 참여하기가 어려워져요. 아, 8283님, 93.1MHz 평화방송 주파수. 오! 그렇죠. 자동차 타면은 자동으로 손이 가야죠. 93.1MHz. 93.1MHz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오답 선물 단팥빵 우리 8283님께 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근데 이런 고 원정수 신부님 같은 분들을 보면 나도 저런 좀 예술적인 달란트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부러워지잖아요. 우리 행복가족들은 어떤 달란트를 하나 더 받고 싶으신지 나눠주세요. 그동안 이문세가 부르는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올게요.

행복찻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하나 더 받고 싶은 탐나는 달란트 우리 2514님 저는 무조건 노래요.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이거는 저도 정말 공감돼요. 진짜 노래 잘하면 어디 가서 분위기 띄우기도 너무 좋고 또 집에서 혼자 불러도 그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스스로 또 힐링할 수 있고 정말 멋진 달란트긴 하죠, 노래. 율리아나님, 저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달란트 받고 싶어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뭐 스피치 훈련 이런 걸 하지만 정말 타고난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게 말하고 또 깔끔하게 길이도 딱 끊고 비유도 저렇게 잘하고 머릿속에서 정리도 잘 되고 어떻게 저 머릿속에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좀 부러운 달란트예요. 또 달건안드레아님, 저는 예술적인 달란트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누나한테 학 1,000마리 접어서 선물하고 싶은데 종이 접기를 못해도 너무 못해요 하셨어요. 웬만하면 학 접기는 좀 잘할 텐데 부러울만 하네요. 근데 되게 옛날 이 학 종이학 접어서 주는 선물 되게 오래된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1,000마리를 정말 손수 접어서 이게 잘 못 접는데 접어서 딱 주면은 그만큼 감동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걸 오히려 이용해 보세요. 엘리사벳님, 저는 참을성 달란트를 받고 싶어요. 왜 요즘 이렇게 분노가 많으신가요? 근데 참는 것도 보면은 좀 달란트 같기도 해요. 아 그래, 나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갖자, 참자, 노력하는데 그 상황이 되면 안 참아지잖아요, 그쵸? 참는 것도 능력이다, 맞습니다. 3400님, 그림 달란트요. 그림 그려나가는 걸 구경하고 있으면 정말 신기해요. 맞죠? 아니 똑같이 손가락 다섯 개인데 내가 그리면은 무슨 추상예술이고 저 사람이 그리면 세상 작품이고 그림도 정말 좀 신기한 영역인 것 같아요. 0208님,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 부럽습니다. 잘 못해도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게 부러워요. 그런 거라면 우리 0208님 배우시면 되죠.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득 받은 사람처럼 잘하지는 못해도 뭐 배워서 못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거리로, 취미거리로 그렇게 배우시면 되죠. 근데 다들 좀 부러워하시는 달란트가 비슷비슷하네요. 저도 다 공감이 되고 근데 그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숨겨진 달란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번

번쯤 배워보는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차담 참여 선물 2514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밥밴드와 함께 아네스의 행복 찻집을 듣고 계십니다.
1: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DJ 달차 신부입니다.
2: 달하!
1: 오하!
2: 안녕하세요.
1: 또 왔습니다.
2: 네, 요즘 매주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 우리 달차 신부님입니다.
1: 그래서 약간 돌아서면 네. 라디오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네. 내가 라디오 하는 사람인지 네, 미사를 하는 사람인지
2: 그래도 아까 오프닝 멘트 되게 신부님 같으셨어요.
1: 아, 그 전까지는 전혀 신부님 안 같았고
2: 늘 신부님 같으시지만 되게 감사합니다. 그 신부님 특유의 그 복음 봉독하실 때의 그 톤.
1: 어, 아닌데요? 저
2: 아니에요?
1: 완전 다르겠는데?
2: 아, 그래요?
1: 저 원래 좀 더 이제 좀 발음 정확하게 하려고
2: 네.
1: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 오늘은 약간 사극 톤으로 좀.
2: 아, 사극 톤이었어요?
1: 예수님의 그 감정을 이입을 해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2: 적다. 네, 멋있었습니다.
1: 약간 공기 반 소리 반.
2: 아, 또 나름의 철학이 있으셨군요.
1: 아, 그럼요. 저는 좀 네. 확실히 합니다.
2: 덕분에 오늘 복음 말씀이 확 각인이 됐습니다.
1: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7월 7일이죠?
2: 그렇죠.
1: 오늘 럭키 비키 데이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2: 아, 77이니까.
1: 네, 77 하면은 행운의 숫자.
2: 네.
1: 럭키 비키.
2: 럭키 비키 데이.
1: 아, 너무 구수한가요?
2: 럭키 비키.
1: 원래 어떻게 하죠?
2: 럭키 비키 이런 거 아니에요?
1: 아, 확실히 다르군요. 아, 저는 럭키 비키.
2: 사실 자, 저도 잘 몰라요.
1: 아무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운의 숫자 7을 보면 행운을 빕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는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2: 우리는 행운 아니니까 뭐 주님 은총이 가득하시길 이런 거?
1: 너무 길다. 축복을 빕니다.
2: 빕니다. 아, 축복을 빕니다. 괜찮네요.
1: God bless you.
2: God bless you.
1: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2: 축복을 빕니다.
1: 저희는 뭔가 운이라는 단어와 우리 신앙과는 좀 어울리진 않잖아요.
2: 네.
1: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운보다는 축복.
2: 축복.
1: 은총을 빕니다.
2: 또 말도 얼마나 예뻐요. 네. 축복.
1: 그래서 오늘 럭키 비키 데이를 맞아서 네. 우리 서플리 모든 식구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2: God bless you.
1: 네. 아무튼 축복은 축복이고요. 오늘 카테고리는 따로 정해봤습니다.
2: 어, 아니군요. 네. 축복이 카테고리인 줄 알았어요.
1: 네. 놀랍죠? 아무튼 오늘 오프닝 멘트가 어디 말씀이죠?
2: 마태오복음.
1: 아, 그렇죠. 마태오복음 9장 37에서 38절. 바로 투데이 오늘 복음입니다.
2: 음흠.
1: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아, 오늘은 이 카테고리로 해야겠다. 바로 하느님의 사람.
2: 아, 네.
1: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사실 하느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2: 신부님 대표적인 또 일꾼이시잖아요.
1: 아, 저는 열심히 이제 노가다하는
2: 완전 하느님의 일꾼.
1: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2: 네.
1: 그런.
2: 무시도 받지 않으시는.
1: 네, 그렇죠. 하느님 시키면 다 해야죠.
2: 아, 멋지십니다.
1: 네. 또 뭘 시키실 라디오 시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2: 그럼 이게 다 섭리예요.
1: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네 하느님의 사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일꾼들인데 하느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주제로 가져왔고요.
2: 네.
1: 특별히 우리 본당 안에서나 우리 교구 안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노래를 선곡해봤으니까
2: 네.
1: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 좋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1: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노래 이 노래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가톨릭 찬양사도시죠. 장완진 씨가 부르는 하느님의 사람.

0: 그대는 하느님의 사람.
1: 아, 네.
0: 우리 찬양사소 장원진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아, 이 노래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0: 네. 보통 이 노래 언제 많이 들어봤어요?
1: 신부님들 축가.
0: 그렇죠.
1: 국룰이죠.
0: 네, 뭐 서품식 때나 아니면 신부님 천미사 하실 때.
1: 아, 네네네.
0: 보통 신학생들이 검은 정장 입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무슨 어디 무서운 집단처럼 몰려가지고 갑자기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대는
1: 이거 국룰이잖아요. 하느님의, 예. 신부님 가리키면서 하느님의 사랑.
0: 네, 거의 우리 교과만큼 불렀던 것 같아요.
1: 맞네요, 맞네요. 국룰이죠, 정말.
0: 네, 그래서 사실 이 노래를 사제 축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보면은 당신은 착한 목자요 이러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그때 말 사용하는데 저는 이 노래 딱 들으면서 아, 하느님의 사람은 사실 특정 인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느님의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위로나 작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사실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1: 네.
0: 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람이네요.
0: 아,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셔서 성당문 열어주신 분도 있고 우리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끔 이렇게 마당 청소해 주시고 잡초
1: 네.
0: 뽑고 오늘 계산성 내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1: 네.
0: 한 자매님이 또 이 땡볕에 네. 잡초를 뽑고 계시더라고요.
1: 어머, 정말요? 밖에 오늘 덥던데.
0: 에이, 정말 그 딱 밭일 할 때 쓰는 모자
1: 네.
0: 하고 이렇게 딱 쓰시고 아, 잡초 이렇게 뽑으신 모습 보면서 저런 분들이 없다면 정말 이 성당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가 있을까
1: 그쵸.
0: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하느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또 많이 보내주셨고 그러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1: 하느님의
0: 저는
1: 사람.
0: 표현하고 싶네요.
1: 맞네요. 우리 행복가족들도 하느님의 사람이시고
0: 그렇죠.
1: 네, 저도 하느님의 사람이고
0: 저도요.
1: 신부님 아 당연하고요.
0: 저도 끼워주세요. 자, 그래서 참 본당 안에 또 모든 공동체 안에 하느님의 사람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내가 봉사하는 거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1: 네네.
0: 안 알아주더라고 이 말보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참 하느님께서 잘 알아봐주고 계신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주고 힘을 내주시면 좋겠어요.
1: 아유, 아멘. 네.
0: 네. 자, 봉사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도 좀 보이면 좋긴 해요.
1: 맞아, 좀 힘이 나긴 해요. 네, 칭찬해주고 그러면
0: 네, 인정도 받고 싶기도 하고 그냥 내 혼자 쇠가 빠지게 하는 것보다
1: 네.
0: 아, 쇠가 빠지게가 뭔 말인지 알죠?
1: 네. 살아있는 표현이네요.
0: 네, 물론 하느님이 알아주신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성당이 활기차고 또 아름답고 깨끗해져요. 이런 말들 해주면은 오히려 힘이 나잖아요.
1: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정말.
0: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1: 안 된다.
0: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노래로 이 감사함을 전해드릴까 하는데
1: 오, 좋습니다.
0: 오랜만에 이분의 노래를 듣습니다. 우리 MC 몽과 김태우가 함께 부르는 I love you. 와, 다시 할게요.
1: 영어가 나왔어요.
0: I love you. Oh, thank you.

0: I love you. Oh, thank you. 사랑을 몰랐어.
1: 많이 들으셨군요, 이분이.
0: 아우, 우리 한때 한창이었죠. 우리 땡땡월드라고.
1: 아,
0: 싸땡월드.
1: 네,
0: 장악했던 노래, 우리 I love you. Oh, thank you. 듣고
1: 아,
0: 왔습니다.
1: 저도 제 미니 홈페이지에 이 노래 배경음악으로 해놨었던 기억이 나네요.
0: 아, 이 노래 했었어요?
1: 그러면 이거 국룰이었죠. 다
0: 저도
1: 똑같이.
0: 이거랑 그 우리 Y의 프리스타일.
1: Y의 프리스타일?
0: 네.
1: 뭐죠? 제목만 듣고 모르겠어요.
0: 갑자기 불어라 하니까 까먹었어요.
1: 뭐지? 알것 같은데.
0: 우리 전주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한번 틀어드릴게요.
1: 좋습니다.
0: 한번 들어봐
1: 사플리로.
0: 주시고. 참 추억도 돋고 뭔가
1: 정말.
0: 땡땡월드를 이렇게 재밌게 꾸미고 또 일촌관계 맺고 그때 뭐 일촌관계가 정말 많았어요.
1: 막다 일촌이죠.
0: 네. 그래서 학교 가면 맨날 나랑 일촌 할래? 라고
1: 맞아요.
0: 얘기 나누면서 서로 아뭐 다이어리나 방명록 써줘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1: 맞아요. 뭐 예쁜 이미지 있으면 퍼가요.
0: 네 그랬던 네 추억이 있고 지금 다시 볼수 있다면 아마 손가락이 다 없어질 만큼 오그라들지 않을까.
1: 맞아요.
0: 네
1: 신부님도 흑역사 많으신가요? 땡땡월드에?
0: 일단 사진부터 흑역사 네, 보통 사진이었고
1: 네.
0: 네 다이어리를 봐도 참 그런 사랑을 표현했던 다이어리도 있었던 것 같고,
1: 궁금하네요.
0: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날 일이 없다. 안심을
1: 아,
0: 하면서.
1: 저희는 아쉽습니다.
0: 네. 아무튼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또 하느님의 사람으로 함께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사 중에 이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너로 인해 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고, 너로 인해 난 믿음을 알고.
1: 랩
0: 네.
1: 부분이었죠?
0: 너로 인해 난 사랑을 알고, 사랑을
1: 사랑을
0: 믿고,
1: 믿고
0: 너로 인해 난 믿음을
1: 믿음을
0: 알고.
1: 알고
0: 이 멜로디는 알지만 아무튼. 네. 결국, 하느님의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있다는, 이 세상에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고, 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알게 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참 문득 그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도 또 생각이 나네요.
0: 너무 오랜만에 명언을 한번. 네. 사실 하느님을 위해 봉사한다는 거, 결국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사랑을 알았으니까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사랑을 이렇게 잃어가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일꾼, 봉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또 나는 그런 하느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나, 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0: 네,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이렇게 마이크로 또 좋은 목소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오디가 계시기에 이 평화 방송이 빛이 나지 않나.
1: 여러분 맞나요? 맞다고 해주세요.
0: 아마 전부 다 이제 듣고 계신 분들 고개를
1: 아,
0: 끄덕끄덕거리고
1: 맞죠, 맞죠?
0: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0: 네.
1: 고맙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나눠주시는 거죠?
0: 아, 그럼요.
1: 네, 배우도록
0: 오늘 선행
1: 하겠습니다.
0: 한 가지 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아무튼 이미 그렇게 잘 해주고 계시는 아니면 잘하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노래를 통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 따뜻함,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리고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라고 해주세요. 알겠죠?
1: 네.
0: 사랑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I love you.
1: 오, thank you.
0: 오늘 좀 괜찮네요.
1: 호흡이 좋은데요?
0: 네, 좋습니다.
1: I love you, 오, thank you.
0: 네,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또 우리는 사실 오늘 럭키비키 데이를 보내면서
1: 네. 럭키비키.
0: 네, 행운이라는 말보다 어떤 기적이나 축복을 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지도 모르겠어요.
1: 네, 사람을 통해서.
0: 네, 당신의 사람, 하느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적을 새로이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성가를 들 것 같지만
1: 맞아요.
0: 가요를 준비했습니다.
1: 또 반전을 준비해 주셨어요.
0: 네, 우리 도경수가 부르는 기적 함께 듣고 올게요.

0: 나에게는 기적. 우리 도경수의 기적 듣고 왔습니다.
1: 오, 약간 멜로디가 그 제이슨 머라즈의 한국판 느낌? 아, 이런 박자 같은 게?
0: I'm yours 그 노래 네, 얘기하신 것 같아요.
1: Don't know me.
0: 네. 약간 좀 어깨를 들썩이면서 네. 듣게 되는데.

0: 약간 느낌이 아 진짜 너랑 함께라서 너무 좋아 라면서 그 사람한테 달려가는 듯한 이런 배경을 쫙 깔리면서 노래방 화면에 나올 것 같은 아무튼 그런 노래였습니다.
1: 아 그리고 되게 기분 좋아지는 곡이네요.
0: 네 여기서 꽂힌 게 나에게 넌 기적이라는 기적. 표현이 정말 큰 고백같이 들리는 것 같아요.
1: 오, 네.
0: 아, 너는 내 인생에서 너를 만난 거는 기적이야.
1: 하긴 그냥 좋아 보다는.
0: 네. 어때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1: 아, 글쎄요. 모르겠네요.
0: 네.
1: 우리 이런... 엄마한테는 들어봤습니다.
0: 아, 네. 아 어머니께서 네. 우리 딸을 만난 건 기적이란다.
1: 네. 엄마 맞지? 여전하지?
0: 어,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1: 어머니, 어,
0: 어머니 듣고 계신가요?
1: 어머니께 해드려야죠 이제.
0: 아 제가 아 예 맞습니다.
1: 네,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신 게 기적입니다.
0: 효도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어때요?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하느님의 봉사자,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그 개념이 어떤 느낌인지 좀 와닿나요?
1: 네, 정말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0: 네.
1: 그냥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
0: 그렇죠.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봉사라는 타이틀을 꺼려하기도 해요.
1: 아,
0: 약간 그쵸. 시간을 써야 되고 성당에 힘들고. 또 열심히 나가야 되고 또 여러 사람 치이면서 일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거부하고 꺼려하고 거리를 두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1: 그쵸.
0: 봉사,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또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1: 네.
0: 그 모든 사람이 바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기적이라는 거.
1: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살짝 소름이 돋는 게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신부님의 어떤 유쾌한 말씀과 노래를 통해서 이걸 하느님의 사람을 생각을 하니까
0: 네.
1: 정말 막 하느님의 사람이면 이래야 한다 이런 부담감은 좀 없고
0: 그쵸.
1: 아, 나도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감사
0: 네.
1: 아, 또 이 사랑을 나눠야겠다 이런 기분 좋은 시간으로 딱 받아들일 수 있어서 오늘 아주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0: 네, 다 이루었네요.
1: 아, 나 이루었습니다.
0: 퇴근하겠습니다.
1: 아,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는 하고 가셔야 돼요.
0: 네, 아무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는 우리 가까운데 나에겐 기적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사람이다. 이미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이미.
0: 네. 네, 그러니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나한테 그렇게 따뜻하고 또 사랑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의 기적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성찰하면서 오늘 하루 또 기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저의 기적은 일단 바로 앞에 계십니다.
0: 옆에 있는데요?
1: 옆에 있나요? 우리 행복찻집에서 달자 신부님을 만난 건 정말 기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0: 기적 같은 일이 네. 생긴다.
1: 이런 건 빼고 기적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 그리고 또 오늘 그런 분들 하느님의 사람인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좀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그 첫걸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까지.
1: 오늘 끝인사는 어떻게 I love you or thank you로 할까요?
0: 너무 좋은데요?
1: 그렇죠.
0: 그럼 제가 I love you를 좀 네. 선창을 하고
1: 네.
0: 뒤에 뭐라 하죠? 뒤창
1: 후창
0: 아 후창이라 하나요?
1: 뒤창.
0: 후창으로 네, 땡큐라고 인사해 주시길
1: 좋습니다.
0: 바랍니다.
1: 네, 사플리 마무리입니다. 네, 창세기 하느님의 사람 띄워드리고요. 우리 사제이 플레이리스트 강동협 요셉 신부님, 달자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행복 가족들
0: 오늘도 내일도 I love you.
1: Oh, thank you.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고산성당 정재훈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머, 꿉꿉했는데 아이들의 뷰티풀 이 목소리 들으니까 뽀송뽀송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앤마리의 뷰티풀로 두시의 뮤직 김빈답니다. 이 부분을 열었어요. 8588님, 비띠 오늘 방송 듣다가 동료 한 명이 웃으면서 와서 와저래 귀엽노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이게 보자. 아, 2시 38분쯤 보내셨으니까 저예요. 혹시 전가요? 어머 세상에. 몰라 진짜. 하지 마요 진짜. 너무 좋네. 아니, 그분한테 우리 지금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예, 네,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벤트. 그래서 뭐냐? 아, 당황했어, 지금. 본인 이름 적어가지고 8588님 소개로 왔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두 분께 다 선물 드릴게요. 네. 예, 이야기해 주세요. 두시의 뮤직 김빈납니다. 예, 함께 듣자고. 저는 걸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서 항상 신발은 운동화예요. 예전에 비 오는 날 샌들 신고 걷다가 미끄러진 일이 있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균이 잠입해서 깁스한 일이 있거든요. 그 후로는 거의 운동화만 신고 다녀요. 이제는 다른 신발 신으면 내 신발 아닌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세상에. 아니, 미끄러져가지고 깁스까지. 근데 무슨 균이 침입을 했어요? 그렇구나, 세상에. 어쨌든 운동화가 가장 안 미끄럽긴 해요, 그죠? 비 오는 날은 어쨌든 가장 안 미끄러운 걸 신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9518님,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항상 즐겨 듣는 빛나님의 밝은 목소리로 오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9518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2020님, 혼자 자취한 지 3년째인데 요즘 장 보는 재미가 생겼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이것저것 만들어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제는 남은 채소와 계란으로 볶음밥 만들었는데 사 먹는 것보다 맛있어서 혼자 뿌듯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상이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 덕분에 하루하루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오, 아니 3년쯤 자취한 지 이제 3년쯤 됐으면 뭔가 이 요리 실력이 늘을 때도 됐고 그리고 사실 남은 채소하고 계란으로 볶음밥 만들었을 때 진짜 요리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재료를 넣어도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맛있었다는 거는 약간 요리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계속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싹싹 비우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소소한 행복 많이 누리세요. 1923님이 보내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 누가 먹었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모르는데! 나 모르는데! 이러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니, 포크를 설거지까지 해놓고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게임 끝. CCTV는 또 아니고 증거를 다 찾아내시더라고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엄마의 추리력은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니, 그냥 제 케이크는 제가 사 먹겠습니다. 엄마의 이 감은, 예,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예, 이 엄마가 느낌이 딱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다 이렇게, 치밀하게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뭐, 하나가 항상 뭐가, 좀 이렇게 티가 나. 예. 뭐, 알아도 모르는 척, 뭐,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하지만, 예. 아이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케이크, 모르는데, 나 모르는데, 뭐 이러는데, 포크는 설거지에 놨어. 아, 너무 좋아. 이렇게 약간 빈틈이 있으신 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우리 또모 PD님은 저희 엄마가 항상 묻는 거, 너 요즘 누구 만나지? 귀신같이 하세요. 어찌 하시는 거죠? 같이 살지도 않는데 엄마들의 촉 너무 무서워요. 온다니까 와요. 느낌이 와요. 예. 얘가 요즘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눈빛만 봐도 이것이 진짠지
거짓말인지 다 압니다. 저도 딸이 그 야간 자율학습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따라 원래 제가 픽업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잡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학교 앞에서 카페에서 다른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딱 잡았다. 걸렸다 요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무섭다고 그랬어요. 아니, 느낌이 와 이상하게. 뭔가 이 깨톡이나 일단 전화를 잘 안 받고 전화 안 받고 깨톡을 보내고 뭐 이러면은 아 뭐 있다 이런 거 느낌 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엄마한테 거짓말 못한다 이런 것 좀 알죠. 송정민님 엄마의 촉은 못 당해요. 신동철님 엄마는 다 안다. 엄마는 뒤에도 눈 달렸어 막 이런 거지. 엄마 얘기하는 거 다 들려 이런 거죠. 9006님 지금에서야 듣기 시작했는데 빗띠 칭찬 미션 떨어졌나요? 저는 좀 더 장기간 들어보고 칭찬할게요. 미쳤네. 9006님 우리 사이에 이러기 있어요? 진짜? 너무하시네. 저는 9006님을 항시 저의 베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운하려 그래요. 저도 좀 더 한번 지켜볼게요. 나 혼자 생각했네. 뭐 지켜봐야지 뭐. 어째을까. 자, 서운한 마음 갖고 두고 보자 하면서 화요일 2부 주제 선곡 대결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코너죠.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코너니까 큐시트 싹 비워놨어요. 차곡차곡 채워주세요. 범진의 인사 듣고 주제 선곡 대결 시작할게요.

빗띠가 주제를 드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 싱싱한 선곡 바로 잡아서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주제 선곡 대결. 우리 방글이들의 신청곡으로 이불을 꽉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주제를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음악을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이별하면 생각나는 노래.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릴게요. 샵 1053 100원의 문자, CPBC빵 빵톡으로 이별하면 생각나는 노래 보내주세요. 먼저 이 노래로 출발합니다. B2B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DLX는 from a mistake 술인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it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

7433님이 이별하면 윤상의 이별의 그늘이죠 하셨어요. 주제 선곡 1라운드 주제가 이별하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다 무슨 사연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별 노래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 사연 있구만. 3호 이사님, BMK 꽃피는 봄이 오면 이별하면 이 곡 아닙니까? 이별할 때마다 들었던 애창곡. 그래서 누구와 이별할 때 들었는지 헷갈리는 건 안 비밀이에요 하셨습니다. 헷갈릴 수 있죠. 네, 여러분 이별하면 생각나는 노래 지금 보내주세요.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립니다.

7790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이 노래 듣고 주제 성공 1라운드 당첨자 발표할게요. 우리 모디신 분님께서 누룽지 준다고 해서 신청해요. 누룽지 꼭 줘요 하셨는데 양봉업자님 같은 업자끼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까지 이별하면 생각나는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2270님 이별하면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생각납니다. 2934님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 서른도의 아쉬운 이별, 이소라의

제발까지 보내셨고 4023님은 사랑은 봄빛처럼 네, 이별은 겨울빛처럼 네, 요거 보내셨고 0077님 사랑했지만 이 노래 이별 노래는 옛날 감성이 딱인 듯요. 아니면 성시경의 한 번 더 이별 보내셨고요. 1573님은 김현우의 이별 택시,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015B의 슬픈 인연 등등등. 와 진짜 오늘 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558님은 이럴 거면 헤어지지 말았어야지. 박원 노래. 예, 박재성의 헤어지자 말해요까지. 이별 노래 아주 많이 보내주셨고 자, 이 중에서 윤상 노래 신청해 주신 7433님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예, 지금 예, 선발이 되셨어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고 예, 그거 재밌었어요. 그 이 노래가 그 사람이었나 이별 노래 헷갈린다는 거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자 이번에는 100억 커피 상품권 2만원권 드립니다. 내가 갖고 싶은 목소리의 노래 있죠. 왜 가수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진 가수 노래 있잖아요. 보내주세요. 어떤 노래든지 상관없으니까요. 왜 좋아하는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저 이 목소리 너무 좋아요. 왕옥의 Before Spring Ends 이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왕 OK의 비포 스프링 엔즈도 너무 좋았죠. 0077님이 한로로의 이상 비행, 한로로 목소리가 몽환적입니다 하셨거든요. 자, 내가 갖고 싶은 목소리의 노래 지금 주제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커피 상품권 드릴게요.

9006님, 제가 제일 닮고 싶은 목소리는 홍대광이요. 선하고 선명하고 착하고 맑고 힘있고 호소력도 있는 완벽한 보이스 같아요. 홍대광의 답이 없었어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목소리의 노래 지금 계속 보내주세요. 주제왕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홍대광의 답이 없었어까지 들었고요. 내가 갖고 싶은 목소리의 노래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김명숙님은 이소라 바람이 분다, 목소리에 위로의 바람을 삼키고 계신 듯한 소라 언니. 맞아요. 이소라님 목소리는 좀 더 특별해요. 오사영사님, 크러쉬 도깨비 OST 수록곡이요. Beautiful. Beautiful life. 이렇게 본가? 감미로운 선율이 좋아요. 요즘 도깨비 10주년 여행 방송하는데 새록새록 그때가 떠올라요. 그쵸. 크러쉬의 뷰티풀은 진짜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데 이 도깨비 그 드라마만의 그게 있어요. 네, 저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5411님, 아이유의 푸르던. 황순원의 소나기 한 장면을 소재로 만든 곡이라 좋아요 라고 보내셨고, 1573님은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즐겨 불러요. 학력고사 끝나고 디스코텍에서 브루스타임 때 처음 들은 다음에 이별한 첫사랑을 생각하며 자주 불러요 하셨습니다. 디스코텍 오랜만이네요. 자, 5404님께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주소 말고 성함만 지금 보내주세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최강의 히트곡. 이 곡은 진짜 누구나 다 알 것 같다. 최강 히트곡 신청해 주세요. 선물 비누 드립니다. 샵 1053, 한 통에 100원이 드는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기다리는데요. 뭐 이 노래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K-POP 데몬 헌터스 OST 중에서 골든, 이 노래로 시작할게요.

4023님이 신청하신 BTS의 다이너마이트 메가 히트곡이 나오네요. 자, 한 곡 더 남아있습니다. 최강 히트곡, 내가 생각하는 최강 히트곡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비누 선물 드릴게요.

BTS의 다이너마이트까지 듣고 왔고요. 내가 생각하는 최강 히트곡 진짜 많이 보내주셨네요. 1573님, 들국화 그것만이 내 세상 행진. 558님,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레이나와 산이가 부른 한여름밤의 꿀. 그 옛날 여름에 남편과 데이트했던 거 생각나서 보냈습니다 하셨고, 0575님, 최강 히트곡 소문의 낙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2934님,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4660님, 이지의 응급실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9006님, 정해진 답이 없는 주제 선곡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 중 하나입니다. 남녀노소를 초월한 최고 히트곡은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요. 아, 이것도 뭐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죠. 네, 그 외에도 김국환의 타타타 그리고 송대관의 유행가,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네, 이선희의 제이에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예, 이상은의 담다디, 그리고 윤수일의 아파트와 로제의 아파트. 예, 진짜 많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박예리의 오나라 오나라 오나라, 이것도 있었고. 예, 진짜 많아요. 와, 김수희의 애모. 와, 이것도 진짜 너무 좋죠. 예. 자, 558님께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끝곡은 0575님이 신청하신 소문의 낙원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 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예, 무더위에 장마까지 이어지는 요즘 공기마저 촉촉하게 몸에 달라붙습니다. 습도는 높아지고 불쾌지수도 덩달아 올라가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괜히 마음까지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화요일은 월요일의 분주함이 조금은 가라앉고 주말은 아직 멀리 있어서 이번 주는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날씨는 눅눅해도 마음은 작은 기쁨, 미소 한 번, 그리고 하느님의 평화를 간직하고 오솔길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복음의 기쁨 열일곱이다가 부른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 씩씩하게 부르는 노래라서 오늘 좀 더위로 쭉 처진다 해도 힘내라고 하는 노래 같습니다. 예, 누군가 그랬답니다. 여름에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습도가 화를 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 조금 예민해 보여도 저 사람도 습도하고 씨름 중이구나 하고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이해는 불쾌 지수를 낮추는 가장 시원한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바람 같은 문자 기다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두리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톡으로 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예, 아시죠? 7월 7일 오늘부터 20일까지 월요일까지입니다. 가톨릭 흉화방송 기도의 오솔길을 즐겨 듣는다고 예, 연락을 받으시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올리신 문자가 또 예, 빼곡하게 와 있습니다. 예, 하하 대사님, 네, 오늘은 참으로 덥네요. 후덥지근해서 할수 없이 에어컨을 켜고 말았네요 하셨어요. 아유, 에어컨은 더운 때 켜라고 붙인 거잖아요. 그렇게 설치를 괜히 했겠어요. 더운 때 이런 때 정말 삼복더위 뭐 조금 삼복더위는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습기 많고 더울 땐 아유 그냥 키시고 예 아프지 않으시면 더 좋은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37님 오늘은 작은 더위라고 하는 소서네요. 몸은 더워 힘들겠지만 마음은 상쾌하게 지내야겠어요.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 듣고파서 4시에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으로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소서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저는 아유 그렇군요. 예, 우리 절기 중에서 소서 이름도 참 예뻐요. 작은 더위. 아, 이렇게 작은 더위에 벌써 지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덥다고 막 그냥 너무 너무 차가운 물 벌컥벌컥 마시면 또안 좋습니다. 폐에도 안 좋고 뭐 모든 장기에도 안 좋다고 하네요. 네. 소서를 알려 주셔서 제가 달력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소소고 초복은 15일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초복되면 또 덥겠죠? 더 덥겠죠? 예. 레나님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신 새 아빠 김상호 판테노의 축일이에요. 아쉽게도 첫 축일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침 오전에 연희동 위령 미사가 있어서 다녀오고 용인의 성묘를 다녀오는 길이에요. 오전에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잘 다녀오라고 마침 비가 그쳐서 예쁜 천사 성물까지 잘 붙여드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성묘 가셔가지고 예 묘비고 위에다가 정말 천사도 딱 붙여 놓으시고 성수물도 앞에다 놓으시고 사진까지 이렇게 딱 찍어서 보내셨네요. 이게 가정묘인가요? 어디 묘지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되게 아주 잘 정리되고 정돈된 좋은 묘네요. 묘를 쓰셨네요. 아무튼 김상우 판테노님 새아빠라고 하셔서 네, 뭐 다시 뭐라 그러나요? 재혼 하신 아빠인가요? 아무튼 뭐 이렇든 저렇든 세례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예 지금쯤은 품에 계시겠습니다. 하느님 품에 네 오늘따라 또 기도가 열심히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형제님을 또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노래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익의 노래입니다. 말해주세요.

최준이에게 말해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오셨네요. 네, 더운 가운데 전국을 달리는 오늘 삶이 힘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삶이 힘들 때가 날마다 있는 것 같죠. 오늘은 좀 괜찮나 하면 또 다른 것이 또 훅 하고 들어오죠. 예. 아, 더워서 더 힘들고, 일 때문에도 힘들고, 그래도, 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황베드로님,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잠시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와,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그럴 때만 뭐 거울을 보지, 평소에 막 거울 많이 보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은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도 거울 하나가, 조그만한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피디님이 늘 진행하면서 이 거울을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진행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이 거울을 가끔 보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거울을 이렇게 좀 치워놨네요. 거울 보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미소 짓는 그런 얼굴로 해야 입모양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듣는 분들의 소리도, 아, 수녀님이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아니면 딱딱하게 그냥 읽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사는 사람들도 참 웃는 거.

출근했더니 병동에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열과 성을 다해서 박박벅벅 씻느라고 인사만 늦었답니다. 아 그러게요. 이제 요즘 또 날씨가 더워지면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또 생긴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필요할 때는 쓰셔야 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녀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 씻는 일이에요. 박박벅벅 씻었다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요. 정말 그렇게 씻어야 합니다. 우리 디오니시아님이 간호사시잖아요. 그러니 너무나 잘 아시죠. 레나 자매님의 사진이 사라질까 봐 수녀님께서 사연을 읽어주시자마자 후다닥 사진을 봤답니다. 너무 깔끔하고 정갈해서 정말 좋습니다. 아기 천사들도 성수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새 아빠를 위해 화살기도를 보냅니다. 문득 너무 간소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놓고 올 수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무덤이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어떤 가장자리에 뭐도 없이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가운데에만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간소해야죠. 뭐 죽은 다음엔 뭐 가족을 위해서 또 뭐 그렇겠지만 뭐 돌아가신 분이야 뭘 아시겠습니까? 아주 정갈하게 정말 단정한 묘예요.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3026님 대례사 자매님 사연 만나봅니다.

저희 수녀님의 외사촌 동생 신부님을 위해 기도의 오솔길 애청자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전교구 최교성 세리자 요한 신부님께서 대전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현재 큰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과 오솔길 가족님들의 기도에 맡겨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016 테레사 자매님, 기도로 함께 할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솔길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전교구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평화와 자비를 청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이지요. 지금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 간절히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시부님의 고통의 시간마다 당신의 평화가 머무르게 하시고 그 곁을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솔길 가족 여러분, 오늘 미사와 묵지기도 또는 짧은 화살기도 한 번이라도 신부님을 위해서 봉헌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님을 위해서 저도 이 기도를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제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를 자비로이 굽어보소서. 육신의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도 당신의 현존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평화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병상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신부님의 삶 전체를 당신 사랑 안에 품어 주소서. 또한 신부님을 돌보는 모든 분들께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어 그 손길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겨드리며 병자들의 위로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아멘. 네, 기도 사연을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는 병실 문을 열지는 못해도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예, 최교성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네, 드레사 자매님이 좋아하신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예, 신청곡이죠. 예, 테너 이영화 노래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도 내려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이런저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 왔네요. 하하대사님, 네. 천주님, 대리사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최세례자 요한 신부님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셔서 건강하게 사목하게 하소서. 아멘 하셨어요. 예,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계시니까 사목을 하실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나으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면 네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퐁퐁 김지혜님께서 네 대전교구의 최교성 신부님께서 아프시다니 제 마음도 많이 아파집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다른 분들도 뭐 편찮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사제가 그렇게 편찮으시다고 하면 주님께서 축성해 주신 사제께서 이렇게 어린 양들 두고 통증 때문에 뭐 때문에 치료가 좀 힘들어지거나 이렇게 돼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또 가시게 되거나 이럴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죠. 네,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본인이 되신 신부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다 견뎌내고 계시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2037님, 네, 류채칠리아님, 네,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 통증 가라앉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부터 기억하고 신부님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통증이라도 조금 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2037님, 고통 중에 계신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려요. 아멘 하셨습니다. 예, 저도 아멘 하면서 기도에 응답합니다. 고맙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아멘.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녀님의 기도 다음에 화살기도 드렸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례자 요한 신부님, 네, 평상시에도 네 화살기도 한 번 말고 몇 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디오니시아님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꼭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최교성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세상에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환우 가족으로 오랜 시간을 지내와 있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더 잘 알기에 정말 기도할 뿐이에요. 아유, 경험을 많이 해보셨군요. 고맙습니다. 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정말 병고에 계시죠. 예, 그런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또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네, 이제 준비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회 메리 피터 수녀님의 자연재해를 겪은 후에 바친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폐허가 되었다. 저희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많은 것을 잃어버려 가엾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생명을 구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불평하지 않고 주변을 정리할 용기, 이 재난을 극복할 용기, 저희보다 더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용기를 주소서. 의기소침해질 때라도 삶을 재건할 힘을 주소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구조대원들과 응급구조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소서. 저희가 우울증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저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평온함과 힘을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 삶을 재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옵니다.

용기를 내어라. 최지혜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예, 황베드로님, 네, 수녀님 퇴근 후에 미사드리고 레지오 주 회합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주야 근무로 예비 단원이지만 정 단원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와, 이게 예비 단원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주 회합에 참석하시고 정회원이 되는 날을 희망을 품고 예, 성모님과 함께 지내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리고 네,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그 성실함을 보시고 주님이 또 축복해 주지 않을까요? 성모님과 함께 예,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티나님이 오셨습니다. 네, 요한 신부님이 아프시군요. 묵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치유의 은총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티나님도 몸이 항상 편찮으신데 이렇게 누군가가 많이 편찮으셔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꼭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축축하고 비와서 더 편찮으신 분들이 더 힘드시다고 하더군요. 예,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혁님, 네,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이기영님도 편찮아 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그 마음이 아마 더 빨리 동화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느낀다는 거, 공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여려져서 누군가가 꼭 필요로 하는 기도가 있다면 마음 쓰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오늘 모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수녀님이 부탁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못 들으셨나 어쩌나 잘 모르겠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환자의 웃음. 어느 병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환자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픈 데를 말하려면 하루가 모자라고 안 아픈 데를 말하려면 30초면 끝나요. 듣던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러자 환자분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입은 아직 멀쩡하네요. 아픔은 그대로였지만 그 웃음 덕분에 병실 공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요명 의사도 큰 힘이지만 잘 웃는 환자는 병실의 분위기를 치료하는 또 한 명의 의사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병원에서는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는데 웃음 지수도 좀 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그건 옆 사람을 웃게 만들 때 자동으로 올라가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비 오는 날엔 하루를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예, 오늘 끝곡으로 이경수의 치유의 하느님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기도의 오솔길 제작의 김부궁의 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4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막이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일찍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기원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조기 탈락이라는 결과물보다도 더 아쉬웠던 것은 마지막 3차전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흘려 보내면서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과정들이 더큰 여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하는 신앙을 지치더라도

배척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공생활 동안의 모든 행적들이 다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사이, 율법학자, 사두가이, 당시의 유다라는 종교사회 안에서 확실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의 패배의 끝자락까지 몰고 가고 심지어 없는 죄목을 덮어씌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하느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당신의 온 삶을 통해 열렬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어둠이 많다. 아직도 세상에는 아픔이 많다. 아직도 세상에는 결핍이 많다. 밝히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채우기 위해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너희가 내 뒤를 잇는 일꾼이 되길 바라며 너희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일꾼들을 기도로서 하느님께 청하라고. 우리는 오늘날의 사도들입니다. 오늘날의 주님의 포도밭의 일꾼들입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이 늘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연중제 14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4: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한 여행객이 올린 사진 한 장으로 세계적인 여행 명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페루 남부 쿠스코 지역에 있는 비니쿤카라는 산인데요. 해발 약 5,200m 고도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 산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무지개색이기 때문입니다. 페루의 캐추아어로 비니쿤카는 7가지 색을 지닌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무가 거의 없는 빈둥산 같은 이 산은 이름처럼 정말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회색, 갈색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을 이루는 각기 다른 미네랄 성분들이 풍화작용을 거치고 제각각 다른 색을 띠면서 마치 무지개떡처럼 다양한 색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친 비바람이 흙이 가진 제각각의 색을 드러내도록 만들었네요. 시련은 언제나 제각각의 색을 드러내게 만들죠. 우리는 어떨까요? 힘들수록 아름다운 빛으로 빛나고 있을까요? 어제는 그렇게 맑더니 오늘은 또 흐리고 그러다가 또 개고 그리고 이런 흐린 날 가운데 무지갯빛을 보게 되는 날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빨주노 초파남부 무지갯빛 이야기를 가득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화요일 첫 곡, 임영웅의 무지개 듣고 왔습니다. 무지개 떡 같은 그 산 사진을 보니까요. 와, 진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각각 제 색깔을 다 보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의 색을 따라가기보다 제 빛깔로 빛나면 좋겠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화요일 문도 활짝 열어보고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전해드리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코너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식도 정보도 살림에도 플러스, 생활에도 플러스가 되는 2주의 핫 키워드 전해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5시엔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퀴즈 정답까지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대구 CPBC에서는 아주 싱그럽고 트렌디한 청년 크리에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대구 CPBC의 야심작 MG 신앙상담 쇼츠 MBTI 카노의 기획과 제작을 책임질 커피콩크루 1기 PD를 상시 모집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깊은 신앙 고민을 공감가고 재치 있는 쇼폼 영상으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줄 열정 가득한 1인 제작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직접 섭외한 신부님과의 유쾌한 케미를 영상으로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거창한 포트폴리오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톡톡 튀는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별스타나 너튜브 같은 개인 SNS 주소만 편하게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 방법 그리고 활동 혜택은 별스타그램 고정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문의는 053-251-263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트렌디한 감각 기다릴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조이의 여우야 듣고 오겠습니다.

대뜸 퀴즈. 오늘도 우리 지역의 소식을 대뜸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경북 상주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농가에서는요, 한여름에 폭염도 걱정이고 이 장마철이 오면 병충해 확산도 걱정인데요. 경북 상주는 이것 재배 농가가 많은가 봅니다. 경북 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노지 이것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지도에 나섰습니다. 고온기에는 수분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작물 스트레스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낮을 피해서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 물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비료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웃자람과 병의 발생 위험이 있어서 적당히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지도에 나섰다고 했는데요. 이것 재배, 과연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채소이기도 한데 시원하게 냉국으로도 이 계절에는 많이 먹는 그 채소입니다. 아니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잘라서 스틱처럼 가져가시기도 하잖아요. 물 대신 이건 먹어도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이것이 박 과의 초록색이라고 하네요. 길쭉한 채소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오이, 2번 가지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정답자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이것처럼 시원한 배음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록색의 길쭉한 채소라는 게 가장 큰 힌트겠죠? 힌트송도 초록초록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잔나비가 부르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올게요.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이요. 두 글자 채소인데요. 초록색입니다. 이거 냉국으로 먹어도 맛있고 김밥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이거랑 참치랑 섞어서 샐러드를 만들어서 식빵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밥 위에다가 김 싸서 먹어도 맛있고 아니면 이거 그냥 스틱처럼 잘라서 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고 겉절이로 무쳐 먹어도 맛있고 아주 요긴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많은 레시피 중에 제가 말씀드린 참치랑 섞어서 이거 샐러드 만들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안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먹기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얼굴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초록색이고 먹기에도 좋지만 우리가 피부 미용을 위해서 얼굴에 붙이기도 하는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채소인데 1번 오이일까요? 2번 가지일까요? 정답을 문자번호 샵 0931,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활용한다. 뭐, 여러분들의 레시피를 보내주셔도 좋고, 저처럼, 저는 얼굴에 붙여요. 이런 활용법 있으시면, 그거 보내주셔도 좋고, 정답이랑 같이 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꿀팁에서 채소 고르는 법 알려드렸을 때, 그때에도 이것은 요런 걸 고르세요 하면서 저희가 꿀팁 알려드렸었죠. 색이 좀 짙고, 그리고 만졌을 때, 너무 물컹물컹하지 않은 것, 그런 걸 골라야 싱싱한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초록색을 띠는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채소입니다. 1번 오이, 2번 가지 중에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배음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하나 더 듣고 올 건데요. 오늘의 정답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윷마치의 초록 듣고 올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윷마치 초록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초록초록한 채소 바로바로 오이입니다. 여름철 그리고 이 장마철엔 농가에서 더욱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요. 여름철 오이가 기상 여건에 따라서 생산량과 품질 차이가 크기에 더욱 정성 들여 키우시겠습니다. 그 정성을 알고요. 우리 더욱 감사히 사 먹는 걸로 하면 되겠죠? 오이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으로 치면은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채소인가 봐요. 마음이 여린 그런 채소. 그런 채소. 약간 마음이 쓰인다. 오이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날것 같아요. 4023님이 정답 1번 오이 하고 보내주셨고요. 1166님도 대뜸 퀴즈 1번 오이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 3368님 1번 오이입니다. 얼굴 미백으로 최고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이팩 좋아하시는군요. 예전에 그 오이 이렇게 얇게 강판 같은 데 썰어가지고 그거 얼굴에 이렇게 붙이고 있었잖아요. 그 해변 다녀오면 피서 다녀오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됐다 이럴 때는 집에 오이나 감자 이런 거 있으면 오이는 얇게 이렇게 포뜨듯이 해가지고 얼굴에 붙여놓고 감자는 강판에 갈아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얹어두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오이팩에서 생각났는데 그 여탕, 목욕탕에 여탕에 가면은요, 이렇게 다양한 채소 종류의 팩들을 팔거든요. 일회용 그 파우치에 들어있는 팩들을 팔아서 오이팩도 있고, 감자팩도 있고, 꿀팩도 있고, 막 알로에팩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욕 깨끗하게 하고, 얼굴에 그거 싹 올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헹구고 나오면은 피부가 뭔가 이렇게 촉촉하니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는 참 좋아하는데, 남탕에도 혹시 이게 있나요? 남탕에도 그 팩으로 된 파우치에 들어있는 일회용 팩이 있는지 제가 남탕을 못 가봐가지고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9485님, 찬미혜수님 오이입니다. 1번 확실히 정답입니다! 9485님, 약간 이거 군대에서, 제가 뭐 군대는 안 다녀왔습니다만, 미디어에서 본 군대 말투 같아요. 오이입니다. 1번이 확실히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확실히 정답 맞았습니다! 그리고 7009님께서, 오이요? 오늘 밭에서 딴 오이로 김밥 만들었어요? 하시면서, 직접 만든 김밥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나, 어쩜 이렇게 파는 것 같이 김밥을 예쁘게 터진 곳이 하나 없이 잘 마르셨나요? 7000님, 7009님, 저 이거 팁좀 주세요. 저는 집에서 김밥 말면 있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속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김밥이 찢어져요. 김밥이 너무, 그거 제가 너무 얇은 걸 써서 그럴까요? 이렇게 안 터지는 김밥 꿀팁 좀 주시고요. 그거 다음 꿀팁으로 해봐야겠다. 김밥 잘 사는 꿀팁. 저한테 너무 필요해요. 그 사진 보내주신 거 보면은, 김 안에, 밥 안에, 오이랑, 이거, 맛살이죠. 맛살만 딱 들어간, 진짜 재료는 단촐한데, 너무 깔끔하고 맛있어 보이는 김밥이고요. 김 겉면으로 통깨가 가득 묻혀져 있는, 그런 맛있어 보이는 김밥입니다. 어우, 맛있겠다. 약간 다이어트 김밥 같기도 하고. 근데 이 김밥 또 먹는 얘기 하니까 또 침이 꼴깍 들어가네. 김밥 사진 보고 생각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요즘도 많이 해. 옛날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주부가 되기 이전에는 간단하게 김밥이나 먹으면 좋겠다라는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간단하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김밥을 내가 스스로 한 번이라도 재료 준비를 해보고 직접 말아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건데, 김밥이라는 게 진짜 하나도 간단하지가 않은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재료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고, 집에 김이 있고 밥이 있으면 간단한데, 일단 재료 준비가 너무 번거롭고요. 일단 너무 번거롭잖아요. 계란 내가 해놔야 되지, 우엉 볶아놔야 되지, 당근 채 썰어놔야 되지, 오이 있어야 되지, 기호에 따라 햄도 들어가고 맛살도 들어가고 막 이것저것 들어가니까 그게 일단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으면 간단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김밥을 보면서 제가 내뱉었던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혹시라도, 혹여라도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오늘 뭐 점심은 우리 간단하게 김밥이나 말아 먹을까? 라는 말을
하는 누군가가 지금 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계시다면 그 말은 안 됩니다. 내가 쌀 게 아니면, 내가 만들 게 아니면 여러분, 너무 번거롭겠지만 오늘은 내가 김밥이 너무 먹고 싶다. 이렇게 김밥을 한번 싸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오이가 들어가면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은 정답은 오이였고요. 대뜸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배음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배음료 이용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1166님이 남탕은 없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어요. 그 파우치에 들은 일회용팩이 남탕엔 없대요. 진짜? 진짜요? 너무 신기하다. 여탕에는 별개 다 있거든요. 그 일회용 파우치 팩부터 시작해서 뭐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이런 건 있죠. 그거는 파는 거 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옷도 팔고 가방도 팔고 진짜예요. 안 가보신 우리 남성분들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옷도 팔고 가방도 팔고 그리고 막 먹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팔고 제가 어떤 데서는 고추장도 봤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목욕탕 토크 끝이 없네요. 나중에 한번 따로 마련을 해볼까 봐요. 자,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오고요. 오늘 당첨자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플러스 핫 키워드. 아하. 상식을 플러스, 정보도 플러스, 생활의 플러스 되는 플러스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1: Geht es immer nur bergab.
0: 이번 주에 주목받고 있는 소식들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에는 이런 키워드가 핫합니다.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핫 키워드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핫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키워드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들으시면서 오, 이 정보는 너무 유용한데? 오, 이거는 내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하는 키워드들 있으시면 같이 문자로 공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핫키워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실적 발표. 7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 업체의 이번 주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매출은 1,701조 원. 171조 원입니다. 171조 원. 영업이익은 84조 4천억 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이 상장되는 달인데요. 투자자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캐나다 잠수함 사업자 발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기업이 최종 선정되면서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은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기술력의 열쇠이라기보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중심의 전략적 협력과 지정학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아쉽지만 글로벌 시장이 널리 실력을 알렸으니까요. 다음 기회를 잡아봐야겠습니다.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술력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죠? 다음 키워드는 외환거래 24시간 가능! 어제 6일부터 외환시장 거래가 24시간 가능해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이던 거래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넘게 1,5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성이 커지지 않고 좀 더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는 휴대폰 개통 어려워져.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개통 방식이 이제부터 안면 인증 등 다중 본인 확인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에 뭐 은행도 들어있고 사진도 들어있고 메신저 인증서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안을 강화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영화 할인권 배포.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약 205만 장을 배포합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고요. 영화표 결제 시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됩니다. 영화가 부담스러웠는데 할인 소식 반갑습니다. 에어컨 시원한 영화관에서 팝콘 하나 들고 영화 보는 게 여름 피서 아닐까요? 이상 플러스 핫 키워드였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정말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긴 한데 그만큼 우리 모든 게 다 들어있어서 불안합니다. 더욱 가입이 깐깐해졌는데요.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든 기존 개통 방식이 안면 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 확인 체계로 바뀌게 됐습니다. 개통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준비 서류 부족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겠죠? 그 영화 중에요. 상대의 스마트폰 비밀번호가 공개가 되면서 모든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절대 오픈되면 안 된다 이런 거 어떤 거예요? 요즘 그
그런 말 있더라고. 예전에는 지갑 잃어버리면 초조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더 초조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우리 모든 것이 담겨 있잖아요. 뭐 금융 어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검색한 검색어 기록일 수도 있고 내가 들여다봤던 사이트 기록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AI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거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대화 목록일 수도 있고 깨톡 대화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사진첩일 수도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공개되면 가장 안 돼!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영화 관람료 할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영화관 가는 게 좀 이렇게 행사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새 막 천만 관객이 일상적이던 시기를 지나서 코로나 이후에는 잠깐 그 영화관이 위축됐던 시절이 있다가 최근에 또 왕사남 덕분에 영화관이 다시 활력을 되찾은 것 같은데요. 나만의 추억의 영화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나만의 추억의 영화가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또 이 이야기들 말고 핫키워드에서 이런 이야기 귀가 쫑긋했습니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기가 부르는 여행을 떠나요.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왔습니다. 우리 1166님께서는 스마트폰에서 절대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무엇이에요? 제가 여쭤봤더니 금융어플이라고. 금융어플 중요하죠. 이거는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일단 저는 휴대전화를 굉장히 잘 잃어버리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는 진짜 휴대전화가 없으면 올스탑 되는 게 많잖아요. 계좌를 이체해줄래도 휴대전화 없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금융 어플 다시 싹다 새로 깔아가지고 전부 다 인증을 다시 받으려면 진짜 하루 종일 그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야 돼서 이것만큼은 진짜 잃을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저도. 그리고 저는 사진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항상 그 사진 때문에 용량이 가장 큰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편인데, 특히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아이 사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진들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전화에도 사진이 가득 차 있고, 그 클라우드 같은 거할수 있잖아요. 구매해서 그것도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모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아이디를 변경해야지 하면서 아이디를 아무 생각 없이 삭제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연동되어 있던 사진이랑 이런 게다 지워져서 저의 한 20대까지의 저의 추억들이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막 요즘은 모든 게 이렇게 다 어플에, 디지털에, 클라우드에 다 있으니까 이거 거기 있겠지 싶은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딸깍 한 번만 잘못해도, 터치 한 번만 잘못해도, 클릭 한 번만 잘못해도 다 없어지는 세상이라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관 할인권 배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6,000원 할인권이 있으니까 요즘 영화관이 관람료가 15,000원이 넘어가죠? 거의 그렇더라고요. 주말 관람료는 또더 비쌌던 것 같은데, 6,000원 할인 소식이 있을 때, 요럴 때 한번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극장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름에는 사실 시원한 에어컨 틀어주는 데가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재미있게 영화까지 할인해서 볼수 있으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 영화관에 팝콘도 지금처럼 뭐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먹을 거리도 막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는데 그 영화관 가는 게 굉장히 즐거운 뭔가의 그 일정 중에 하나였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좌석도 생각해보면 되게 딱딱한 그냥 그런 좌석이었는데 요즘은 막 누워서 보는 리클라이너관 이런 것도 생기고 침대처럼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침대가 아예 세팅되어 있는 그런 프리미엄관도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막 아이랑 같이 볼수 있도록 키즈관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향기랑 바람 그리고 그 영화에서 막 물이 뿜어져 나오면 그 물분사까지 되어서 나오는 4DX관도 있고요. 여기에 막 초대형 화면에 IMAX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영화관 나들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영화관 나들이 하실 때 영화 좌석 어디를 선택할까 고민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영화 선택하고 그 다음엔 좌석 선택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비어있는 좌석 중에 어디를 선택하지? 이런 거 고민되시는 분이라면 제가 가벼운 꿀팁 하나 드립니다. 외국 영화를 보러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네칸 정도 떨어진 자리가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막을 읽어야 되면 가장 중앙에 있으면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칸 정도 떨어진 좌석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음악 영화의 경우에는 사운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가 바로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그 영화관의 스피커가요, 정 가운데 좌석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E에서 H열이 가장 이상적인 자리라고 하니까 내가 보러 가는 그 영화가 노래가 참 중요한 영화다라고 하시면 정중앙 E에서 H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3D 영화도 가운데 라인 E에서 H열이 가장 명당 자리고요. 맨 뒤쪽보다는
중간쯤에서 약간 앞쪽에 위치한 자리가 그 입체감을 즐기기에 더 좋다고 합니다. 아주 약간 올려다 보면 그게 입체감이 살아난다고 하네요. 영화 보러 가실 분들은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핫키워드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대구 신천을 산책하다가 신천변에요 모내기를 해둔 게 보이는 겁니다. 어? 신천변에 무슨 모내기 벼가 있지? 라고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기계가 아니라 손모내기로 일부러 심어둔 것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신천을 오고 가며 모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계절감을 느끼라는 뜻이 말입니다. 줄지어 자라는 모가 어느새 제법 자랐더라고요. 7월 7일, 오늘은 24절기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절

이야기 소서입니다. 이 무렵엔 하지의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라더니 정말 뿌리를 내렸더라고요. 신천변에서 모를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벼도 뿌리를 내리는 이 시간에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들도 있는데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의 이웃들이 지금도 힘든 시간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대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셨는데요. 이런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주님,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내려주소서.

비타민 5C에 이어서 권진아의 위로 듣고 왔습니다. 절기 소서엔 이웃을 위한 바람을 담은 기도를 전하는 소서로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이웃에게 평화를 주소서.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 짙은의 여름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함께 설레 주소서!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전라도에 가려면 여권을 들고 가야 한다. 수업 시간에 중1 남학생이 화가 난다면 창문을 열면서 노무현처럼 뛰어내려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홍어홍어 거리며 기득. 선생님, 제가 선물 드릴게요. 부엉이 케이크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공개한 교육 현장의 실제 혐오 표현 사례들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의 혐오, 차별, 역사 왜곡 표현을 접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89.3%에 달했습니다. 혐오 표현 유형으로는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 비극, 조롱이 88.9%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 제1고를 찾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양교 학생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같이 참배했습니다. 오늘 광주 제1고 교장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6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훈훈한 마무리지만 한편으론 찜찜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선수들의 앞날에 영향을 받는 정도의 중징계가 아니었다면 배재고의 학생, 교사, 동문, 학부모까지 다 같이 움직였을까 하는. 오늘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인공지능을 활용, 광주일보 제호를 사칭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가짜 신문 이미지를 제작한 20대 남성과 유포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신문 이미지에는 1980년 5월 20일 날짜와 함께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가짜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게다가 광주일보는 1980년 11월 29일에 출범했습니다. 검거된 20대 남성은 유튜브를 시청하며 5.18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의 소행이라 믿게 되어서 AI로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잘 모르고 했다니 이 청년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내주라는 예수님의 교훈, 현실에선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모욕받고 조롱받은 유가족의 마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7월 7일 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태천사 김준일입니다.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기간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이야말로 우리 엔젤스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일단 받아주시고요. 무슨 라디오 듣냐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저녁 6시 CPBC 김준일의 시사천국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외쳐주십시오. 조사기간 맞아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응원 또는 소문이라고 말머리를 달고 응원 댓글 팍팍, 시사천국 소문에 팍팍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시원한 빙수 쿠폰 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국제 소식과 함께 국경 없는 문인정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화요일의 국제가이드 국정없는 문희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카드 징계 개입 논란부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막을 올린 나토 정상회의 소식, 글로벌 현안이 뜨거운데요. 미국발 변수가 전 세계 스포츠 안보 경제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셨는데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진짜 거의 미국 특집인데요. 아, 트럼프 없으면은 국제면 어떻게 만드나 그 생각도 가끔 듭니다. 워낙 뉴스를 많이 만들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축구 팬들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수가 이제 징계를 받아서 출전을 못하게 생겼는데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를 징계를 유예시키는, 없던 걸로 한 건 아니고 유예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해서 지금 난리가 났네요.
1: 네. 그러니까 이 피파 규정상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면은 그 다음 경기는 자동으로 출전 정지가 되거든요. 예. 네. 이 미국 선수가 상대편 선수의 발목을 밟았어요. 이거 굉장히 큰 반칙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 피파 회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갑자기 출전 정지가 1년 유예가 돼요. 예. 그래서 원래 32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16강에서 원래 그 선수는 나오면 안 되는데 16강 벨기에전에 이제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물론 1대4로 벨기에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0: 1대4로 4대1로 벨기에가 이긴 거죠?
1: 예, 4대1로.
0: 예. 제가 어떤 특정 국가를 응원하진 않는데요. 네. 정의 구현이다 이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정말.
1: 그래서 벨기에 선수들이 예. 이것도 한번 뒤집어 봐라 라고 예. 예, SNS에 올릴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이거 뒤집은 거냐? 그랬더니 아, 나는 그냥 재검토해봐라. 그 심판이 내가 봤을 때 부당하게 판정을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난 재검토 요청만 했을 뿐이다. 결정은 피파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판티노 회장도 아, 우리 피파는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야. 그래서 제대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 모든 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면은 피파의 룰 따위는 금방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었고요. 영국의 스타머 총리도 사실 피파와 이번에 살짝 트러블이 있었어요. 예. 잉글랜드 대표팀이 경기가 원래 이제 정해진 시간보다 6시간 앞당겨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날씨가 뭐 이제 기상 예보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타머 총리가 무슨 얘기냐 원칙대로 해라. 예. 라고 해가지고 피파와 이제 좀 신경전을 한 다음에 그 원래 시간대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사람 다 월드컵에 관여를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규칙을 위반했고요. 스타머 총리는 원칙을 지킨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사실 피파라는 기구 자체가 얼마나 신뢰성이 없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일단 징계 유예가 대통령이 전화해서 징계 유예가 된 게 뭐 이런 게 처음이라면서요.
1: 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전화 좀 해주시고. 아 이거 뭐 민영 교수님이 이거 스포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아,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를?
2: 뭐 힘이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홈 팀이기도 하고요. 예. 미국의 힘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FIFA도 그 부분을 고려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예, 예. 스포츠 경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나 외압이 작용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으면 하는 거고요. 이것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벨기에하고 16강전에서 미국 대표팀이 이제 맞닥뜨렸기 때문에 공교롭게 이제 그 나토 정상회의가 또
0: 그렇네요.
2: 예, 터키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게 또 외교적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 동맹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는데
0: 예.
2: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꾸 요즘 스포츠계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대내적으로 많이 나와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심각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뭐 미국이 힘센 거 전 세계에 모르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자제하고 절제했을 때 그 힘이 진정하게 발휘가 되는 거고 또 품격이 유지가 되는 건데 아 너무 그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나토 정상회의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삐그덕대고 있고 나토도 지금 이게 뭐 미국이 탈퇴하겠다 뭐 이런 뭐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나토 정상회의 현안이 그러면 어떤 건가요?
2: 현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예. 그러니까 유럽 나토 동맹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서진이 가장 급박한 안보 위협이고 전쟁 중이잖아요. 4년을 넘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있을 때는 미국이 나토와 유럽 동맹 함께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러시아와 대리전을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이 약해지면서 전쟁 교착 상태에 빠지고 유럽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럽 동맹들이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이제 그 자강력 확보에 있어서 이제 그 눈앞에 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면서 이제 그 자강력이 이제 많이 쇠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나토라는 것은 유럽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냥 미국의 안보 유럽 안보 협의체예요. 그러니까 돈도 60% 이상 미국이 되고 있고 거의 모든 군사 자산도 미국 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나토가 유럽 동맹들이 뭐 국방비 증액 문제, 홀로서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그 삐그덕거리고 있는데 유럽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0: 단기적으로는 대안이 없다.
2: 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0: 왜냐면 이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리라고 하는 게 미국의 요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그거를 미국산 무기 구매하라 이게 또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는 거고요.
2: 그렇죠. 깔려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국방 GDP 대비 국방비를 5% 올린다는 것은 웬만한 국가가 달성하기 어려워요. 예. 우리같이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국가도 실질적이긴 합니다. 3.5%를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하잖아요.
0: 현재 2.3% 정도 되고.
2: 그렇죠. 그러니까 1%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뭐 나토의 유럽 동맹들 거의 28개, 9개 되는 국가들을 보면 경제적 규모가 독일하고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잘 살지만 특히 그 소규모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추산을 해보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고 예. 수천조 원이 들어간다고 유럽이 홀로서기를 한다면 그렇게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의 밑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 이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동맹들이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홀로 설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지금 올해도 결국은 미국의 어떤 그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어떤 그 유럽의 안보를 알겠습니다. 좀 담발하는 이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지금 미국산 무기를 지금 나토 그 회원국들이 지금 사려고 하고 이거 나토 사무총장도 지금 뭐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개최국이죠. 튀르키예가 미국산 전투기 F-35 사겠다고 하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이거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딴지를 걸고 나섰네요.
1: 네. 튀르키예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 관련해가지고 가자전쟁 벌어지면서부터 극단적으로 이제 서로 부딪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튀르키예가 원래는 F-35를 같이 개발하는 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2019년에 러시아로부터 S-400 이 방공무기 를 사들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너 러시아 무기를 사 이러면서 튀르키예를 일방적으로 쫓아냈단 말이죠. 아. 그 상황 속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가기 전에 내가 튀르키예를 위한 아주 좋은 선물을 근사한 선물을 준비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도 F-35를 구매할 수 있게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타냐후 총리가 왜 우리랑 부딪히고 있는 저기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튀르키예한테 그런 거 파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말 그대로 찡찡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나 이스라엘이나 미국 입장에서 강경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S-400 러시아 무기를 가지고 있는 튀르키예가 F-35를 가지게 되면은 F-35로 S-400을 시험해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 다 기술이 털릴 수도 있어라. 그리고 그 기술이 다 러시아 쪽에 넘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팔고 싶어 하더라도 당시에 2020년에 미 의회에서 이거 못 팔게 법을 만들어놨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걸 어떻게 우회할 수 있을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걸려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0: 다시 붙을 뭐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1: 지켜봐야죠. 어쨌든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그 전직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면서 반미 전선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시적으로는 국내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여요.
0: 예.
1: 그렇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에 이란 내에서도 경제 문제 때문에 봉기가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그 그냥 눌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반미주의를 외치면서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좀 완화가 되어야 정권의 생존을 담보할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여지는 이 장례식에서의 어떤 그런 거친 모습 때문에 중동의 어떤 그 다시 암운이 또 펼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그 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란 국민들, 이란의 상황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협상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서 좀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0: 급한 건 미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예, 그런데 저는 그 좀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가고 있고 미국 내 유가가 안정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란 전쟁이 좀 섣부른 부분이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매일 아침에 그 미국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보는데 이란 전쟁이 살아난 지가 꽤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이란이 어떤 그 실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그러한 합리적인 선택을 협상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유가도 지금 최근에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질 거라고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눈에 띄는 뉴스가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을 했다. 네. 미사일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약간 뭐 이란 쪽이 조급해진 건가?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2: 이거는 이란이 지금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0: 예.
2: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이거는 무조건 가지겠다는 겁니다. 자, 60일 동안 협상 기간 동안은 이거 우리가 무료로 하지만 그 이후에는 수수료가 됐든 서비스료가 됐든 통행료라는 명칭만 쓰지 않을 뿐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서 돈을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 미국은 그거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 측에서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절대 놓을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배 60일 동안 무료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안내하는 안전한 항로로 나가라. 그런데 만약에 미군 측의 안내에 따라서 호의를 받아서 나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격받은 상선들 거의 대부분이
0: 예.
2: 미군의 호의에 의해서 오만족으로 붙어서 나가던 상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란은 통제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한테 신고하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나가라 라고 얘기를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죠.
0: 지금 피곤하네요.
2: 네.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예. 그러냐면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만 받게 된다면 이것만 확보할 수 있다면은 지금 미국 측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제재 완화 해줘부터 시작해가지고 동결 자산 해제 해줘 미국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그거 해제해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에 통행료만 받을 수 있다면 동결 자산 해제라든지 제재 완화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핵 문제보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아라그치 죄송합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MOU 안 지키면은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도 없다라고 뭐 경고를 했고 뭐 14항을 얘기를 했는데 14항은 1항, 4항, 5항, 10항, 11항을 이행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뭐 내용들이 어쨌든 레바논에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종료 뭐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 뭐 등등등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2: 맞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은 장례식 기간 동안 트럼프가 아 내가 그래서 휴가 줬어 이란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본인들도 독립기념일 행사가 있는 거고 이란 측에서도 하메네이 장례식 있잖아요. 이란 측은 작정하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가지고 하메네이 장례식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슈 선점을 미국이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적 으로도 이란의 승전을 만방에 알림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체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기도 하거든요.

0: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13항이 뭐냐면 니들이 약속했던 거 있잖아. 교전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동결자산 해제한다, 제재 완화한다 이런 것들 다 지키지 않으면 협상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1: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협상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문가적 시각에서.
2: 지금 협상이 원래는 핵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지고 양측이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동안 지속이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양측이 다시 전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한 협상이 될 건데 이제 이란 쪽에서는 미국이 시간을 쫓길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완전히 달라요. 호르무즈 해협이 닫혔을 때는 유가가 오르고 국제 비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에서 미국이 신경 썼지만 지금 호르무즈에 억류됐던 선박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이란 전쟁은 2차전 전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기념일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중간선거 모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란이 잘못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미국을 압박한다 이런 전략은 미국 측에서도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60일 그 휴전을 연장하면서 그냥 끌고 가도 이제 급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유가만 해결하면 급할 게 없어요. 잃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11월 중간선거의 승리는 미국 경제 상황이 좌우하는 거지 이란 전쟁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1: 60일 네. 얼마나 남았네. 한 달 정도 남았네.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협의가 안 돼요. 합의가 안 되면은 또 재연장을 하는 건가요?
2: 그렇죠. 아니면... 재연장을 하면서 계속 이제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은 다시 이제 그 교전으로 들어가거나 긴장상태가 강화될 건데 악화될 그거를 양측은 모두 원하진 않거든요. 이란이 아무리 뭐 선방한다 하더라도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의 그 열세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지 공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 지연이 되고 연장이 될 건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그 분석하는 것처럼 이란이 선방하고 우위에 있는 것 같아 이런 국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지가 될는지 요거는 지켜봐야 된다.
1: 알겠습니다. 예. 일단 호르무즈 해협만 다시 봉쇄만 안 되면 좋겠다. 우리 경제 워낙 타격이 커가지고 그런 좀 희망을 말해보고요. 그 문희정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네. 7월 4일 이게 또 공교롭게도 250주년 건국 네. 250주년이에요. 근데 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일단은 뭐 폭풍우가 오고 폭염 40도 막 그래서 막 뭐 뇌우가 막 쏟아지고 대피령 발령되고 이 와중에 막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남부 연합기 들고 마스크 행진 버리고 막 뭔가 총체적 난장판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 저도 이거 기사로 보고 좀 영상으로 봤는데 어땠어요 이거?
0: 총체적 난장판이요. 사실은 이 미기 전역이 열도 면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1: 유럽도 난리고 네. 지금 유럽도 막 40도 넘어가고 막.
0: 그래서 네. 뭐 최대 규모의 퍼레이드 하겠다라는 것도 다 취소되고 박람회 열리던 상황에서도 온열 환자 속출해가지고 실려나가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행사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본인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걸 자신의 최대의 정치적 이벤트로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내우 번개 천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한테는 어쨌든 할 거였어요. 근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만 명이나 나를 위해 남아줬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네스 기록을 또 경신하기 위해서 무려 85만 발의 불꽃놀이를 또 40분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5분간 이제 연설을 했는데 원래는 독립기념일이 이제 국민 통합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부심 이런 게 막 부각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도 로시모아 산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번에 그 뉴욕주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지역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예비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이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념 공세를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 잘못하면은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막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그리고 공산주의가 어떤 이념이냐.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독교계 사람들을 다 살인할지도 몰라.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지지층들이 보통 보수 기독교층이니까 그들을 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래서 완벽하게 자신의 중간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잘 써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예. 미국이 공산주의로 망할 확률과 트럼프 때문에 망할 확률을 따지면 제가 뭐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후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아직 꽤 남기는 했지만은 워낙 이제 여기에서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지면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되니까 굉장히 이제 공화당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긴장 상태에 있을 텐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걸로 지금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 경제죠.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를 부양시키는 것, 이게 관건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250주년 독립기념일 기념식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저렇게 좀 얼룩졌잖아요.
1: 예.
2: 그래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많이 했는데 뭐 그래서 좀 통합을 외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앞으로 나갈 이미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퍼포먼스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란 전쟁으로 굉장히 곤욕을 겪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 예.
2: 이 정치의 포커스가 미국 언론의 포커스가 국내 정치로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러면서 굉장히 막 그 말이 막 탈이 많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도 강하고 갈라치기 하는 모습 보이면서 어쨌든 선거에 있어가지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갈라치기가 어쨌든 효과를 거두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뭐 미디엄부터 그 띄어름을 해서 좀 그 중도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선거 승리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 예.
2: 학계에서도 그거를 이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1: 이제는 진영 결집이,
2: 진영 결집이 중요하다 이렇게 학계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이렇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큰 틀에서 분위기를 이란 전쟁이라든 부정적인 거에서 국내 정치로 돌려왔고
1: 예.
2: 그다음에 정치 양극화가 심한 미국 정치 하에서 지진 결집에 나서면서 이제 국내 정치로 분위기를 몰고 갈 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다? 무당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거든요. 어쨌든
1: 예.
2: 예, 양극화돼 있으니까 그거는 현안인 경제 문제. 그러니까 남은 한 6개월, 5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고 경기 부양하는 것을 보여주느냐.
1: 예.
2: 여기에 승부를 걸 거예요.
1: 알겠습니다. 그 쿠팡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의 경제 문제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뭐라고 할까 그 경제 내역이라고 하니 이거 주식 거래 내역을 보니까 쿠팡 주식을 18차례나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뭐
0: 네.
1: 22억 달러를 재임 중에 벌었다. 뭐 언론 보도도 나와 가지고 3조 원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고 있는데 아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쿠팡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0: 아마도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샀을까요?
1: 아 그럼 뇌물로 받은 설마 뭐
0: 예.
1: 뇌물로 뭐, 받았을 가능성은 그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0: 왜냐하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도 사고요, 인텔도 사고요. 이게 뭐 굵직굵직한 본인이 결정하는 행정 명령으로든 뭐든간에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들은 많이 샀거든요.
1: 예.
0: 실제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쿠팡 주식은 쿠팡을 알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1: 근데 액수가 많지는 않아. 13만 달러.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사실은 뭐 트럼프 백악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이거 백지 신탁을 해놓은 거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그쪽에서 굴린 거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1: 예.
0: 쿠팡의 로비가 이 정도로 전방위적이다라는 방증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1: 백지 신탁을 했는데 그 백지 신탁된 그 자산을 운용한 거는 아들이
0: 아들 쪽이라고
1: 아들이
0: 얘기를
1: 했다라는
0: 네.
1: 보도가 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아,
0: 그렇기
1: 이게...
0: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아니잖아라고
1: 예.
0: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해 충돌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은 대상이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대 미 대통령들은 그게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안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도덕적으로 예. 윤리적으로 그걸 이제 미리 안 해 선제적으로 안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미국 대통령 중에서 재임 기간 중에 대놓고 이렇게 돈 버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1: 3조 원을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0: 네.
1: 예, 일단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교수님 이거예요. 미국의 의회에서나 백악관에서 이 쿠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원 법사위는 정부 미국 정부 전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쿠팡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백악관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표적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통상 문제로 지금 발전하지 않을까 슈퍼 301조라든지 뭐 다른 걸로 압박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2: 이게 쿠팡의 그 워싱턴 로비력이 전방위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부터 많이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 참 한국에서 돈 벌어서 엄한데 돈 쓴다 이런 예, 눈살 찌푸리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제가 그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쿠팡이라는 그 존재가 없었으면 미국의 통상 압박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관세 협상을 한미 간에 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비관세 장벽을 좀 낮춰야 된다. 한국이 이 부분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 이제 그 디지털 통상 압박 그러니까 디지털 세를 갖다가 한국이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그 IT 기업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 그래서 일각에서는 쿠팡 뒤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있고 이제 쿠팡이 어떻게 보면 돌격대로서 이제 그걸 뚫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쿠팡의 일개 기업의 로비력이 강해가지고 우리에게 통상 압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기업들의 어떤 그 통상 환경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국에게 압박을 하는 것은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그 필요한 거고 쿠팡이라는 기업 때문에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그리고 쿠팡이 대단한 기업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요 사안은 또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민정원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언니네 이발관입니다. 솔직할 수 있도록.

0: 최근 노무현재단 운영방식과 당내 주류 정치문화를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의원 모시고 인터뷰 청국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곽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예, 지난해 저희가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서 모셨는데 제가 휴가 가느라고 모셔놓고 제가 뵙지를 못했어요.
1: 그때 뵙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방송 잘하고 왔고요. 그때 그때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0: 제가 진짜

0: 곽상원 의원님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모시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여러 차례 예, 워낙 바쁘시니까 예, 예. 요즘 많이 예, 바쁘시죠 의원님?
1: 뭐 국회의원들이 보니까요. 저 예. 국회의원 되기 전에 몰랐는데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일정들이 많고 뭐 이게 뭐 국회에 있어도 바쁘고 국회에 예. 없어도 바쁘고 지역 일정도 많고 예. 지역 일정 없는 경우에는 정치 일정도 많고요. 예. 예. 혼자 공부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는 뭐 굉장히 시간이 바쁩니다.
0: 그러니까요. 그래 예. 또 이제 개인 뭐 유튜브 채널도 또 가끔 운영해서. 방송도 하시고
1: 예, 방송에서 예. 안 불러줘서 그냥 제가
0: 그건 아닌 것 같고
1: 예, 특히 뭐 거기 예. 그 유튜브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 그 전에도 물론 출연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 이후로는 뭐 실제로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해야 하는 이야기 혹은 제가 제 견해를 표명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개인 유튜브 채널로 예. 실제로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예예 뭐 여러 글들과 영상도 가끔 제가 보면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1: 일단 아, 감사합니다.
0: 민주당 얘기 좀 먼저 해볼게요. 전당대회 예, 예, 지금 예. 시작이 됐고 뭐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름이 많이 고 노무현 전 예, 대통령 예, 이름이 예. 많이 소환이 되더라고요. 예, 내가 노사모다. 내가 뭐 뭐다 뭐 내가 친노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뭐 논쟁도 벌이고 그랬어요. 이 상황은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사위이셨고 노무현 네. 대통령은 이제 가까이서도 지켜보셨을 텐데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예, 제가 일단 그 과거에도 사위였고 지금도 사위인 건 맞고요. 아직까지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 아 예.
1: 예. 그리고 실제로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한국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그 평가 그다음에 예. 시선 시각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대별로도 다르고 그다음에 정치 세력별로도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제가 출연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다가 실제로 그 민주당의 지금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경험을 하고 노무현 정치를 직접 이제 체험을 했던 분들이고 예. 그 이후의 세대들 특히 이제 지금 20살이 안 되거나 20살 이 채 되지 않은 분들은 실제 예. 노무현 대통령을 전혀 체험하지 않은 세대고요. 그 30살 이전의 세대 분들도 그냥 그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거나 그 정치 문화를 전혀 모르는 세대죠.
0: 예.
1: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도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고 있다는 것은 젊은 세대와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아. 그런 얘기도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0: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1: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이고요.
0: 예.
1: 그리고 민주당의 주된 지지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정치적인 그 후광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인 실제로 40대, 50대 세력을 대상으로만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그런 노무현 대통령을 현실 정치로 소환하는 것이 지금 사실 꽤 됐습니다. 예, 돌아가신 때가 벌써 2009년이 벌써 예. 17년이 지난 시점인데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0: 예.
1: 원래 그분의 정치가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고
0: 예.
1: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그 약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점잖게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뼈가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노무현
1: 예.
0: 대통령의 정신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기리고 또 그 노무현을 뛰어넘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거냐.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만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민주당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보는 거네요.
1: 일단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0: 실제로 실명을 말할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여기저기서.
1: 저도 사실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0: 예.
1: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마음 편히 말할 수가 있는데 같은 사람은 아니고 사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그 오랫동안 그 어떤 정치를 펴셨는지를 실제로 공부한 사람이죠. 실제로는요. 그런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치적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교과서적인 정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0: 예.
1: 왜 그러냐면은

0: 그러니까 사익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정치이고 이익을 중치 이익을 기준으로 나눌 때는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특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1: 예.
0: 지금의 이제 그 노무현의 정신 혹은 노무현의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말은 노무현의 그 정치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노무현의 이름을 끌어들인 경우가 많죠.
1: 예.
0: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죠. 노무현 정치를 이야기하려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정반대로 행위하면서 그 정신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1: 예.
0: 그러니까 그것은 뭐 너무나 많은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1: 제가 궁금한 게 예. 노무현 정신을 말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아요.
0: 예, 예,
1: 노무현
0: 예.
1: 정신은 뭐라고 보세요? 검찰개혁인가요? 노무현 정신은?
0: 예,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1: 예.
0: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정치를 직접 하실 때 그리고 대통령을 하실 때 오직 검찰개혁만 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1: 뭐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검찰개혁을 네. 하려고는 했지만은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이력에 봤을 때 매우 작은 부분이죠.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이제 그 검찰개혁을 화두로 본인들이 정치적인 득세를 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소환할 뿐인 것이죠. 그 많은 정치적 업적이 있고 그 많은 정치적 주장을 펼치셨고 비록 현실에 실현된 것도 있고 현실에 실현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끌어들인다는 것인데 그 끌어들이는 것 하나의 주제가 검찰개혁입니다. 왜 근데 그것이 가장 이제 주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이유가
1: 예.
0: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그때 이제 사망에 이르셨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비극적으로 특히나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점을 지목하면서 실제로 누구든지 사람의 그 마지막을 대할 때는 숙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 예.
0: 그 마지막을 볼 때 마지막을 이야기를 할 때 그 판단이 다들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을 계속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과 동일하다. 그래서 나는 이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장은 모두 다 정당하다. 이런 그냥 단순한 도식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라디오 진행도 하지만은 또 평론 다른데 나가서 평론도 하고 많이 출연도 하는 입장에서 노무현 정신을 너무 민주당 분들이 협소하게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어져 있지만은 노무현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바보 노무현 소리도 들었던 분이고 또 뭐 기득권과도 싸웠던 노무현이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
0: 예.
1: 그리고 한미 FTA 국익을 위해서는 지지층을 등지고서라도 국익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던 사람이고 뭐 이라크 파병도 마찬가지고
0: 그렇습니다.
1: 또 이제 대통령 후반기로 가면은 정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선거제도 개혁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분인데 오직 검찰 개혁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냐 이런 평론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0: 그 실제로 노무현이라는 네. 정치인을 자기 편의적으로 소모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1: 그렇군요. 네. 그 최근에 노무현 재단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많이 화제와 논란도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겸손의 힘들다 뉴스공장의 영상으로 이렇게 일대 다로 이렇게 한번 붙은 거를 제가 봤어요. 아 이거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약간 일대 다로 예. 다구리 당하는 느낌?
0: 아 다구리 당한 거죠. 뭐.
1: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꽉 맹폭을 붙더라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0: 예, 예,
1: 일단
0: 예.
1: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지 이제 노무현 재단이 사유화. 유튜브가 이거는 그 노무현 얘기를 안 하고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유시민 이제 전 고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배경은 어떤 건가요?
0: 일단 일단 먼저 노무현 재단과 관련한 논란에 예.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그 운영이나 경영에 제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직위도 지금 없는 사람이고요. 다만 그 일반 국민들은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이제 유족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노무현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인지 제가 노무현 재단이 처음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재단 운영과 관련한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하소연하시거나 토로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그거를 그냥 그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거는 추후에 그냥 제가 또 그냥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테고요. 그런데 지금과 관련해서는 왜 이것이 논란이 됐는지는 저도 사실 한편으로 좀 의아합니다.
1: 예.
0: 왜 그러냐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홍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평이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 혐오 그런 대응은 유족이 법률적으로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노무현 재단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족이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0: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1: 예, 예.
0: 그 지금 사자 돌아가신 분이라는
1: 예,
0: 거죠.
1: 예.
0: 돌아가신 분과 관련한 명예를 보존하는 법적 조치들은 법률적으로 유족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 예.
0: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족 중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그거를 어느 범위 내에서 할 것인가는 그 노무현 재단에서 실제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봤었는데
1: 예.
0: 지금 뭐 최근에도 계속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혐오물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지금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었던 때가 제가 보건대는 한 세 차례 정도 있었고 지금 3차 유행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예 예, 예. 근데 1차 유행기가 지나고 2차 유행기 때도 그때도 제가 재단 측의 대응을 하기를 원했었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던지 안 했던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고 작년에 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다시 실태 조사를 하고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가 직접 대응을 하기로 제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1: 예.
0: 그러면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혐오물을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가처분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한번 촉구를 한 것이죠. 제대로 업무 처리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
1: 네.
0: 다시 노무현의 정치와 노무현의 기록을 오롯이 세우는 역할로 가시기를 바란다. 특정 몇몇 정치인들의 그 기억 저장소가 아니고 그런 온전한 일을 하길 바란다라는
1: 예.
0: 그렇게 단순히 처음에는 촉구를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노무현 재단에서 더 크게 대응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재단 유튜브 분석을 했는데 동영상 2천여 개 중에 68%의 유시민 전 이사장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제과점이 빵을 팔아야지 왜 사장을 홍보하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대립각이 좀 세워지는 걸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기는 했어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러한 지적을 받으면 원래는 재단은 재단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노무현 재단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정치 세력화가 되어 있는 분의 상징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계시는구나라는
1: 예.
0: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 뭐 조금 전에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과정이 빵과 과자를 팔면 되는 것인데
1: 예.
0: 재과점이 빵과 과자를 파는 것은 실질적으로 등한시하고 사장을 홍보하는 거예요. 사장도 지금 현 사장도 아니고 과거의 사장이
1: 예.
0: 지금 마치 사장인 것처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 지금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 그 재단에서 재단 관계자분들이 여럿이서 그 문제를 제기한 저를 대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유튜브 채널에
1: 예.
0: 그 노무현 재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 정치 권력으로 보이는 가장 강력한 채널에 등장을 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러 명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1: 일단 아 저희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라디오 시간은 다 돼가지고 저희가
0: 아, 벌써 이렇게 됐군요.
1: 접고 유튜브에서 연장 방송하면서 저희가 좀 많이 여쭤볼 거 예. 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곽상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7월 7일 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고요. 곽상원 의원 모시고 뒷이야기 유튜브에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본방송은 내일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7: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8: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 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7: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은 설렘과 걱정을 동시에 품은 계절이기도 하죠. 동해안에는 피서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휴가 계획에 설레는 사람도 하나둘 늘어나지만 농가에서는 지금 모가 뿌리를 내리는 시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때입니다. 또 하천 주변 마을은 집중호우 소식에 마음을 졸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름에 어떤 얼굴을 더 자주 만나게 될지는 우리 손에 달린 부분도 적지 않겠죠? 꼼꼼히 함께 안전점검도 하면서 주위의 안부도 묻는 그런 한마디가 더해진다면 높은 습도와 이 더위를 이겨낼 힘도 가득 충전될 듯합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잘 자요.
1: 7월 7일 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싸이와 성시경 씨가 함께 부른 뜨거운 안녕이었습니다. 자,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오늘 날씨가 꽤 눅눅했죠. 평소보다 좀 더 힘든 하루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이 여름 절기 소서래요. 예전부터 이 소서는 농가에서 가장 바쁜 시기였다고 하는데 모내기도 끝내야 하고 챙길 게 많은데 이때가 장마철이라서 몸은 무겁고 이 피로함도 또 금방 더 찾아오는 그런 시기일 테니까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싶네요. 이 여름은 축제 또 휴가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폭염과 집중호우 소식에 마음도 졸여야 하잖아요. 우리 모두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올여름 좋은 기억만 가득한 그런 계절, 그런 계절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역시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그냥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그리고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부터 잊을만하면 또 찾아오는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시기엔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잘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프로그램 즐겨 듣냐는 갑작스러운 질문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들어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접풍 가족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선물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 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 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킨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고흥으로 여행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박진경님께서 정대 오늘 진짜 광주는 폭염이었는데 땀이 얼마나 소나기 오듯 쏟아졌는지 그리고 별나게 오늘 정신없던 하루였어요. 지금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계속 가동을 멈출 생각 안 합니다. 이야 벌써 시작이 됐군요. 예, 습할 때는 또 더 덥게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에어컨 없이는 좀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아직은 에어컨 개시를 안 했는데 뭐 곧 에어컨 개시해야 될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는 손풍기 있잖아요. 손풍기 안 가지고 다녔었는데 손풍기를 한번 구입해서 써봤어요. 꽤 도움이 되대요, 이거.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올여름에는 손풍기 전 잘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올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랍니다. 김수정님께서 쭈웅디 오늘 출근길 1시간 10분 걸렸어요. 내일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유유라고 보내주셨네요. 평소에 얼마나 걸리던 길인데 이렇게 또 1시간 10분이 걸렸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낼 정도로 힘들어하시는지. 요즘에 길이 막히나요? 차가 많이 막힐까? 아무래도 더운 날씨에는 걸어서 다니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네요. 네. 박효진님께서 쭝디 오늘 8시 15분에 출발했는데도 3분 지각해서 3분 더 근무했더니 퇴근길에 차가 또 밀리더라고요. 내일은 8시에 출발해야겠어요. 네, 효진님. 야, 진짜 그 출퇴근 시간에는 그 5분, 10분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는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조금만 더 일찍 그 부지런히 출발하시고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퇴근하시면 사람들이 많은 그 러시아어 시간은 조금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화이팅 효진님. 3014님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네요. 또 돌아왔어요. 음자풍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1500님. 1500님 같은 분들께 이 청취율 조사 전화가 꼭 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바랍니다. 이지영님께서 동네 마트에 앱이 있는 걸 이용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수박 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앱 쓰면 반값이라서 앱을 받으려고 한참 끙끙 시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카운터분이 톡으로 연결해 주셔서 고맙게 시원한 반값 수박을 먹을 수 있었네요. 아유 참 너무 친절한 카운터 너무 친절한 분이네요. 네 이렇게 그 친절의 배품을 받고 나면 그런 그 마트라든지 그런 곳이 괜히 정이 가고 자꾸 더 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예. 어떤 마트인지 모르겠지만 참 장사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시길 지영님도 자주 들러서 거기 물건도 팔아주시고 그러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덥고 습하고 힘든 하루 보내셨을 텐데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윤상 김현철이 함께한 사랑하오 그리고 바비킴 강산애가 함께한 친구여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애정과 관심을 가득 담아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프랑스의 샹송과 이탈리아의 깐쪼네를 우리 정서에 맞게 편곡해 부른 추억의 번안가요 두 곡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곡 모두 원곡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번안곡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이고요. 저도 뭐 어렸을 때 따라 부르곤 했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자, 먼저 들려드릴 곡은 이제는 고인이 된 프랑스의 샹송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 알랑 바리에르의 Un pote. 네, 우리말 제목으로 시인을 번안한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입니다. Un poete 정도가 되겠네요. 원곡은 담담하면서도 사색적인 분위기가 짙은 샹송인데요. 배인숙 씨의 목소리를 만나면서 한층 섬세하고 서정적인 감성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원곡보다 이 노래를 먼저 기억하는 분들이 훨씬 많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애틋한 감성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이탈리아의 부부 듀엣 알바노와 로미나 파워가 불러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노래를 번안한 전형의 모두가 천사라면입니다. 원곡은 오리의 움직임을 재미있게 표현한 유쾌한 곡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멜로디만 가져오고 가사는 완전히 새롭게 썼죠. 모두가 천사라면이라는 제목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그린 따뜻한 메시지를 담았는데 덕분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같은 멜로디라도 어떤 가사를 입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동을 전해준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번안가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추억의 번안가요 두 곡 함께 감상해 볼까요? 배인숙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전형의 모두가 천사라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샹송과 이탈리아 간조네를 번안한 곡 만나봤는데 이 전형의 모두가 천사라면 이 노래 많이들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참 이 노래 원곡이 그 여러 나라에서 번안된 그 여러 나라 버전이 있어서 제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탈리아 부부 듀엣의 그 곡 제목은 Il ballo del qua qua라고 하는데 이게 해석을 해보면 꽉꽉 춤, 뭐 오리춤 정도로 해석이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원곡은 그렇게 오리들의 우스꽝스러운 그런 걸음걸이나 그걸 재밌게 표현한 곡인데 번안곡은 이렇게 예쁜 아름다운 가사로 번안을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네요. 김지원님께서 오늘 저도 지각할 뻔했는데 날씨가 꾸준히 길에 차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습하고 해가 나도 습하고 회사가 제일 시원해요. 혼자 집에 있을 땐 에어컨 잘 켜는데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불가동 중이에요. 잘 안 켜는데 네, 잘 안 켜는데 혼자 있을 때 에어컨 잘 안 키게 되죠. 아무래도 차라리 조금 더우면 시원한 샤워를 한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에어컨 키면 시원하긴 한데 아무래도 좀 냉방병 같은 거 걱정되기도 하고 한여름에 또 그런 걸로 감기 또 자주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진짜 이 여름 우리는 무조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광렬님께서 쭝디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 몇 달 지방선거에 새롭게 맡게 된 청년 성서 봉사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은 좀 답답한 마음에 피아노 학원 갈 준비하며 오랜만에 라디오 켜봤어요. 와, 광렬님. 다행이네요. 일단 잘 지내신다고 하니까. 나는 요즘에 광렬님이 안 보이시길래 내가 뭐 잘못했나? 나한테 뭐 삐졌나? 내가 너무 놀렸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네, 바쁘셨군요. 네, 어쨌든 피아노 학원도 계속 잘 다니고 계신 것 같고 별일 없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네, 가끔 시간 날 때 소식 전해주세요. 7655님께서 쫑디 오늘 너무 더워서 닭발에 소맥 한잔하고 지인 언니께서 알츠하이머 진단받았다네요. 마음이 심란하네요. 아유, 저는 또 핑계김에 덥다고 핑계김에 소맥 한잔 하신 건가 했더니 속상한 일도 있으셨네요. 자, 지인 언니께서 진단은 받으셨지만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관리, 치료 잘 받으면. 네, 건강해지실 저도 함께 빌게요. 6567님께서 우스의 드로잉 부탁드립니다. 울산도 너무 오늘 습했어요.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물총놀이 하다가 올라왔어요. 저녁 차리면서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아이 사진까지 예, 첨부해 주셨는데 참 아니 근데 지금 물총놀이 하는 여기가 어디신지 궁금하네요. 6567님 우리나라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놀러 가셨나 보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시는 곳이 해외신가? 어쨌든 아이들하고 이렇게 물총놀이 하면서 놀아주는 엄마이시군요. 자, 우즈의 드로잉이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드라우닝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신청해 주신 노래 우즈의 드라우닝 들려드릴게요.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 하루를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5583님이시네요 쫑디, 중학교 때 짝꿍이던 남자애가 지금 우리 동네 음식점의 사장이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귀가하던 중 마침 그 친구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약 5년 만에 마주친 거라 인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안녕? 인사를 하면서 친구 옆에 앉아버렸는데요. 딱히 공통 화제가 없어서 그냥 근황이랑 사업 잘 되냐 이런 거 물었는데 친구가 이란성 남자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휴대폰 사진첩을 열더니 사진과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엔 아빠를 전혀 닮지 않은 천사같이 예쁜 쌍둥이들을 보며 감탄을 했는데요. 솔직히 남의 아기 사진이 얼마나 흥미롭겠어요. 슬슬 지겨움을 느끼며 엉덩이 들썩들썩 자리를 뜨려고 가방 손잡이를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재밌는 거 보여준다며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둥이들이 할머니가 거실 바닥 닦는 모습을 보더니 엎어진 샐러드를 한 애는 손으로 또 다른 애는 물티슈로 닦는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냐며 웃기지 않냐고 그러는데 아 쫑디 전 하나도 재밌지가 않았어요. 어디서 웃음을 터뜨려야 하는지 몰라서 재미없는데 라고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잠시 정적이 흘렀답니다. 며칠 지나보니 억지로라도 웃어야 했나 싶기도 하네요.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5583님의 신청곡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듣고 왔습니다. 네. 아니 뭘 또 며칠 지나서 이렇게 후회까지 뭐 그러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아무래도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귀한 아이들을 얻은 거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5583님도 사연에 써주셨는데 안 닮아서 엄청 예뻤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다행이고 기쁘고 예쁘고 막 그렇겠어요. 자랑하고 싶겠죠. 네. 근데 참 눈치는 없네요. 결혼도 안 한 친구한테 끝도 없는 아이 자랑이라니. 적당히 하지. 자, 어쨌든 이런 걸로 뭐 우정이 흔들릴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동네 또 음식점 사장이라고 하니까 친구 좋다는 게 뭡니까? 가서 가끔 음식도 팔아주시고 학창시절 이야기도 하면서 혹시 또 애 얘기하면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야 진짜 너무 미안한데 나는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애가 없어서 그런지 애가 예쁜 것 같긴 해. 그런데 네 애 얘기가 그렇게 재미는 없어. 너무 다행이야 그래도 너 안 닮아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저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5583님 주소 성함 문자로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지영님께서 근데 오늘 언박싱 재밌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언박싱은 아직 안 했어요. 지영님 언박싱은 2부 첫 코너고요. 지금 들려드린 건 내 마음의 풍경이라는 코너입니다. 네, 지영님. 뭐 헷갈릴 수 있죠 뭐. 네. 김미라님께서 종디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서 요즘 유행하는 냉쫄면에서 먹고 있어요. 쫄깃하니 너무 맛있네요. 아유 진짜 맛있었겠다. 네 부럽네요. 양수정님께서 종디 안녕하세요. 더우니까 입맛도 그래도 방앗간처럼 찾는 음자풍입니다. 더울 땐 진짜 입맛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내 입맛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몸 축납니다. 꼭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류영진님께서 오늘도 출첵합니다. 음자풍 때문에 퇴근 후 늘 가던 필라테스도 며칠째 못 가고 있어요. 유유 아직 32회나 남았는데 어쩌죠? 음자풍 시간하고 필라테스 시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시는 거라고? 아 참 되게 기분은 좋은데 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라디오에서 영진님 사연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아 음자풍 대신에 필라테스 선택했구나 이러면서 약간 슬퍼질 것 같네. 필라테스 시간을 어떻게 좀 조정하면 안 될까요? 음자풍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으니 우리 그렇게 합의 봅시다. 영진님 8875님께서 정디 안녕하세요. 이미의 카타리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주말 동안 충주로 축구대회 다녀왔네요. 1무 1패로 예선 탈락했지만 두 팀 다 4강까지 간 강팀이어서 그나마 위안이. 대회 중 상대 선수가 장공을 무릎으로 컷했는데 계속 통증으로 힘들어 병원 갔더니 인대 파열이라네요. 유유 알고 보니 상대 선수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였어요. 아이고 미애님 그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군요. 네 얼른 다친 데 나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인대 파열은 무조건 안정이 최고입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1967님이
신청해 주신 아이브의 After Like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 김광현 편집장님과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경남 고성군에 있는 고성박물관에 따뜻한 미소가 지어지는 특별한 돌멩이가 전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돌멩이는 고성초등학교 5학년 김민재 군이 지난 5월 동네 근처에서 발견한 건데요. 둥근 모양이 아니라 한쪽 부분이 약간 뾰족하고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민재 군은 이 돌이 석기시대 유물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석기시대 사람들이 뾰족한 부분으로 불을 피운다든지 사냥을 할 때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건데요. 그래서 민재 군은 아빠에게 이건 석기시대 유물이 확실해, 박물관이 기증하자 라고 계속 졸랐고, 결국 민재 군 아버지는 그 작은 돌을 들고 박물관에 방문해 돌을 발견한 과정과 민재의 기증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깜짝 놀란 박물관의 전문가들이 잘 살펴봤더니 아쉽게도 석기시대 유물이 아닌 그냥 평범한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이 아이의 순수한 동심이 귀엽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주려고 돌의 기증을 받았고요. 심지어 전시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돌은 고성박물관 제1전시실 안에 있는 기증실에 전시돼 있고 작은 손이 전한 큰 울림이라는 제목도 붙여져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무심히 넘기지 않고 관찰하며 석기시대 유물이라고 믿는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시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적혀 있는데요. 박물관에 평범한 돌멩이 하나가 전시됐는데 기증한 아이에겐 더 큰 꿈이 자라났고 또 관람객들에겐 미소가 피어났네요. 행복을 만드는 방법은 그저 평범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케네디 합창단이 불러준 Across the Universe였습니다. 이 고성박물관에 초등학교 5학년 김민재 군이 수집한 그 돌멩이 하나가 전시가 됐는데 이 민재 군은 석기시대 유물이라고 믿고 기증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냥 평범한 이 돌이라는 게 밝혀졌고 박물관은 이건 유물이 아니니까 아쉽지만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지 않고 그걸 정식으로 전시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너무 훈훈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 SNS상에서도 또 화제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민재 군도 너무 귀엽고 참 이 박물관 담당자분들도 정말 남다르게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분들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와 괜히 이 고성 박물관 예전엔 들어본 적도 없는 박물관인데 진짜 꼭 가보고 싶은 박물관이 돼버렸네요. 자 잠시 후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김광현 편집장님이 오늘 또 소개해 주실 명반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그 참여해주신 청취자 한 분 선정해서 CD 상품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노래 전시회에 많이 많이 또 참여해 주세요. 자 바로 모시고 올게요.

0: 명반에 실린 노래와 함께 그에 담긴 숨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그 시절의 분위기와 추억까지 소환하는 시간, 우리 노래 전시회. 네, 오늘도 김광현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네, 출장 잘 다녀오셨죠?
1: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갔다가 일요일날 그저께 돌아왔습니다.
0: 거기도 더웠나요?
1: 더웠어. 더워서 네. 열기가 나가질 않아서요. 네. 반바지 반팔을 요새 입고 있는데 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유럽에 때 아닌 폭염해가지고요. 네. 제가 가 있을 때가 40도였었어요.
0: 와, 거기도?
1: 네, 헝거리였는데 40도면 실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한여름에 40도는 잘 안 되거든요. 보통 35도.
0: 그렇죠, 맞아요.
1: 네, 7도인데요. 거기는 낮에 40도, 뭐 프랑스는 42도 막 그렇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5-6일 정도 그렇고 마지막 한 이틀 정도는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좀 한풀 꺾일 때 돌아가지고
0: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
1: 뭐 다행히 그래도 네. 뭐 쓰러지지 않고. 네. 근데 진짜 열사병 걸리겠더라고요.
0: 아, 유럽 전체가 지금 네. 다 근데 이제 폭염에 힘들어하는구나.
1: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유럽은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우리처럼 잘 돼 있지 않거든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1: 이렇게 식당에 레스토랑에 들어가면은 넓잖아요. 네. 우리나라 식당에는 좁은 식당도 이렇게 큰 에어컨이 막 양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막 벽체만한 에어컨도 있고.
0: 맞아요.
1: 거기는 큰 레스토랑인데 벽걸이 하나 있더라고요.

0: 에어컨이.
1: 와.
0: 그러니까 우리 보통 방에 있는 벽걸이 조그만 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 갖고 뭐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심지어 문을 열어놔요. 이 에어컨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안 틀어놓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밥을 네. 먹더라고요. 근데 와. 그거 갖고 전혀 불만 불평불만이 없어요. 우리는 뭐 조금만 식당 들어가서 더우면 에어컨 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0: 유럽은 이제 에어컨이 없는 생활에 익숙해서 그런지 뭐 에어컨 틀어달란 말도 안 하고 아주 더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다들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밖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유럽 가면은 그 가게 바깥에 의자 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1: 맞아요. 식사를.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예,
0: 그게 이제 낭만처럼 보이는데 안에도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1: 네.
0: 근데 뭐 그럭저럭.
1: 아유 참. 그래 그런 곳에 계시다가 한국 예. 와서 상대적으로 좀 시원하셨겠어요.
0: 시원하죠. 예, 시원하고 그렇죠? 약간 습한 건 있죠.
1: 네.
0: 예, 그쪽은 이제 습한 느낌은 없는데 한국은 뭐 다들 이제 우리. 계속 있으면 좀 모르는데 어디 또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확 습한 기운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동남아 가면 느끼는 것처럼
1: 맞아요, 맞아요. 예,
0: 근데 확실히 한 10도 정도 아래니까 네. 훨씬 살만하고 뭐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1: 자,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네. 딱 그 중간 정도여서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습하지도 않고 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네. 적당히 네. 적당히 습하고 그렇죠. 적당히 딱 덥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외국에 나갈 때마다
0: 네.
1: 애국자가 되는 네. 대한민국 너무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음악들 준비해 주셨나요?
0: 네, 뭐 여름에 무더위에 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예, 바다를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제가 갔던 이제 헝거리는 그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더라고요. 이제 사면이 다 다른 나라로 휩싸여 있죠. 우에는 네. 오스트리아 있고 그다음에 뭐 터키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거기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실은 멀리 나가지 않은 이상 바다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삼면이 바다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네. 또 바다 하면 또 시원한 느낌도 있고 여름 하면 또 바다를 떠올리고 바다로 피서도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네. 이제 본격적인 7월을 맞아서 아마 여름 피서 휴가 바캉스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요. 한번 바닷가를 아마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실 듯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바다를 노래한 최근 노래가 아닌 옛 노래 60~70년대 노래 중심으로요. 바다를 소재 주제로 한 노래 골랐습니다.
1: 아유 그냥 또 오늘 이 노래 듣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곡 먼저 소개시켜 주시죠.
0: 네. 60년대 바다를 노래한 가장 대표곡은 아마 해변으로 가요. 라는 네. 노래일 겁니다. 아마
1: 별이 쏟아지는
0: 네. 지금도 아마 모든 해변가의 상점에서
1: 네.
0: 이 노래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1: 아, 지금부터 진짜 아마 명곡일 것 같아요. 네.
0: 언제 들어도.
1: 네.
0: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이제 약간 일본 노래를 번안한 걸로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노래로 소개됐다가
1: 네.
0: 이제 이게 나중에 표절 판정이 났어요.
1: 아, 그랬어요?
0: 예, 일본 노래입니다. 그래서 와. 지금은 일본 노래의 저작권자를 표기를 해서
1: 아,
0: 소개를
1: 그렇구나.
0: 하고 있습니다.
1: 번안곡으로 예, 표기가 되는군요. 예, 아, 몰랐어요.
0: 예전에는 이제 번안곡을 이제 원작자 표시를 잘 안 했죠.
1: 네.
0: 뭐 이 저작권도 이제 흠이할 때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이 노래도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저작권이 다른 한국인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표절로 판정이 되면서 원작자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 가사 말로 돼서 너무나 인기를 누린 곡이죠. 바로 키보이스가 부른 해변으로 가요인데요. 오늘은 해변으로 가요와 함께 키보이스의 바닷가를 노래한 가장 대표곡 두 번째 대표곡인 바로 바닷가의 추억. 이란 노래를 골랐습니다.
1: 네.
0: 키보이스는 좀 오래 활동을 했습니다. 거의 한 60년대를 통틀어서 60년대 초에 63년인가요? 데뷔해서 70년 초까지 활동을 했으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 해변으로 가요, 바닷가의 추억은 다 2기 키보이스. 그러니까 좀 후배들이 발표한 노래고요.
1: 네.
0: 1기는 뭐 윤한기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다음 김홍탁 선생님 지금 돌아가신
1: 네.
0: 우리나라 락 음악 대중음악의 레전드 전설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일기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아마 미팔군 부대에서 이렇게 밴드에서 활약을 하셨던 분들이죠.
1: 네.
0: 60년대부터 한국 TV 방송에 나오면서 히트곡도 많이 발표했습니다. 키보이스 2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69년에 발표한 음반에서 바닷가의 추억이라는 노래 골랐습니다.
1: 네. 자, 그럼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이 노래 들으시는 동안 노래에 대한 소감이나 김광현 편집장님께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0: 함광렬님께서 당장이라도 바다로 달려가고 싶네요 하시면서 제주 바다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참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은 참 어떤 면에서 정말 너무 부러운 네. 것 같아요. 그 바다가 예쁘기까지 하니까 언제든 마음 내키면 근처 바다로 뛰어들 네. 수 있는
1: 그냥 좀만 나가면 바다니까요. 네.
0: 아 참 너무 또 광렬님이 올려주신 사진 보니까 제주도 또 가고 싶고 그러네요. 양수정님께서 낭만과 사랑이 넘쳤던 시절 그때 엄마 아빠 사진 보면 복고 패션 너무 예뻤는데 이 노래 들으며 옛 추억 생각해 봅니다. 노래 들으니까 정말 그 복고 패션 장면이 네.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네. 되네 진짜. 네.
1: 흑백 영화에 뭐 복고 패션이면 이제 옛날 중고등 모자가 있잖아요. 검은색 네.
0: 나팔머리 예. 아니 나팔바지 나팔머리를
1: 남자는 이제 가방을 이렇게 팔에다 끼어서 쓰는 가방이 있었었거든요.
0: 네.
1: 네. 기억나실 겁니다.
0: 김지원님께서 파도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네요. 아유, 여름 노래에는 파도 소리가 많이 들어가죠. 네.

0: 저는 부산 와서 살게 돼서 너무 좋아요라고. 제주 못지않게 부산도 참
1: 네,
0: 부러운
1: 좋죠.
0: 곳이죠. 김미라님께서 에어컨 시스템이 잘안돼 있는 유럽은 폭염을 너무 견디기 힘들죠. 로마에서 에어컨 없는 기차 타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와.
1: 지하철도 에어컨이 없어요.
0: 아, 저는
1: 버스에도 없고.
0: 네. 아, 저
1: 예.
0: 유럽 여행 꽤 길게 했는데 왜 그런 거에
1: 아마
0: 대한
1: 더운 날이 아니어서
0: 예. 네.
1: 에어컨이 없어도 괜찮았던 날씨였을
0: 사실 저는
1: 거예요. 예.
0: 조금 추울 때
1: 아, 그러면
0: 가가지고
1: 예.
0: 여름도 지내고 오긴 왔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어서
1: 네.
0: 아, 그때가 좀 시원한 해였을 수도 있어요.
1: 네.
0: 예. 네. 그리고
1: 대부분 그렇죠, 유럽이.
0: 유럽 쪽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습하지가 않아서
1: 네. 네. 맞아요. 예, 한
0: 정말
1: 30도 넘어도 뭐 그늘에만 있고
0: 맞아요.
1: 있으면은 뭐집 안에만 들어가거나 뭐 이제 실내에만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워낙 온도가 높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 하셨죠.
0: 기차나 지하철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네요.
1: 네.
0: 정말 너무 힘들겠다. 함광열님께서 제주 오늘 33도까지 올라갔어요라고. 괜찮네. 뭐그 정도면
1: 네.
0: 여름인데요, 광열님. 여름인데 33도면
1: 제가
0: 뭐 괜찮 평범한 수준 아닌가요?
1: 네.
0: 박진경님께서 아니 요즘 대구보다 광주가 더 더운 거 모르시다니요라고.
1: 네. 광주가 더운가 보네요, 진짜.
0: 그래요, 진경님. 제가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광주가 이렇게 덥다 그러면 대구는 더 덥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더운 여름들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바다를 노래한 옛 가요 명곡들 만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죠.
1: 네, 오늘 선곡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곡이 아닐까 합니다. 1964년에 발표된 안다성이 부른 바닷가에서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곡은 영화 유랑극장의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영화 주제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드라마, 영화, 특히 이제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들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0: 네.
1: 이 안다성 씨의 이름은 좀 독특하잖아요. 다성, 물론 지금은 또 있을 수 있지만,
0: 네.
1: 이제 예명이었고요. 본명은 안영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 안다성이란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세계적인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있는데요.
0: 네.
1: 그 앤더슨을 일본식으로 표기한 일본어를 이제 음찰을 한 거죠, 발음을. 그게 이제 안다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앤더슨을 한국식으로 일본을 거쳐서 표기를 한것 같습니다. 이 뒤에 성이 붙으니까 뭐 약간 가수에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0: 네.
1: 1956년에요. 연속극 청실홍실. 예, 지금도 간혹 TV에서 옛 노래 중에서 나오는 노래인데요. 이게 남녀 듀엣송입니다. 그래서
0: 네.
1: 선배 여가수였던 송민도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이 청실홍실을 불러서 히트를 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개인 솔로곡으로서는 이 바닷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합니다. 작사 작곡은 박춘석 선생님이 하셨고요.
0: 네. 자, 그러면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함께 들어보시죠.

0: 아, 참. 안다성의 바닷가에서 노래 듣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던
1: 네.
0: 노래였어서 아버지가 불러주셨던 그 음성이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되네. 김수정님께서 크크크 수도권은 더 덥소. 서로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더 덥다고 아주 그냥 경쟁이 벌어졌네요. 김미라님께서 처음 듣는 곡인데 알았던 곡처럼 익숙하게 들려요. 미라님 아마 어머니나 아버지가 부르셨던 그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희미하게. 그래서 익숙한 곡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명숙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습해서 빨래 돌리고 에어컨 켜서 건조시키고 있어요. 건조기 좀 빌려주세요, 쭝디. 네, 마음은 빌려드리고 싶지만 저도 지금 빨래 말리고 있어서 다음에.
1: 이제는 건조기도 많이들
0: 네,
1: 갖고 계시죠, 진짜.
0: 저 건조기 작년부터 쓰기
1: 작년에.
0: 시작했거든요. 신세계예요.
1: 아,
0: 너무 행복해요.
1: 이제 에어컨이 이제 저희들 어릴 때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이제 에어컨이 완전히 일반화가 됐고, 그래서 어디 뉴스를 보니까 그 대한민국은 에어컨 보급률이 99%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 진짜
1: 거의
0: 대단하죠.
1: 세계 최고 1위라고 하더라고요.
0: 일례로 요즘 기사 보니까 프랑스가 에어컨 보급률이 40%가 안
1: 그럼요.
0: 된대요.
1: 유럽은 일단 한 3, 40%라고
0: 예.
1: 절반이 안 되는 거죠.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아마 제일 높은 게 우리하고 그다음에 일본, 뭐 대만 그런 나라가 아닐까. 일본도 워낙 습하고 대만도
0: 네.
1: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에어컨은 이제 거의 기본이 돼 가고 있고,
0: 네.
1: 건조기가 이제 그 후발주자로 많이들, 왜냐면 너무 습하면 이제 빨래가 안 마르니까 많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게 힘들어 하시죠.
0: 네.
1: 건조기 하나 있으면 좋죠.
0: 지금 제가 그 사연 들으면서 제가 살짝 착각했는데 저희 집엔 건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제습기.
1: 제습기. 건조기가
0: 제습기.
1: 그러면
0: 건조기 없어요.
1: 그래요?
0: 예. 네. 근데 건조기의 빈자리를 제습기가 아주 잘 채워주고 있어서
1: 그 제습기 너무 열심히 일하겠네요, 그러면.
0: 아우 진짜 막 되게 뿌듯해요.
1: 예.
0: 조금 돌리면 물이 가득 차는데 너무 그냥 뿌듯하고 행복해.
1: 그러면 약 에어컨을 안 틀고 제습기만 틀어도 좀
0: 제습기하고
1: 괜찮겠네요.
0: 선풍기만
1: 아,
0: 틀어도요
1: 맞아요.
0: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기분 좋고 되게
1: 맞습니다.
0: 좋아요.
1: 언젠간
0: 네.
1: 건조기를 구비하시지 않으실까?
0: 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은 음악을 듣는 시간이고 우리 김광현 편집장님과 우리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시간입니다. 가전쇼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바다의 운치가 느껴지는 60, 70년대 우리 가요 명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저에게는 익숙한 노래들이어서 참 아주 그 어릴 적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곡은 뭘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1: 세 번째 곡은 이제 여성 가수 어은경의 노래 바닷가 모래 위라는 노래입니다.
0: 네.
1: 이 어은경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도 실은 이잘 몰라.

0: 했던 가수이고 원래 이 노래에 다른 가수의 버전을 골랐었어요. 그래서 막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먼저 부른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어은경이라는 가수가
1: 네.
0: 1972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바닷가 모래 위라는 노래인데요. 그 음반을 이제 옛날에 이제 취입했다고 그러죠.
1: 네.
0: 녹음을 했지만 정규작에는 하지 않고 편집 음반. 옛날에 이제 옴니버스라고 했었죠. 한 두세 곡 참여하는 그 옴니버스 음반 두세 장 정도에 참여해서 윤형조 씨랑 듀엣도 부르고 솔로곡도 불렀지만 결국에 솔로 독집 음반은 내지 않고 이게 자료로에 의해서는 이제 스튜어디스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음악계를 이제 완전히 떠나신 거죠.
1: 네.
0: 70년대 초반에 활동하다가 이제 더 이상의 노래를 만날 수 없는. 근데 그 당시 예, 아주 인기 있었던 포크 가수들과 어울려서 노래를 많이 냈던 가수 어은경의 노래입니다. 이 바닷가 모래 위는 바닷가에서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바닷가에서라고 알고 있었어요.
1: 네.
0: 이 노래를 처음 만났던 거는 그 TBC 젊은이의 가요제라고요. 1979년.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대학가요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TBC에서 만든 가요제가 젊은이의 가요제거든요.
1: 네.
0: 이때 한양대학교 그룹사운드가 이 노래를 갖고 나왔어요.
1: 오.
0: 근데 그때는 이 노래가 별로 히트를 쳤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이때가 신곡인 줄 알았던 거죠.
1: 그랬겠네요, 진짜.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 노래의 작사 작곡이 누구냐면 이수만입니다.
1: 아,
0: 이수만 선생님이 만든 곡인데
1: SM의
0: 예, SM의 그 이수만 전설. 씨가 만들어서 72년에 동료였던 여가수에게 준 거죠.
1: 네.
0: 그런데 이 노래가 몇 년 있다가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다른 사람 작사 작곡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히스토리를 누가 알 수 있을까? 이수만 씨는 알고 있을까?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1: 알고 계시겠네요.
0: 근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작사 작곡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TBC 젊은이의 가요제에서 한양대 밴드인 큰별이란 팀이 부른 바닷가에서란 노래가 있고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오리지널에 해당되는 어은경이 부른 바닷가 모래위 버전이 되겠습니다.
1: 네. 아유, 너무 궁금하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어은경의 바닷가 모래 위. 우리 김광현 편집장님 설명을 듣고 아, 이 노래 내가 분명히 아는 노래일 것 같아 그러면서 기대를 잔뜩 하고
1: 예.
0: 들었는데 오, 이 노래는 저한테 생소하네요. 네.
1: 그 대학가요제 강변 그 젊은이 가요제에서 나온 버전은 아마 조금 들어보시면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워낙 그 70년대 초 아니면 이제 가요제는 90년대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락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하셨는데 이제 여성 목소리였지만 이제 가요제에서는 남자 목소리였으니까 그래서 이락 스피릿이 좀 있는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김정민 씨가 아주 거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또 리메이크를 하긴 했죠.
0: 그러네요. 김정민 씨의 리메이크 버전도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진경 님께서 왜 김정민 님의 봄이란 곡이 불현듯 생각나게 하는 이라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류영진 님께서는 오늘 은쫑디가 추억 여행 하시네요. 저는 태어나기 전이라 다 모르겠어요. 함광열 님께서 제주는 건조기 제습기 필수. 제습기 쓰다가 건조기 쓰면 이거 진짜 어나더 레벨이에요라고. 아, 또 광열 님께서 또 건조기 자랑을 또 하시네. 저는 건조기 없어도 제습기로 될것 같은데 자꾸 저를 이렇게 예. 저는 좀 당분간은 제습기로 그냥 버텨보려고요. 네, 오늘도 빨래하고 제습기 돌리고 왔으니까 뽀송뽀송 잘 마를 겁니다. 아, 제주는 진짜 너무 습하니까
1: 그렇죠. 네,
0: 제습기 하나
1: 맞아요.
0: 가지고는
1: 예.
0: 안 되겠구나. 자, 음악에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60년대, 70년대 바다 풍경이 떠오르게 만드는 가요 명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곡도
1: 예.
0: 소개시켜
1: 그
0: 주시죠.
1: 네 번째 곡 소개해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어은경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어은경 씨 요때 이제 70년대 대학생들의 가수 등용문이 많았었죠. 이제 가요제가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0: 네.
1: 이런 옴니버스 음반을 통해서 여러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데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앞서서 들었던 안다성, 바닷가에서 부른 안다성. 이 안다성 씨가 기록에 의해서는 한국, 대한민국 최초의 학사 가수였다고 합니다. 학사 가수라는 건 이제 대학교 졸업인 거죠.
0: 네.
1: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뭐 동네에 한명 있을까 말까 였었겠죠. 예전에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생이 가수를 한다는 거는 뭐 상상도 할수 없었던 시절이었죠.
0: 진짜
1: 예.
0: 예전에는 가수 배우가 그렇게 어른들한테 좀 인정받는 그런 직업은
1: 맞습니다.
0: 아니었어요.
1: 네네. 다른 걸 해봐라.
0: 네.
1: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다른 걸 알아봐라. 그렇게 했던 일들이었죠.
0: 맞아요.
1: 근데 아마 이 안다성 선생님이 193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로하셨는데 경희대학교 영문과 출신이었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약간 노래도 정통 이제 트로트풍이 아니고 약간 아까 들어보니까 성악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해서 인기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다성 같은 선배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대학 출신들의 가수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가요제가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문호가 열리게 되는 시기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로 넘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0: 네.
1: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방금 들은 바닷가 모래 위를 작사 작곡한 이수만이었고요. 그래서
0: 네.
1: 오늘 네 번째 곡은 아예 이수만이 직접 부른 바다 노래를 한번 골랐습니다. 그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이제 노래 제목이 바닷가로 시작되는데요. 이
0: 네.
1: 네 번째 노래는 파도라는 노래입니다. 뭐 바다하고 연관이 많이 있나? 이래서 아, 이수만 씨가 바닷가나 아니면 이런 해변 노래가 많은 거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0: 네.
1: 고향이 부산이시더라고요.
0: 아, 역시.
1: 고향이 부산이셔서
0: 그러시구나.
1: 바다를 어릴 때부터 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 파도란 노래는 1976년에 이수만 씨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솔로 음반 그 전에는 이제 4월과 5월이라는 남자 듀오로 활동을 하다가요 이제 솔로 가수로 노래를 하게 되죠. 행복이라는 노래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이 파도도 그의 이제 약간 음악성 있는 노래로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던 곡입니다. 이 노래로 이제 MBC 10대 가수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참. 사실 이수만 선생님은 이제 그 제작자로 네. 그리고 MC로 많이 알려지셨지만
1: 그렇죠.
0: 유명한 가수셨어요.
1: 예. 그리고 그 이렇게 이제 포크 계열의 노래를 하다가 나중에 밴드 365일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헤비메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음악을 하시기도 했죠.
0: 네. 자, 그 이수만 선생님이 불러주신 노래 파도
1: 네.
0: 자,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이수만 선생님이 불러주신 노래 파도 듣고 왔습니다. 김수정님께서 파도는 유엔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유엔의 파도, 그 노래가 유명하긴 하죠.
1: 네.
0: 네. 근데 진짜 이수만 선생님 이 노래는 되게 정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친근하고 정감 있는 노래처럼 들리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당시로서는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1: 네.
0: 새로운 시도가 가득한 좀 앞서가는 음악들을 하신 분이 이수만 맞아요. 선생님이신 네. 것 같아요. 참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그 가요 역사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실 했죠. 분이 네. 어떻게 보면 이수만 선생님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80년대, 90년대 기획사 엔터테인먼트를 시작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업적도 굉장하잖아요. 지금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월과 5월부터 해서 솔로로도 하고 밴드로도 활동을 하고
0: 네.
1: 그리고 본인의 히트곡도 있고, 그리고 다른 동료 가수들에게도 곡도 많이 줬던
0: 맞아요.
1: 싱어송라이터로서도 사랑을 받았지만 완전히 또 바꿔서
0: 네.
1: 우리나라 힙합 그다음에 케이팝 뭐 아이돌 음악을 완전히 자리 잡게 하고
0: 맞아요.
1: 그거를 또 잘 가꿨잖아요. 지금은 또 다른 회사를 또 설립하셔서 또 작업 중이시긴 한데요. 그래서 아마 대중음악을 통틀어서 본다면은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하면은 뭐 압도적으로 이수만 씨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0: 진짜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K-팝 아이돌의 그 양성 시스템,
1: 네네.
0: 그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신 그럼요. 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너무나도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양산이 되는 네. 게 아닐까.
1: 뭐 그 시스템을 갖고 와서 다른 나라에서 뭐 서양이든 뭐 아시아든 뭐 그 나라에서도 이 아이돌들을 이렇게 키워내는데 또 이게 따라하면 또 그만큼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거기서 뭘 한다고 해서 한국의 K-pop 아이돌 스타처럼
0: 네.
1: 이게 좋은 음악을 하는 재원으로 키워내는 것도 다른 문제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이수만 씨 같은 이런 리더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이게 시스템만 빌려온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또 아니니까요.
0: 네. 김지원님께서 이수만님 노래 목소리는 많이 못 들어봤지만 들으니 딱 알겠네요. 진짜 그 이수만 선생님은 그 MC 보실 네. 때 소리를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 소리하고 노래 소리하고 거의
1: 조금
0: 똑같아요.
1: 높죠. 예, 목소리가 좀 높고 MC 할 때는 더 좀 텐션이 붙어서 네. 더 오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들을 때는 이제 같이 이렇게 업된 기분으로 시청하게 되죠.
0: 네. 0732님께서 정대님 올해는 꼭 바다 가야겠습니다. 모래 위에 글씨도 쓰고요. 음자풍 흔적 남기고 오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뜬금없지만 히식스의 물새 노래가 생각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0732님은 이 히식스라는 팀을 아는 것도 참 네. 대단하신데 꽤 어리시거든요.
1: 아 그런 뭐 옛날 노래 뭐 요즘 이제 유행은 돌고 도니까
0: 네.
1: 예, 옛날 노래 좋아하시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죠.
0: 네. 워낙 또 0732님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긴 해요.
1: 네.
0: 아 그래도 진짜 대단하시네. 히식스 노래를 하시고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명반을 만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은 60년대, 70년대 바다 풍경이 떠오르는 그런 가요 명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이 네. 될 것 같은데요.
1: 네. 70년대니까 이제 70년대 후반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개인적으로 MBC 대학가요 이제 출전곡 중에서 가장 명곡이라고 생각되는 제2회 1978년 대학가요 이제 대상을 받은 썰물의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0: 네.
1: 곡입니다. 아, 이 곡은 이제 부산대학교 출신의 통기타 동아리죠. 뭐 그 당시에는 아마 서클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통기타 동아리의 동아리 명이 이제 썰물이고 그 팀명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 총 7명이 이 밴드를 이뤘어요. 근데 이제 네. 밴드라고 해서 뭐 드럼을 치거나 여러 악기를 쓰면서 하지 않고 그 옷을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지금 보면은 너무 옛날 느낌이 나지만 이렇게 일렬로 쫙 서서 양쪽으로 서서 통기타를 치고 한 사람은 또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0: 네.
1: 약간 소박한 편성으로 합창 하모니를 맞추는 중심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창단의 화음을 아주 만끽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0: 네.
1: 대학가요제의 이런 화음을 쌓아서 부른 노래들이 초기에는 많이 나왔거든요. 나중에는 좀 변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노래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대표하는 노래가 이 썰물 부산대학교 밴드의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라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0: 네.
1: 그 처음에는 그 앞에서 메인 보컬을 맡았던 김성근 작사 작곡으로 소개가 됐다가요. 예, 나중에는 이제 박철홍이란 분의 작사 작곡이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지금은 이제 저작권이 박철홍 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약간 이탈리안 아트락 느낌도 있고요.
0: 네.
1: 앞에 이수만과 그다음에 엄경님의 노래들이 약간 이제 바닷가를 노래했지만 약간 진지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 노래도 약간 그런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바닷가라고 해서 막 조개 껍질 묶고 막 그런 느낌만 있는 건 아니고
0: 네.
1: 바닷가에 여러 추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실연을 하고 바닷가를 갈 수도 있고 여름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요. 이제 여러 가지 느낌 중에서 좀 진지하게 들려지는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0: 네.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비장미까지
1: 맞아요.
0: 넘쳤던
1: 네네.
0: 그런 곡이었던 것 같은데
1: 곡이 바이올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0: 제가 정말 어릴 때거든요. 거의 아기 때인데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 노래 엄청 많이 따라 불렀었어요.
1: 맞아요. 멋진 곡입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김광현 편집장이 함께해 준 우리 노래 전시회 끝곡으로 썰물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1: 네.
0: 함께 들으면서 편집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좋은 음악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세요.
1: 네.
0: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저녁 7시에도 음저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술 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예, 무더위에 장마까지 이어지는 요즘 공기마저 촉촉하게 몸에 달라붙습니다. 습도는 높아지고 불쾌지수도 덩달아 올라가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괜히 마음까지 무거워질 때가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화요일은 월요일의 분주함이 조금은 가라앉고 주말은 아직 멀리 있어서 이번 주는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날씨는 눅눅해도 마음은 작은 기쁨, 미소 한 번, 그리고 하느님의 평화를 간직하고 오솔길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복음의 기쁨 열일곱이다가 부른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 씩씩하게 부르는 노래라서 오늘 좀 더위로 쭉 처진다 해도 힘내라고 하는 노래 같습니다. 예, 누군가 그랬답니다. 여름에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습도가 화를 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 조금 예민해 보여도 저 사람도 습도하고 씨름 중이구나 하고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이해는 불쾌 지수를 낮추는 가장 시원한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바람 같은 문자 기다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두리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톡으로 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예, 아시죠? 7월 7일 오늘부터 20일까지 월요일까지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기도의 오솔길을 즐겨 듣는다고 예, 연락을 받으시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올리신 문자가 또 예, 빼곡하게 와 있습니다. 예, 하하 대사님, 네, 오늘은 참으로 덥네요. 후덥지근해서 할수 없이 에어컨을 켜고 말았네요 하셨어요. 아유, 에어컨은 더운 때 켜라고 붙인 거잖아요. 그렇게 설치를 괜히 했겠어요. 더운 때 이런 때 정말 삼복더위 뭐 조금 삼복더위는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습기 많고 더울 땐 아유 그냥 키시고 예 아프지 않으시면 더 좋은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37님 오늘은 작은 더위라고 하는 소서네요. 몸은 더워 힘들겠지만 마음은 상쾌하게 지내야겠어요.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 듣고파서 4시에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으로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소서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저는 아유 그렇군요. 예, 우리 절기 중에서 소서 이름도 참 예뻐요. 작은 더위. 아. 이렇게 작은 더위에 벌써 지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덥다고 막 그냥 너무 너무 차가운 물 벌컥벌컥 마시면 또안 좋습니다. 폐에도 안 좋고 뭐 모든 장기에도 안 좋다고 하네요. 네. 소설을 알려 주셔서 제가 달력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소소고 초복은 15일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초복되면 또 덥겠죠? 더 덥겠죠? 예. 레나님이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신 새 아빠 김상호 판테노의 축일이에요. 아쉽게도 첫 축일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침 오전에 연희동 위령 미사가 있어서 다녀오고 용인의 성묘를 다녀오는 길이에요. 오전에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잘 다녀오라고 마침 비가 그쳐서 예쁜 천사 성물까지 잘 붙여드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성묘 가셔가지고 예 묘비고 위에다가 정말 천사도 딱 붙여 놓으시고 성수물도 앞에다 놓으시고 사진까지 이렇게 딱 찍어서 보내셨네요. 이게 가정묘인가요? 어디 묘지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되게 아주 잘 정리되고 정돈된 좋은 묘네요. 묘를 쓰셨네요. 아무튼 김상우 판테노님 새아빠라고 하셔서 예, 뭐 다시 뭐라 그러나요? 재혼 하신 아빠인가요? 아무튼 뭐 이렇든 저렇든 세례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예 지금쯤은 품에 계시겠습니다. 하느님 품에 네 오늘따라 또 기도가 열심히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형제님을 또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노래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익의 노래입니다. 말해주세요.

최준이에게 말해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예, 푸른 하늘 사무엘님 오셨네요. 네, 더운 가운데 전국을 달리는 오늘 삶이 힘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삶이 힘들 때가 날마다 있는 것 같죠. 오늘은 좀 괜찮나 하면 또 다른 것이 또 훅 하고 들어오죠. 예. 아, 더워서 더 힘들고 일 때문에도 힘들고 그래도 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황베드로님,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잠시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와,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그럴 때만 뭐 거울을 보지 평소에 뭐 거울 많이 보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은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도 거울 하나가 조그만한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PD님이 늘 진행하면서 이 거울을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진행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이 거울을 가끔 보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거울을 이렇게 좀 치워놨네요. 거울 보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미소 짓는 그런 얼굴로 해야 입모양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듣는 분들의 소리도 아, 수녀님이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아니면 딱딱하게 그냥 읽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사는 사람들도 참 웃는 거가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유스티나님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한마디 하고만 나가셨네요. 예, 그 말씀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듣겠다. 와,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요.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출근했더니 병동에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열과 성을 다해서 박박벅벅 씻느라고 인사만 늦었답니다. 아, 그러게요. 이제 요즘 또 날씨가 더워지면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또 생긴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필요할 때는 쓰셔야 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녀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 씻는 일이에요. 박박벅벅 씻었다고 하니까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요. 정말 그렇게 씻어야 합니다. 우리 디오니시아님이 간호사시잖아요. 그러니 너무나 잘 아시죠. 레나 자매님의 사진이 사라질까봐 수녀님께서 사연을 읽어주시자마자 후다닥 사진을 봤답니다. 너무 깔끔하고 정갈해서 정말 좋습니다. 아기 천사들도 성수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새 아빠를 위해 화살 기도를 보냅니다. 문득 너무 간소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놓고 올 수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무덤이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어떤 가장자리에 뭐도 없이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가운데에만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간소해야죠. 뭐 죽은 다음엔 뭐 가족을 위해서 또 뭐 그렇겠지만 뭐 돌아가신 분이야 뭘 아시겠습니까? 아주 정갈하게 정말 단정한 묘예요.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3026님 데레사 자매님 사연 만나봅니다.

저희 수녀님의 외사촌 동생 신부님을 위해 기도의 오솔길 애청자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전교구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서 대전 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현재 큰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과 오솔길 가족님들의 기도에 맡겨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016 테레사 자매님 기도로 함께 할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솔길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전교구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마음에 품고

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시부님의 고통의 시간마다 당신의 평화가 머무르게 하시고 그 곁을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석길 가족 여러분, 오늘 미사와 묵지기도 또는 짧은 화살기도 한 번이라도 신부님을 위해서 봉헌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신부님을 위해서 저도 이 기도를 잠시 오석길 가족들과 함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제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를 자비로이 굽어보소서. 육신의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도 당신의 현존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평화로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병상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신부님의 삶 전체를 당신 사랑 안에 품어 주소서. 또한 신부님을 돌보는 모든 분들께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어 그 손길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겨드리며 병자들의 위로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아멘. 네, 기도사연을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는 병실 문을 열지는 못해도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예, 최교성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네, 드레사 자매님이 좋아하신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예, 신청곡이죠. 예, 테너 이영화 노래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도 내려주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이런저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 왔네요. 하하대사님, 네. 천주님, 대리사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최세례자 요한 신부님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셔서 건강하게 사목하게 하소서. 아멘 하셨어요. 예,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계시니까 사목을 하실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나으시겠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면 네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퐁퐁 김지혜님께서 네 대전교구의 최교성 신부님께서 아프시다니 제 마음도 많이 아파집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다른 분들도 뭐 편찮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사제가 그렇게 편찮으시다고 하면 주님께서 축성해 주신 사제께서 이렇게 어린 양들 두고 통증 때문에 뭐 때문에 치료가 좀 힘들어지거나 이렇게 돼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또 가시게 되거나 이럴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죠. 네,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본인이 되신 신부님 마음은 어떠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다 견뎌내고 계시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2037님, 네, 류채칠리아님, 네,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께 통증 가라앉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부터 기억하고 신부님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통증이라도 조금 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2037님, 고통 중에 계신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려요. 아멘 하셨습니다. 예, 저도 아멘 하면서 기도에 응답합니다. 고맙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아멘.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녀님의 기도 다음에 화살기도 드렸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례자 요한 신부님, 네, 평상시에도 네 화살기도 한 번 말고 몇 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디오니시아님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꼭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최교성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세상에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환우 가족으로 오랜 시간을 지내와 있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더 잘 알기에 정말 기도할 뿐이에요. 아유, 경험을 많이 해보셨군요. 고맙습니다. 예,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정말 병고에 계시죠. 예, 그런 가족분들을 위해서도 또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네, 이제 준비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회 메리 피터 수녀님의 자연재해를 겪은 후에 바친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폐허가 되었다. 저희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많은 것을 잃어버려 가엾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생명을 구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불평하지 않고 주변을 정리할 용기, 이 재난을 극복할 용기, 저희보다 더 큰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용기를 주소서. 의기소침해질 때라도 삶을 재건할 힘을 주소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구조대원들과 응급구조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소서. 저희가 우울증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저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평온함과 힘을 주소서. 당신께서 저희 삶을 재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기를 내어라. 최지혜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카드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예, 황베드로님, 네, 수녀님 퇴근 후에 미사드리고 레지오 주 회합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주야 근무로 예비 단원이지만 정 단원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와, 이게 예비 단원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주 회합에 참석하시고 정회원이 되는 날을 희망을 품고 예, 성모님과 함께 지내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리고 네,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그 성실함을 보시고 주님이 또 축복해 주지 않을까요? 성모님과 함께 예,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티나님이 오셨습니다. 네, 요한 신부님이 아프시군요. 묵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치유의 은총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티나님도 몸이 항상 편찮으신데 이렇게 누군가가 많이 편찮으셔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꼭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 축축하고 비와서 더 편찮으신 분들이 더 힘드시다고 하더군요. 예,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혁님, 네, 최교성 세례자 요한 신부님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이기혁님도 편찮아 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그 마음이 아마 더 빨리 동화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느낀다는 거, 공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여려져서 누군가가 꼭 필요로 하는 기도가 있다면 마음 쓰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오늘 모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수녀님이 부탁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못 들으셨나 어쩌나 잘 모르겠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환자의 웃음. 어느 병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환자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픈 데를 말하려면 하루가 모자라고 안 아픈 데를 말하려면 30초면 끝나요. 듣던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러자 환자분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입은 아직 멀쩡하네요. 아픔은 그대로였지만 그 웃음 덕분에 병실 공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요명 의사도 큰 힘이지만 잘 웃는 환자는 병실의 분위기를 치료하는 또 한 명의 의사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병원에서는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는데 웃음 지수도 좀 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그건 옆 사람을 웃게 만들 때 자동으로 올라가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비 오는 날엔 하루를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예, 오늘 끝곡으로 이경수의 치유의 하느님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기도의 오솔길 제작의 김부궁의 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 수도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4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막이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일찍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기원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조기 탈락이라는 결과물보다도 더 아쉬웠던 것은 마지막 3차전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과정들이 더큰 여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하는 신앙을 지치더라도 배척받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공생활 동안의 모든 행적들이 다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사이, 율법학자, 사두가이, 당시의 유다라는 종교사회 안에서 확실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관습과 전통,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의, 패배의 끝자락까지 몰고 가고, 심지어 없는 죄목을 덮어씌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하느님께서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당신의 온 삶을 통해 열렬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어둠이 많다. 아직도 세상에는 아픔이 많다. 아직도 세상에는 결핍이 많다. 밝히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채우기 위해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너희가 내 뒤를 잇는 일꾼이 되길 바라며 너희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일꾼들을 기도로서 하느님께 청하라고. 우리는 오늘날의 사도들입니다. 오늘날의 주님의 포도밭의 일꾼들입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이 늘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늘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연중제 14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여름이 되면 운동을 잠시 쉬는 분들도 계시고 다가올 휴가를 생각하며 이제라도 시작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무리해서 오래 하는 것보다 계절에 맞게 몸을 돌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 운동은 조금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철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하고 운동 전후로 충분히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 강도를 높이기보다 몸이 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운동 효과도 높이고 온열 질환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의 신호를 잘 살피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올 여름도 건강은 잘 챙기시고 무더위도 슬기롭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시그널 보내.
1: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트와이스의 시그널 듣고 오셨습니다. 20대 때는 헬스장도 가고 밖에서 러닝도 했었는데 지금은 몸무게도 좀 많이 나가고 무릎도 더 좋지 않아서 야외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더위와 상관없이 항상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헬스장까지 가는 길이 너무 덥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가는 게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덥다고 운동을 아예 안 하면 몸의 활력도 떨어지기도 하니까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물론 너무 뜨거운 날에 운동하는 것은 역효과가 나거나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나의 컨디션을 잘 체크하는 게 항상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운동도 그렇고 건강관리도 그렇고 결국 오래 이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며칠 못 가 지치기 쉽지만 10분 걷기부터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때가 많으니까요. 올 여름은 기록을 세우는 운동보다 내 몸이 웃을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7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2025년에 다시 녹음한 조건 가인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4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친구들이 많은 편입니다. 만나면 함께 웃고 서로를 챙기고 그 자리만큼은 정말 따뜻한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조용하죠. 반면 제가 먼저 안부를 묻고 약속을 잡고 자리를 만들면 다들 흔쾌히 나와줍니다. 그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배려심도 넘쳐서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엔 자꾸만 내가 연락을 끊으면 이 관계

그들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아닐지, 영원히 안녕이 되는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상대방이 굳이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런 생각이 한 번 들기 시작하니 좀처럼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유지되는 관계들. 저는 요즘 그것이 우정인지 아니면 제가 혼자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을레 우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 관계가 먼저 연락해야지만 만날 수 있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게 먼저 만나자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연락이 저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누군가를 만날 시간이나 여력이 다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게 되는 모임에 연락이 오면 때로는 전보다 더 기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신부로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없애는 만남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고 있는 생각은 내가 누군가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많이 하지 말자였어요. 인간으로서 외로움을 온전히 마주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그 외로움을 내버려둬야 하는 게 신부의 길인 것 같아서 부족한 제가 조금 더 노력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사연자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했던 소중한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임을 제가 만드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런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연자님과 같은 고민을 한 적이 한 번은 있더라고요. 내가 연락해야 만나게 되는 관계.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고마운 사람인 거죠. 사실 연락을 안 하다 보면 잘 안 만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일상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진 친구들 중에서 가까운 친구들도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의 미션은 지금 떠오르는 친구한 사람과 만남 날짜 잡아보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요즘 고민을 털어놓아 보면 어떨까요? 내가 보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 친구가 보는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가끔은 친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 주는지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언가 굉장히 큰 힘을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어떻게 나를 느끼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친구를 어떻게 느끼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란 언제나 사랑해 주는 사람이고 형제란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사연자님께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을의 우정이 아니라 먼저 손을 건네는 사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에디킴의 너 사용법.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3729님, 저는 벌레를 진짜 너무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집에 모든 방충망을 재정비하고 벌레가 들어올 만한 구멍이란 구멍은 싹 다 막아놓았는데, 글쎄 어제 환기시키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를 러브버그가 집안에서 발견돼서 진짜 소름 돋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하느님은 왜 벌레 같은 걸 만드셨을까요? 너무 싫어요. 저도 벌레 정말 싫어하는데 모기도 정말 너무 싫고요. 바퀴벌레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기를 사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은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생식할 수 없는 수컷을 풀어서 그렇게 완전 모기를 방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태계를 우리가 함부로 바꿨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하고, 또 그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가? 어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모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특히 아프리카를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태계라는 것은 뭘까? 자연이라는 것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거, 특히 해충이라고 하죠. 해충들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있으면 안 좋은 건데, 해충조차도 자연계에서는 무언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참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은 우리가

0: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193님, 아파트 단지에 몰려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언제부터인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더니만 이제는 위험하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자전거를 단지 안에서 타고 다니더라고요. 타는 건 좋은데 사람들 다니는데도 속도도 안 줄이고 막 다니니까 너무 위험해서 한 소리 했더니 멀리서 보고 있던 아이들 아빠 한 분이 왜 애들한테 그러냐고 해서 싸움 날 뻔했네요. 위험한데 방치하는 게 어른인가요? 정말 뭐가 옳은 건지 모호해진 요즘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왜 유행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교육되던 것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이 판단하시기에는 예전에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함께 이루어졌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면 아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선하게 잘 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 어떤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주일학교에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무언가 쓰레기를 버릴 때도 뭐 식탁 아래에서도 뭔가 떨어졌을 때 스스로 잘 버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부모님이 해주시고 밖에서도 다른 사람이 해주고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밖에서는 내가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해주셔도.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 역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모두 교육자라는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데 또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그것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지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7592님, 바야흐로 대학교 방학 그리고 계절학기의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원생인데요. 물론 랩실에서 상주하는 저에게 방학은 없지만 그래도 방학이 되면 조금 덜 붐비는 캠퍼스와 방학인데도 계절학기 들으러 오는 학생들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중엔 캠퍼스 커플들도 꽤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꽤 귀여운 커플을 봐서 옆구리가 시렸네요. 저도 얼른 졸업하고 직장 잡아서 연애하고 싶습니다. 성시경의 두 사람 신청해 주셨네요. 네, 그렇죠. 방학 때도 또 계절학기 드는 친구들도 있고 또 랩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방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는 그럴 여유가 없더라도 아,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뭔가 우리 마음속에 감정 속에 있는 것들을 또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을 때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인 거죠. 가끔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데가 또 있을까요? 가끔은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너무나 서로를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어떤 가장 중요한 관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두 사람.
1: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쳤던 일들 속에서 감사의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감사함이 당연함이 되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노래 듣는 동안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의 순간들을 나눠주세요.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라이즈의 Hug 듣고 올게요.

7029님,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이동이 쉽지 않은데 뭐든 주문만 하면 다 배달이 되는 요즘이라 나가지 않고도 물건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5122님, 누굴 닮아 그러는지 아이가 편식이 심합니다. 콩, 팥은 절대 안 먹는 아이인데 제발 한 입만 먹어보라고 어르고 달래서 팥빙수를 처음 먹였어요. 싫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맛있게 잘 먹어서 다행이었습니다. 0846님, 내성 발톱 때문에 고생이 심했는데 딸이 같이 전문 네일샵을 알아봐 놨다고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박혀있는 발톱

컵을 잘라내니 한결 걷기 편하고 좋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작년에 복사 친구들을 데리고 여름에 놀러 갔던 날이 떠오르네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먼저 제가 당근을 조금 먼저 요리를 해서 갔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당근, 버섯 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당근 미리 버터에 오랫동안 푹 익혀서 잘 구워내고 했는데 당연히 먹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그래도 이 당근 맛있다고 잘 먹는 친구들이 문득 떠오르네요. 버섯도 그렇고요. 사실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함께했던 기억 속에서 우리가 꺼내볼 수 있는 고마움의 시간들인 거죠. 무언가 잘해야지만 꼭 고마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 또는 어떤 사건 때문에 같이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고마운 것들이 있는 거죠. 따님이 같이 알아본 것도 그렇고 또 배달을 이렇게 누군가 해주는 어떤 누군가의 수고로움 때문에도 우리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인생에서 고마움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게 산다면 우리 세상은 얼마나 팍팍할까요? 그만큼 고마움을 느낀다는 건 또 우리의 하느님의 은총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일도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 만드시길 바라면서 프로미스나인의 하얀 그리움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4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 사이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관계를 안 한 지 7년이 됐습니다. 남편의 눈빛이나 행동을 보면 아예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먼저 나서는 스타일도 아니고 말로 꺼내거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육아와 살림, 일상의 피곤함이 쌓이다 보니 솔직히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을 때 제가 몇 번 거절 아닌 거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것이 남편에게 상처로 남아 관계 없는 부부가 된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관계는 안 하지만 서로 불편하거나 사이가 나쁘지는 않은데 가끔은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건지 그저 자연스러운 수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용기 내어봅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둘째 출산 후 부부관계를 안 한 지 7년째인데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부부 상담, 가족 상담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에서 가끔 비슷한 사연을 여러 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일상이 너무 바쁘고 지쳐서 부부 간의 사랑이 소홀해지고 어느 한 사람이 거절하다 보니 아예 멀어진 관계 같은 거죠. 부부 심리와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면은 이미 TV와 유튜브에도 많을 테니까 신앙에서 접근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신앙의 언어로 보면 부부의 관계는 성사입니다. 교회는 부부의 몸의 결합을 사랑의 표현이자 갱신으로 보고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거절당했을 때 마음속에 남은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편도 사연자님도 말로 꺼내기 어렵고 먼저 손을 건네기도 어렵고 용서를 청하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도 침묵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곤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면서 동시에 선택이고 행동입니다. 무언가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솔한 대화, 서로의 약함을 보듬어주고 거절당해도 상처받아도 조금 더 상대방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관계가 부부간의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연자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건 역시 하나의 용기, 하나의 시작일 겁니다. 부부의 관계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의 대화를 열어놓으면 어떨까요? 오늘의 미션은 둘만의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보기입니다. 외식을 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거절당할 수 있어도 무언가 우리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요? 참 부부관계라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10년도 안 살았는데 10년은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참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좋지만 부부는 그것을 넘어서는 게 부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부부니까 그렇죠.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물론 친구처럼 평생을 오래오래 잘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그런 관계로 태어난 사람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더 부부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고 살다 보면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 수도 있고 다른 관계가 눈에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열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서도 작은 더위라는 뜻의 소서인데요. 작다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본격적인 더위가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매년 이맘때면은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 높은 습도 때문에라도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소서즈음이면 나는 그 온갖 제철 과일과 채소를 먹고 햇밀로 만든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상님들의 지혜처럼 혹시 여름을 나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 김정식 바람 속의 주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김슬혜입니다. 해외 출장을 간 김슬혜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대신해서 여러분과 평화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저는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자, 살면서 24절기가 딱딱 들어맞는 날씨와 계절이 오면은 와, 어쩜 조상님들 이렇게 절기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까 싶은 놀라운 감정이 막 샘솟는데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막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서 늘 그 해당 절기절기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입춘이야 뭐 쉬우니까 그렇다 쳐도 뭐 오늘만 해도 소서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서, 뭐 한자풀이를 해보면 자글소의 더울서, 말 그대로 작은 더위라는 뜻이 담긴 날인데, 아, 습도가 높아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장마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딱히 막 온도가 기온이 엄청 높은 것은 아닌데 푹푹 찌고 뭔가 끈적끈적하고 불쾌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지 않아도 막 젖어들고 축 처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드는 날씨인데, 모쪼록 더위에 자신만의 건강 관리하시는 그런 꿀팁이 있으시다면 잘 실천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며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죠? 한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1053번,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만나러 가볼게요. 김혜연의 형제에게 베푼 것, 유승훈 김용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여름날을 지낼 수 있길 청합니다. 뜨거운 햇빛과 연일 이어지는 더위 가운데에서도 저희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보호하시어 그들이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십시오. 더위로 인해 짜증과 불평이 생길 때도 감정을 앞세우거나 다른 이에게 표현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지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평화와 인내를 선물로 주십시오.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이웃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저희가 주변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사랑과 자비가 자라게 하십시오. 저희가 이 더위의 이면에 있는 이상기후와 지구의 고통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의 선택이 피조물과 환경에 주는 영향력을 깨닫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지혜와 정의의 삶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아멘.

임의 노래 연구회 하느님이 만드셨네 듣고 오셨고요.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출장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김슬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열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사실 제가 김슬의 아나운서 대신에 진행을 하면서 그 많은 청취자분들이 반가움을 표시를 해주셨어요. 문자로도 그렇고 빵톡으로도 그렇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조금 늦었지만 전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반가워해 주셨는데 뭐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면 분명히 서운하실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문자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9번 쓰시는 분. 우연히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서 좀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7009님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심 반가우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3046님께서 안녕하세요 다니엘님, 환영합니다. 저희 30대 아들이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냉담 중이거든요. 이두호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라고 문자 해주셨거든요. 네. 이 코로나 이후로 좀 그 쉬는 겨우가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열심히 다니던 우리 같이 활동하던 청년들 한 심하게 좀 냉정하게 따지면 한 반 정도는 조금 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 그 30대 아들 그분만 쉬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 좀 쉬고 있는 분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또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역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2851 쓰시는 원천동 이스테파노님, 네, 반갑습니다. 똑똑하시고 매듭이 잘 지어지시는 만능일꾼, 다른 프로에서도 잘 뵙고 듣고 그랬는데요. 그대평화에서도 배워서 반갑습니다. 매끄러운 진행을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저에게 힘을 더해주셨고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노님 감사드리고. 4015님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고 싶지만 그러면 슬디가 돌아와서 본인이 없을 때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왔어 하고 서운해할까봐 그냥 한두 개만 보내봅니다. 저는 그대평화에서 소개해주시는 축일, 그날 축일자가 있으면 아침 일찍 단톡방에 축하 문자를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잘 듣고 있다는 말을, 또 우리 작가님과 또 제작진이 제일 좋아할 만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쵸. 이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그날그날의 어떤 생각할 거리, 또 묵상할 거리와 함께 축일 축하를 해줄 수 있도록 또 정보를 준다는 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며칠 진행은 안 해봤지만 새삼 알게 되는 성인들의 어떤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참 즐겁습니다. 오늘은 과연 제가 이따가 어떤 성인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네요. 자, 반가워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천년만년 진행할 건 아니지만 네,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 또 함께 언제든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나든지 또 반가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과 윤순의 견디어내는 것.

김시현, 윤수은 견디어내는 것 듣고 왔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 저는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김슬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함께 여러분과 평화를 열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의 성인 소개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빌리발도가 있는데요. 빌리발도 성인, 그는요, 3살 무렵 중병을 앓자 그의 부모는 우리 빌리발도가 낫기만 하면 수도자로 살게 하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은 후 빌리발도는 런던 북부의 수도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성 빌리발도는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재건하는 등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서 독일 선교사로 파견이 되었고 그곳에서 사제품을 받았는데요. 자신이 파견된 독일의 아이히 슈테트의 초대 주교로 임명이 되었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목자로 살다가 선종했습니다. 야, 진짜로 부모님이 하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다 못해 이렇게 선종까지 그 수도자로서 할 수 있게 된 그런 성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은 성 루치아노, 성 빅토리노 등등등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이름들까지 총 27분이나 됩니다. 오늘 축일을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축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김상균 착한 목자, 더 위드,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김상균 착한 목자, 더 위드의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자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쩌면 사람들의 그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놓치지 말고 마음 안에 깊이 간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 최준익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그대에게 평화를 출장을 간 김슬의 아나운서 대신에 진행을 했던 신혜희석 다니엘 아나운서였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8일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주간 조승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8일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입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호세아 예언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러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들도 많이 만들고 땅이 좋아질수록 기념 기둥들도 좋게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니 이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분께서 그 제단들을 부수시고 그 기념 기둥들을 허물어 버리시리라. 이제 그들은 말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임금이 없지만 임금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오. 사마리아는 망하리라. 그 임금은 물 위에 뜬 나뭇가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의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제단들 위까지 올라가리라. 그때 그들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쳐다오, 언덕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하고 말하리라. 너희는 정의를 뿌리고 신의를 거두어들여라.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그가 와서 너희 위의 정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0: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언제나 주님 얼굴을 찾아라.
0: 언제나 주님 얼굴을 찾아라.
3: 그분께 노래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 이야기하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자랑하여라.

0: 얼굴을 찾아라. 그분이 이루신 기적과 이적을, 그분 입으로 내리신 판결을 기억하여라.
1: 언제나 주님 얼굴을 찾아라.
0: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치네.
1: 언제나 주님 얼굴을 찾아라.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3: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흘 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3: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3: 찬미 예수님.
2: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활을 함께할 열두 사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는 권한을 주시며 세상 속으로 파견하십니다. 이 열두 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서 특별한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평범한 어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격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훗날 당신을 배반할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완벽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명한 스카이 대학을 나왔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명 스펙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셨고 부르신 당신에게 친히 능력과 권한을 채워주십니다. 더욱이 복음에는 열두 제자의 이름을 일일이 말합니다. 이름 하나하나를 불렀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수많은 군중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인격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두 사도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오늘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역할을 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파견하셨습니다. 나의 성격이 급하든 남모르는 상처나 부족함이 있든 주님은 아무 상관없듯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멀리 있는 거창한 대상을 찾기 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이들을 먼저 돌보라는 말씀이실 겁니다. 길 잃은 양들은 남모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위로를 기다리는 이웃이나 혹은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성당 안에 있는 봉사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주님을 알았으나 여러 가지 성당 안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신앙에서 멀어진 냉담 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복잡한 그리고 어려운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그 말씀, 메시지입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일 때, 절망하는 이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평화를 전할 때,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미사가 끝날 때 사제는 신자분들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외칩니다. 이 선언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장면의 그 재현입니다. 성당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이라는 선교지로 파견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내 주변에 기르는 양들에게 파견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로 주님의 현존을 전하는 작은 사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하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대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하느님 참이 봐소서 주님의 너그러심으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0: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소서.
1: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런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믿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품부대로 삼가려오니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를 빕니다.
3: 평화를 빕니다.
4: 하느님의 어린 양,
1: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6월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하나님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하나님과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바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종일 쏟아지는 영상과 게시물들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뭐 사는 것이 편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오히려 그 주어진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를 다 실천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 분별을 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실천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 박소정 내가 바라는 건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김슬혜입니다. 해외 출장 간 김슬혜 아나운서 대신해서 며칠 동안 여러분과 평화를 함께 열어가고 있는 저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이 프로그램 이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잘 골라서 실천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다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종종 과대평가해서 뭔가 내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아서 잘 걸러서 판단을 해서 흡수할 수 있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거 너무 내가 자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말처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어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마음먹은 대로만 다 된다고 하면 저 역시도 뭐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일도 없고요. 주임이사 오늘은 꼭 가야지 했다가 빠지고 뭐 하느님과 멀어지고 고해성산 또 언제 보지?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역시 나를 어지럽히고 불필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닐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살면서 좋은 것과 그른 것, 이런 것들을 잘 식별할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이 늘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그대 평화 함께합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려요. 샵 1053번 한 건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또 마음 깃는 두레박 있는 날이죠. 이 시간은 저도 오늘 처음인데 한번 기대해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Journey to Heaven, I will pray for you.

저는 이른 새벽 시간을 좋아합니다. 아침 잠이 많았던 신학생 시절에는 제일 어려운 일이 아침 기상이었는데, 사제로 살다 보니 어느덧 아침형 인간, 아니, 더 이른 새벽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가 하루 중 제일 고요한 시간이어서입니다. 물론,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일상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시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요한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시간이 마치 온 세상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한때는 침묵이 무겁게 느껴진 적도 있었습니다. 적막한 것이 싫어 괜히 듣지도 않을 음악을 튼다든가 텔레비전을 이유 없이 켜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시끌벅적해야 삶의 생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침묵의 소리가 정겹게 다가옵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미세한 소리들도 만납니다. 더불어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고요함의 소리에도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성적으로 볼때 침묵의 의미는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나 주변이 조용한 것그 이상입니다. 외적인 침묵에서 더 나아간 내적인 침묵은 그간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으나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했던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채게 해줍니다. 이렇듯 침묵이 지니는 가치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그렇게 침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잠시 침묵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가 얻게 될 은총이 참으로 클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침묵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온갖 잡음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득 이 시대에도 여전히 침묵을 카리스마로 삼고 살아가는 수도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도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음을 떠올려 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와 이른 아침부터 환한 햇살로 새벽 침묵의 시간이 더욱 짧아질 수 있는 계절이지만, 그럼에도 나만의 침묵 시간을 찾고 마련해 보는 시도는 어떨까요?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이들이 그 침묵의 시간에 머물며 그분을 바라고 있음을 떠올려 본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같은 침묵 안에서 침묵의 언어로 말씀을 건네시는 하느님을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갓등중창단 9집에 실려 있는 노래 고요한 사랑을 들려드립니다. 침묵의 고요함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갓등 중창단의 고요한 사랑, 수원교구 표창현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말씀에 이어서 신부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김슬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자리를 대신 맡고 있는 신혜이석 다니엘 아나운서입니다. 앞서서 마음 깊는 두레박, 우리 표창현 신부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의 중요성, 그 침묵 속에서 만나는 어떤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당장 하느님과 침묵 속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또 너무 거창하게 들려서 뭘 침묵에서 뭐 하느님을 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침묵 자체가 주는 그 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 너무 많은 말들에 둘러싸여서 있다 보면 정신이 요즘 말로 혼미해진다라고 하나요?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작 내가 오늘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딱 목표를 두지 않고 되는 대로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침묵을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잠깐 해보네요. 자, 3477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듣기 아까워서 신청을 해봅니다. 김현철의 고요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2551 쓰시는 분, 서혜진 자매님 최고 로페카의 그늘을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이 두 곡 듣고 옵니다.

김현철의 고요, 그리고 로페카의 그늘, 이렇게 두 곡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선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성인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의 성인, 성 아퀼라와 성 프리스킬라, 이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두 분은 코린토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생업이 같은 바오로 사도를 만나서 함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요. 코린토에서 유다인들의 위협이 커지자 그들은 바오로 사도와 함께 에페소로 떠납니다. 그들의 집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모였고 프리스킬라는 남편 아퀼라와 함께 교사 역할을 하면서 에페소 지역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 성 라이문도 등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성인들 포함해서 15분인데요. 축일을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견디고 또 굳건히 해온 성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대평화 가족들도 빵톡에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팍스의 노래 듣고 옵니다. 내 맘에 오시는 주.

팍스의 내 맘에 오시는 주 듣고 오셨고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권한을 주고 파견하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알리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에 다가와 있는데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금부터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드디어 그대에게 평화를, 이 자리를 마땅히 지키셔야 할 김슬의 아나운서가 돌아와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열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언젠가 또 여러분과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쁘게 달려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행복하시고요. 오늘 끝곡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 황영삼의 노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4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열두를 뽑아 세우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거리적으로도 가까이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삶적으로도 가까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첫 순간부터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든 여정 안에서 예수님 가까이 있게 되는 특별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목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악을 가까이 하고 즐기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회개하며 빛을 맑은 것을 가까이 하면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심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삶을 가치관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세상 속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되 다른 민족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 즉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구원 사업은 예수님 시대를 거쳐 초대 교회와 바오로 사도의 전교 여행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두루 퍼지게 되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받는 부르심의 순간 그 시기에서만큼은 보다 선택과 집중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일이 더 시급하고 더 집약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인간의 짧은 경험과 얕은 상식으로 오만한 판단으로 다 헤아리고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시기와 때는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하느님께서 적합하게 정해주시고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현대의 신앙인으로 현대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견되는 이로서의 겸손한 마음가짐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충실함입니다. 아멘.
1: 연중 제10

4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고산성당 보좌 정재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정재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꼭 챙겨 다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우산입니다. 요즘에 우산도 참 다양하죠. 색깔과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손잡이도 동그라미, 일자형, 심지어 거꾸로 접히는 우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떠올리는 우산은 J 모양, 알파벳 J 모양 손잡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J일까요? 딱 한 가지 정답은 없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했어요. 팔에 걸기 편하게, 또 어딘가에 걸어두기 쉽게, 오래 들고 있어도 조금 더 편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쓰기에 편한 모양이 살아남고 그 편리함이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우산 하나에 담긴 사람에 대한 배려. 우리도 오늘은 누군가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하루이길 바라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어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도영의 쉼표. 이 노래로 2026년 7월 8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우산처럼 사람들이 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참 많아요. 지하철 손잡이 높이가 여러 개인 것도 그렇고요. 페트병 뚜껑의 홈도 손이 미끄러지지 않고 한 번에 딱 잘 열리라고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불편할까 봐 누군가의 불편을 한 번 더 생각한 결과가 디자인이 되고 그 디자인은 오래도록 우리의 일상이 되죠. 오늘 주변에서 그런 물건들을 한번 유심히 보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또 더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배려의 마음을 떠올려 보시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배려를 베풀어 봐야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 사랑하는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있는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라고 수요일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7409님, 여는 말 공감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행복을 주는 복디님의 우산이 사계절 다 있으니까 좋아요. 와, 우산, 복디가 우산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또 아름답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느껴지고 그렇네요. 7408님, 우산의 추억이 떠오르는 복디의 멘트로 웃음 지으면서 비 오는 아침 출발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2373님, 어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네요. 임선정님도 비가 많이 내리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 준비를 하는데 바깥에서 정말 쏴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실내에서도 꽉 문 닫아놓은 실내에서도 바깥에 눈이래. 비가 상당히 오는구나 느껴질 정도로 요란하게 비가 내리는데요. 얼른 여러분들께 날씨 전해드려야 되겠죠?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지니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의 다짐송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꼭 이런 하루를 보낼 거야. 오늘 여는 말에서는 사람, 이웃,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더 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배려의 마음을 떠올려보자 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다짐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짐 한번 보내주세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수요일이죠.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오픈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7시부터 9시까지 행복을 여는 아침 쭉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역시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물론 청취율 조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 선물 꼬박꼬박 챙겨드리려고 노력하는 저희 제작진인데요. 오늘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보니까 게스트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푸짐한 선물의 향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9시까지 틈틈이 사연 보내주시고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참여 방법을 안 알려드렸네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샵 1053 저희 주파수 숫자죠. 샵 1053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일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협동조합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수호진이야,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철원, 충남 서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 시간당 최대 50mm가량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 지역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북 지역에 150mm 이상, 전남 지역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강원 산간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중부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오늘까지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6도, 광주 26.5도, 대구 26.9도 등으로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밤사이에도 열기가 꽤 높게 지속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9도, 대구는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한 장맛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빗줄기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체전선이 계속, 장마전선이 계속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저녁부터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보다 빗줄기가 더 굵은 시간당 최대 5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강원 산간 지역,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서는 오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날이 좋으면 어디로 주로 나들이를 다니시나요? 저는 날 좋으면 아침에 이렇게 일 끝나고 생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난 뒤에는 다른 동네에 나들이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동네에는 어떤 명소가 있을까요? 우리 동네에 복디가 놀러 간다 라고 하면은 여기 꼭 가보세요 라고 할 만한 그런 장소, 우리 동네 명소 자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보고 오, 나 진짜 복디 진짜 거기 가보고 싶은데요 할 만한 명소 보내주신 분께는 명품초 전래조각초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동네 명소 자랑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이 노래가 어울리겠네요. 2PM 우리 집.

복디에게 여러분들 동네 중 명소를 소개해 주세요. 복디가 여러분들 동네에 놀러 간다라고 하면 꼭 가보라고 할 만한 그런 장소, 우리 동네 명소 자랑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가보고 싶다 할 만한 명소 보내주신 분께는 저희가 명품초 전래조각초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도겸이 부릅니다. 고!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요즘은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다음날 또다시 불을 켜는 일. 그 평범한 하루를 수십 년 동안 이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정성과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한 슈퍼마켓이 75년의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직원들은 가게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까지 허리를 깊게 숙여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셔터가 조금씩 내려오는데도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는 모습. 마치 공연이 끝난 뒤 배우들이 마지막 커튼콜을 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가게 하나가 사라진다는 건 그냥 단순히 폐업을 했다라는 의미보다 한 동네의 시간이 한 페이지 넘어가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지막 날 그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 사람들이 본 것은 75년을 성실하게 살아낸 한 가게의 아름다운 퇴장이 아니었을까요? 한 동네에서 75년이 된 슈퍼마켓이라니. 정말 한 아이가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있던 그런 슈퍼마켓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아쉬웠을 것 같은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까지 상상만 해도 많이 뭉클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이렇게 오래되고 그래서 또 자랑하고 싶은 명소가 있으신가요? 저 복디가 여러분들 동네에 서프라이즈 놀러 간다고 하면 꼭 어디를 가보자고 하실 건가요? 자, 명소 자랑해주신 분들 중에 뽑아서 행여와에서 준비한 명품 초, 전례조각초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 동네 명소 이야기 나눠주세요. 노래 들려드립니다. 김건모, 아름다운 이별.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김건모 아름다운 이별 듣고 오셨습니다. 이별에 아름다운 게 어딨어. 슬픈 거지. 자, 여러분들 동네에 어떤 명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소 소개해주세요. 동네 자랑해주세요.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분들도 꽤 계세요. 8306님 새싹 문자입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폭포 소개합니다. 카페에 앉아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고 멍 때리기 최고예요. 폭포도 아름답고 멋집니다. 오, 그래요? 홍제폭포. 저 옛날에 그 K에서 기상캐스터 할 때 맨날 밤 9시에 여기 나가서 날씨 한 적 있었거든요. 날씨 중계 한 적 있었는데 진짜 여름에는 가면 시원하더라고요. 그 폭포에서 떨어지면서 물줄기가 세게 떨어지면서 뭔가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원하다. 열대야 있을 것 같은 그런 때 맨날 바깥에 나가서 날씨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막 일하러 가는 거니까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나갔는데 또 여유를 가지고 우리 8306님께서 그 소개해 주신 홍제폭포 가면은 또 즐거운 추억으로 다시 만들 수 있겠네요. 홍제천도 달리기 하기 되게 좋다고 하던데. 배상숙님, 충남 홍성 남당리 서해안 노을 맛집이요. 바다와 작은 금강산이라고 하는 용봉산이 있어요. 어느 때라도 오시면 최고의 장소가 될 거예요. 호? 뭔가 남당리. 이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맛있는 거 많이 팔 것 같은데? 바닷가 막 조개구이, 막 새우구이 이런 거 많이 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서해안인데 노을 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조개구이 먹고 새우구이 먹고 그럼 너무 맛있겠다. 이런 맛집이 많은 것도 참 명소죠. 복디가 좋아하는 명소입니다. 김현정님, 저희 지역에는 46년 된 막국수집이 있어요. 3대째 하는 곳인데 확장하면서 동네만 살짝 바뀌었네요. 여전히 맛있고 웨이팅이 길지요. 정말 맛있고 장사를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여서 존경심이 생깁니다. 3대 진짜 찐 맛집인가 보다. 3대가 이어지는데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히려 확장을 했다. 와, 진짜 맛있는 데인가 보다. 어딘지도 소개해 주시면 복디가 가고 싶은데. 2373님, 복디 인천 계양구 서운체육관 경기 관람 오세요. 그 바로 옆 서부간선도 산책로를 걸으며 얼음 팔뚝만한 잉어도 찾아보시고 연꽃잎도 보세요. 아, 인천 좋죠. 인천 가깝잖아요, 또. 아, 저...

또 인천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애착이 갑니다. 0453님, 경산 반곡지. 사계절이 다 아름다워요. 봄에는 꽃이, 여름에는 초록이. 그렇죠. 이렇게 자연이 참 예쁘다라고 생각할 시즌이 복디에게도 왔어요. 어머? 8135님, 우리 이웃동네인데? 복디, 저는 옥수동에 살고 있어요. 옥수동 명소, 바로 응봉산 달맞이봉입니다. 저는 아마도 우리 8일 사모님보다 더 가까이 살고 있어요. 응봉산에. 3월에는 응봉산에서 개나리 축제도 열려요. 봄에 오셔서 개나리도 만끽하시고 내려가서 옥수동의 유명한 피자집에서 피자 드세요. 저 이번 개나리 축제 때 갔었는데 주말에 응봉산 가깝고 안 높고 좋잖아요. 아마 복디가 더 응봉산에서 가깝게 살고 있을걸요? 너무 TMI인가? 너무 많은 거 가깝다고 자랑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그 유명한 피자집이 어딘지 궁금하다. 복디가 걸어서 갈 수 있을 거리인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동네에서 회동 가나요? 2848님, 제가 사는 청주에는요 청주교구 역사관이 있어요. 고인세 박물관도 있고요. 예쁜 카페가 진짜 많아요. 알죠 알죠. 청주 예쁜 카페 많은 거 알죠 알죠. 9867님, 대전의 장태산 명소 소개해요. 울창한 메타 세콰이어 나무숲이라 여름에 들어오면 습하지만 동화 속 세상에 온 듯하고요. 구름다리를 걸으며 나무와 키재기도 할 수 있고 전망대 올라가서 찍는 인증사진 또한 가을에 유명하죠. 펜션도 있어서 휴가지로도 좋아요. 복디는 숲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키 큰 키다리 나무, 메타세콰이어 나무숲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나무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나무숲 걷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제주도 막 사려니 숲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비자림 이런 거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산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5579님, 저는 대전에 있는 그 유명 빵집을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살아요. 성세권이구나, 성세권. 성당 그 역세권 아니고 성세권.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바게트 사러 다니곤 했어요. 근데 동네 빵집이 너무 유명해져서 더 이상 편하게 빵 사러 다닐 수 없게 돼버렸네요. 더 이상은 안 유명해졌으면 하는 마음과 잘 되어서 좋은 마음이 공존합니다. 와, 동네 빵집처럼 그 유명 빵집을 드나들 수 있는 거리. 오, 이거 되게 역세권만큼이나 좋은 동네 아닌가요? 바게트를 사러 다니는 그 빵집이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굳이 열차 타고 가는 그 빵집. 0445님, 노을 맛집 저희 성당을 소개하고 싶어요. 진해 바다를 품고 저녁 노을을 보면서 미사를 갈 때마다 주님께 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시면서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달력! 이 가톨릭 평화방송 달력이 실릴 만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성당 뒤편으로 뭔가 섬도 보이고 바닷가 수평선도 보이고 거기에 일몰이겠죠. 일몰 사진, 노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아름답고 사진도 잘 찍으셨네. 오, 여기 가보고 싶을 정도로 잘 찍어주셨어요. 자,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우리 동네 명소 어디예요? 라고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아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싶어. 왜냐하면 복디가 진짜 가보고 싶거든요. 북한산 앞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영등포 그 공원 있죠. 선유도 공원 그 식물원 소개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같이 맛집도 보내주셔가지고 배가 꼬릇꼬릇거려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신 명소 중에 복디가 가장 끌리는 거 골라볼게요. 자, 오늘 처음 참여해 주신 8306님, 홍제동 홍제폭포 소개해 주신 8306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브라운 아이드 걸 사인 듣고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다짐송도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다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디가 같이 응원하면서 노래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디의 다짐은요. 오늘 행사 잘하고 꼭 운동 가자! 복디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샵 1053으로 다짐 보내주세요.

0: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복디는 오늘 꼭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운동을 갑시다. 운동을 가야 합니다. 라고 다짐을 외쳐봤는데요. 5356님은 오늘 처음 참여해주셨습니다. 매일 미사 안 빠지기 다짐. 오, 미사 몇 시에 가실 거예요? 새벽에는 이제 이미 지난 것 같고 10시 미사 아니면 저녁 미사 꼭 이뤄지실 수 있기를 5356님 화이팅입니다. 장정숙님, 오늘은 배려의 마음 생각하면서 생활하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감사합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 우산 그 손잡이가 제이 모양으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꾸준히 모양을 지켜온 만큼 우리도 서로서로를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마음 뽐내봅시다 라고 시작을 해봤는데 우리 정숙님의 마음에 닿았나 봐요. 배려의 마음 크, 아름답습니다. 108 하나님, 오늘은 새로 간 부서에서 업무 분장이 있는데요. 부디 결정에 배려가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다짐. 다 별거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복디, 조성모의 다짐 신청드려요. 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다 별거 아니다.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고 자, 난 잘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조성모의 다짐 띄워드립니다.
1: You let me down, and I'm gonna let it all go.

보기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여기에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 여름 곧 방학이죠.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고 응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머시브 뮤지컬 고래밥 바다 대 운동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입니다. 뮤지컬 공연 티켓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53 100원 드는 유료 문자로 문자 보내실 때, 사연 보내실 때 공연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가 챙겨서 공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받아주세요.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 즐겨 들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듣습니다. 라고 전해주시면 됩니다. 행여와 많이 많이 외쳐주시라고 잠시 후 2부에서 행여와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청취율 조사 퀴즈 이벤트,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테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까지 야무지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38 하나님, 저 지금 나이트 근무 끝나고 퇴근 중인데요. 노래 나오는 동안 깜빡 졸았어요. 한 정거장 지나왔네요. 정신 차리고 귀가하기를 다짐.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일과 마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깜빡 주셨네요. 어떡하나,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신나는 노래로 잠을 좀 깨워드려야 될 것 같으면서도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 주무셔야 되잖아요. 너무 텐션 올려놓으면 또 잠드는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현님, 오늘 9시, 11시 미팅, 점심 회식, 12시 세미나, 4시 30분 사무실 청소하면 일정 끝! 지치지 않기를.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9시, 11시 미팅, 끝나자마자 점심 회식, 또 회식 끝나자마자 2시 세미나, 끝나자마자 4시 30분 사무실 청소. 오, 너무 강행군인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 좀, 아, 지치지 말고, 진짜 지치지 말고, 일단 마음이 지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연님 화이팅입니다. 진짜 복디가 완전 완전 응원할게요. 6630님, 오늘은 간식 안 먹기를 다짐. 입이 터져버렸어요. 아, 이건 맨날 하는 복디의 다짐입니다. 오늘은 과자 먹지 말자, 오늘은 제발 단 거 먹지 말자 라고 맨날 다짐을 하지만 출근할 때도 과자 하나를 벌써 뜯어서 먹었다. 다짐이 글렀다. 다짐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6630님은 복디 대신 꼭 그 다짐 이루시길 바랍니다. 8860님, 복디 라디오 들으면 저도 열심히 힘내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나는 방송 함께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파이팅! 어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 복디를 봐서라도 열심히 힘내서 살자. 8860님 고맙습니다. 5404님, 오늘의 다짐, 어제 군대 간 아들 보고 싶어서 울지 말자 라고 눈물 꾹 참으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울지 마세요. 아들 곧 돌아옵니다.
어제 들어갔지만 비록 어제 들어갔지만 어쨌든 끝이 있습니다. 오사공사님 화이팅! 울지 말자! 자, 그럼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닿았는지 한번 골라볼게요. 매일 미사 안 빠지기 다짐이라고 처음 문자 보내주신 5356님께 선물 드립니다. S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마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으로는 우리 5404님께 바칩니다. 군대 간 아들 보고 싶어서 울지 말자. 다짐송으로 B2B 울면 안 돼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A while back, there was the happiest couple in the entire world. However, it was said that their love could not last forever. I wonder, how are the two spending?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박지연님 문자로 문 열어볼게요. 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네요. 이제야 장마철인 게 실감이 나요. 얼마 전 새로 구입한 장화를 신고 출근하려고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장화가 잘 어울리는 날씨이긴 합니다. 어제 리온 대표님이랑도 말씀드렸지만 비 오는 날 신발 뭐 신을까 진짜 고민되거든요. 그냥 어차피 다 젖을 거 찬방찬방 그냥 물 홀딱 젖을 수 있는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운동화를 신고 나가는 게 맞느냐 이거 고민했는데 사실 장화 하나면 고민이 필요 없죠. 장화는 첨벙첨벙 물도 새지도 않고 너무 좋죠. 제 주변에서도 장화 또 패션 아이템으로 되게 귀엽잖아요. 어린 시절 신었던 장화 다시 신는 거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 주변에 장화 구입한 사람들 많은데 제 친구들이 장화를 신으면 비가 그쳐요. 아주 날씨 요정이 따로 없어. 비 오는 날 굳은 날씨 싫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장화를 야무지게 신고 나왔다? 그럼 금방 해가 뜨더라고요. 우리 지연님이 오늘의 날씨 요정이 되실지 안 되실지 기대해 보면서 장화 신고 출근하신다는 문자로 이 부분 열어봤습니다. 5529님 경산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네요. 날씨가 더워야 맛있는 복숭아가 만들어지겠죠? 오늘도 축복 듬뿍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 감사해요. 5529님. 5529님이 지난 주말에 저 행복을 여는 아침 복디 앞으로 복숭아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그걸 늦게 아는 바람에 어제 챙겨가

0: 해가지고 집에 야무지게 가져갔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숭아가 너무 달고 맛있다고요. 오 이구님의 정성 덕분에 뭐 날씨가 덥든 안 덥든 맛있는 복숭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복숭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0611님, 복디, 방학하고 대전에서 서울 이모 집에 놀러오는 6학년 조카 마리스텔라에게 공연으로 멋진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요. 티켓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아우, 암요, 암요. 티켓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실 때, 뭐, 공연 선물 받고 싶어요.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하시면은, 복디가 최대한 들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이어서 공감 맛집 감정식당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원 교수님과 함께 감정식당 활짝 문 열 테니까요. 여러분들 9시까지 계속해서 주파수 고정하시고 행복을 여는 아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고 듣고 올게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 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래죠.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벅, 맨발의 청춘. 자, 어떤 부분인지 듣고 올게요.

전성시대. 자,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혹시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들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아니면 어떤 전성기를 기다리시는지 여러분들의 전성기, 전성시대 이야기 한번 듣고 싶은데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벅 맨발의 청춘 듣고 오겠습니다.

버게 맨발의 청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멀지 않아 열릴 거야 나의 전성시대. 네네네네. 자, 2037님 멀지 않아 열릴 거야 나의 전성시대는 곧 올 것이다. 로또 아이 복권 1등 당첨되는 날이 나의 전성시대에 열리는 날이라고. 그 전성기 제 전성기랑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복권 1등 당첨되는 날 복디 전성기랑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자, 6199님 지금이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토끼 같은 딸들도 있고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긍정 아름다운 마음 복디가 배워야죠. 보면 복디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전성시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디 이름 건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해보고 꿈만 같았던 그런 자리에서 지금 복디 여러분들과 매일 아침 만나고 있잖아요. 비록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지만 지금이 전성시대인 것 같다라는 6199님의 말씀에 복디도 반성하면서 지금이 전성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901님 저는 제 전성기가 오는 게 두렵네요. 그 다음엔 하락만 있을 뿐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왜 힘 빠지는 소리야? 전성시대 얼른 지금이 전성시대이십니다. 하락 없어요. 7703님,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 마음대로 전성시대가 올까요? 암요, 암요. 지금이 전성시대일 수도 있고 또 10년 후에 말씀하신 더 아주 더더더더 전성기가 찾아올 수 있죠. 아니, 여러분들 왜 이렇게 또 비가 와서 그런가? 이렇게 마음이 작아져 있지? 7408님, 예? 다 지났어. 나의 전성시대. 네네네네가 아니라 얼마 안 남았어요. 마라톤 풀코스 달성. 인생은 70부터 80까지 하프 완주. 라고 보내주셨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마라톤 완주 정말 장난 아니다. 저는 10km만 가도 킥킥킥킥거리고 있는데 마라톤 풀코스라니. 어제 복디는 운동부하 검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 가슴에다가 막 장비 같은 거 붙여놓고 계속해서 그 트레드밀에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수나 뭐 호흡량 같은 이거 막 마스크 같은 거 끼고 운동 선수들 그런 거 하시잖아요. 체크업 할 때 그런 거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유산소 그만하고 근육을 좀 길러야 될 것 같다고. 아, 정말 유산소 그만하라는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봤는데. 그만큼 근육 운동이 싫거든요, 복디는. 아, 이제 근육 운동을 해야지 복디의 전성시대가 온다고 하니. 하, 착잡합니다. 자, 김정배님, 저의 전성기 57년간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질 것 같습니다만 저는 밟아도 뿌리를 뻗는 잔디풀 인생입니다. 반드시 버티고 이겨내면 그게 전성기 없이 인생을 잘 산 거라 스스로를 위로할 겁니다. 밟아도 뿌리를 뻗는 잔디풀 인생 너무 좋은 말인데요. 정말 뿌리 깊게 아주 뿌리가 넓고 깊게 땅속 깊게 안정되고 얼마나 좋아요. 정배님 화이팅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장원 누구로 뽑으면 좋을까? 가장 긍정적인 사연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6199님, 지금이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원하는 직장에도 들어가고 토끼 같은 딸들도 있고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긍정왕 6199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비가 와서 그런가 여러분들 텐션 좀 올려봐야 되겠어요. 진주의 에브리바디 듣고 감정식당으로 넘어갈게요.

0: 감정에도 맛이 있습니다.
1: 그 맛을 누군가 알아준다면 더 맛깔나게 살 수 있겠죠.
0: 수요일에 공간 맛집 감정 식당. 우리 감정의 맛이 무엇인지 딱 캐치해 주시고 그 맛을 함께 공감해 주시는 공간 파인다이닝 감정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오. 공간 미슐랭 이성훈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교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어느새 본격적으로 장마철이죠.
0: 그러니까요. 네, 비가 많이
1: 와요. 늦게 장마가 시작된 거죠. 네네. 이때마다 떠올리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0: 뭘까요?
1: 비 오면 빗 속으로, 바람 불면 바람 속으로.
0: 날씨에 그냥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날씨에 네. 내 몸을 맡기고.
1: 네, 우리가 법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네. 법을 팟자하면 물 숫자에 갈 것자거든요. 네.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게 법이다. 세상 모든 것이 법이다. 그래서 바람 불면 바람 속으로, 비 오면 빗 속으로 순응하면서 살자. 이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우리 교수님께서는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1: 네, 많이 바빠요.
0: 강연으로 네네네. 이곳저곳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 네. 동네 명소를 소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네네네. 우리 이서원 교수님이 최근에 가신 명소
1: 진주입니다.
0: 어디 진주?
1: 네.
0: 저희 외갓집이 진주잖아요.
1: 아, 진주 남강 좋아하시죠?
0: 아, 좋아. 해금강이랑 다른 거죠?
1: 그렇죠. 진주에는 남강이 있습니다.
0: 남강이죠.
1: 남강이 있는데 한강과 다른 점이 네. 일체의 그 강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0: 오, 물 비린내가 안 난다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생활 오수들을 강으로 못 나가게 한대요. 따로 정화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0: 우와, 제도적으로 뭔가 네네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고장이군요. 네.
1: 그러니까 물고기가 뛰고 그다음에 오리들이 떠다니고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산책을 하는데 오. 그 남강을 한 2시간 남짓 산책한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0: 2시간? 꽤 길게. 이 더운
1: 네네네.
0: 날?
1: 굉장히 길게.
0: 네. 맛있는 거는 좀 챙겨 드셨나요?
1: 그럼요. 냉면, 뭐 불고기. 아, 진주에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0: 진주 냉면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0: 에이, 맛있겠다.
1: 먹고 육전도 싶다. 맛있었고.
0: 오, 맞아요. 네. 진주 냉면은 육전이 올라가더라고요.
1: 그러게 육전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0: 맛있었겠다. 진짜 맛있었겠다.
1: 사람 녹던데요.
0: 일하러 가셨지만 좀 힐링을 하셨나요?
1: 네, 맞습니다. 요즘 일하러 가면 지방에 갈 때 1박 2일로 가요.
0: 좀 여유를
1: 진주는 가지고. 한 5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박 2일로 갈 수밖에 없고 2시간 북토크를 했는데 네. 1박 2일 동안 가서 즐기다 왔죠. 아, 촉성루도 가고.
0: 촉성루. 네. 촉성루. 그 누구야? 그
1: 농계.
0: 농계. 네. 맞아, 농계. 외갓집 갈 때마다 저한테 안 들은 것처럼 제가 한 번 저한테 말해준 적 없는 것처럼 맨날 외갓집 식구들이 네. 여기가 촉성루인데 농계가 네. 가락지를 끼고 껴안고 떨어졌다. 뭐 이
1: 네.
0: 얘기를.
1: 촉성루 근처 공원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산책하면서 야 정말 좋다.
0: 맞아요.
1: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가 진주구나.
0: 그러니까요. 네.
1: 진주보다 더 고운 진주였습니다.
0: 또 이렇게 아름답게 네. 진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어디 가서 말 못할 나의 고민 감정을 다뤄주시는 감정식당 이서원 교수님이 오늘도 출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00원 되는 문자나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이나 네.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빵에는요. 비밀글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익명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마음 툭 털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주문서부터 살펴볼게요.

0: 익명으로 도착한 사연입니다. 교수님, 저희 딸이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기분이 상하면 밥을 안 먹고요. 혼자 방에서 안 나와요. 혼날 일을 해놓고도 그 일보다는 엄마가 소리 질러서, 엄마가 화를 내서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하면서 펑펑 울기도 해요. 뭐 사춘기는 사춘기 때라 그럴 수도 있다 싶었는데 교수님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나 됐어요. 기분이 좋으면 뭐든 만사 오케이고 정도 많고 흥도 많아서 분위기 메이커인데요. 기분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우리 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밤을 새우고 용돈을 다 털어서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안 하네요. 이 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감정적인 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희 감정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기분에 따라 극과 극. 기분이 좋을 때는 만사 오케이.
1: 네.
0: Everything is good. 막 네. 이러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엉엉 울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네. 하고 팩 하고 들어가 버리고 이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 그대로 두시면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렇게 좋은 딸이 어디 있는가. 예,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 월드컵 지금 한창인데 우리가 뭐 16강 나갔으면 광화문에 제일 앞에 앉아 있을 분이 바로 따님이시다.
0: 같이 텐션 네. 올려가면서.
1: 네, 야구장에 가면 또 응원단장이 따님이시다.
0: 그러니까요.
1: 그다음에 불의한 일을 할 때 가장 앞서서 촛불을 들 사람도 따님이시다.
0: 네.
1: 그러니까 화끈한 분이죠.
0: 감정이 솔직한 분이죠.
1: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비유를 들면 어머님이 명쾌해지실 것 같은데요. 이 따님의 에너지를 잘 쓰면 네. 마을에 불을 밝히는 전구 같은 역할을 하고요.
0: 네.
1: 잘못 쓰면 마을을 불태우는 불이 되는 거죠.
0: 그러면 엄마는 근데 옆에서 힘들잖아요. 이 감정에
1: 힘들죠.
0: 같이 네. 휘둘리잖아요.
1: 어머님 이렇게 저는 빠밤 처방을 바로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따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가꾸려고 하셔라.
0: 가꾸려고.
1: 네네.
0: 네.
1: 그리고 가꾼다는 것을 매니지 케어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0: 네.
1: 따님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먼저 리스트로 만들어 보셔라.
0: 우리 딸의 장점을 얘기해 보라라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0: 그렇죠.
1: 장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딸이 만약에 반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0: 네.
1: 반대라면 피마리가 되는 거죠. 피를 마르게 하는 이성형. 보셨나요? 감정이 전혀 없어. 냉혈한이야.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0: 네.
1: 거기가 지옥 아닐까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거보다는 좀 사람이 살아있네.
0: 사람답게.
1: 예, 살아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우리 복디님도 약간 그 살아있네 거 아닙니까? 감정이. 예. 속으로는 내성적인 겉으로는
0: 그쵸,
1: 우리 함께 살아있고
0: 그쵸,
1: 그렇잖아요.
0: 그쵸, 그쵸, 맞죠.
1: 이런 텐션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맛나게 하고 아마 장점의 첫 번째는 친구가 많다가 될 겁니다.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우리 딸을 좋아하는 친구가 많고 여행 갈 때 가장 먼저 꼽는 사람이 된다.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텐션이 좋으니까 같이 네. 있고 싶죠.
1: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반대가 피말이라고 별칭을 붙였잖아요.
0: 네.
1: 근데 따님 같은 사람을 버럭이라고 저는 붙이거든요.
0: 버럭?
1: 예, 버럭.
0: 무슨
1: 엄마가 소리쳐서 그렇잖아 하면서
0: 네네.
1: 그냥 텐션이 올라가는데 1초도 안 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버럭이라고 그러는데요.
0: 네.
1: 그 피말이는 차분한 사람들은 뭔가 차분해지는데 제가 발음을 해볼게요. 차분해진다. 차분해지는데.
0: 차분해진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차분해진다.
1: 네네.
0: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얘기할
1: 예,
0: 때.
1: 그리고 화끈하다 이래요. 화끈하다 이래요.
0: 화끈하다. 나문을 화끈하다. 이게 아니라 아 화끈해.
1: 네네. 화끈한 사람은 급하거든요.
0: 아우 그렇죠.
1: 그래서 꿀팁 빠방 꿀팁을 드리자면
0: 네.
1: 따님한테는 즉각 반응해 줘야 된다. 이것을 꿀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우리 기분파들한테는 기분이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내려가거든요.
0: 즉각적인 반응.
1: 팍 올라갔다 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0: 네.
1: 차분한 사람한테는 천천히 가서 천천히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 차분한 사람한테는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주는 시간을 슬로우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 버럭이 같이 화끈한 사람한테는 퀵퀵 이렇게 가요.

0: 그러면 버럭이들은 왜 싫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1: 이게 비단 그냥 따님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 사춘기 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0: 그럼요.
1: 이게 장점을 리스트업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둘이 소통할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라. 깊게 그렇죠. 생각하지 말고 네네네. 딱 생각나는 직관적으로 반응을 해주면 대응을 해주면은 그 친구의 감정을 조금은 요리할 네네. 수 있다.
0: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맛있는 감정 요리를 따님에게 선물해라.
1: 아.
0: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이 많잖아. 네가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뭐 촛불집회학을 할 때도 네가 앞장섰잖아. 학생의 부정이 있을 때 네가 그거 가만두면 안 된다고
1: 네.
0: 네가 뭔가 액션을 취했잖아. 이런 네가 있어서 사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정말 친구들도 많고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 감정요리로 해주면 오. 엄마가 내 감정을 나의 마음을 좋게 보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위기가 있을 때
1: 네.
0: 엄마하고 부딪힘이 적어질 수 있다. 그래 평소에 나를 좋게 보는 엄마와 네. 평소에 나를 문제 있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와 똑같이 부딪혀도 그 양상은 달라진다. 폭발적으로 변하는 것은 평소에 엄마가 나를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다.
1: 이렇게 네네. 엄마와 따님의 네네. 소통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 어머니가 고민하시는 게 네. 좋아하는 일에는 워낙 약간 감정적이다 보니까
0: 네.
1: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좋아하는 일에는 밤을 새울 정도로 몰입을 하는데
0: 네.
1: 하기 싫은 일은 그냥 단칼에 그냥 안 해.
0: 네네.
1: 라고 끝까지 미룬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0: 네네.
1: 이것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지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0: 이건 오히려
1: 네.
0: 역으로 그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아 하기 싫어 그러고 그럼 자자자자
1: 하지마
0: 자자 그래서 더 큰 낭패를 보게 해야 돼요.
1: 아 실패를 통해서
0: 네네.
1: 이제 경험을 통해서
0: 본인이
1: 배우고 직접
0: 깨닫지
1: 배울게.
0: 않으면 이 화끈이들은 네. 고치지 않습니다.
1: 아.
0: 막으면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불은 불로 끌 수 없다. 어머님이 지금 불을 불로 끌려고 그러니까
1: 네.
0: 따님 불이 더 큰 것 같단 말이죠.
1: 그쵸.
0: 그러니까 엄마의 작은 불로 딸의 큰 불을 끌려고 그러면 엄마의 불까지 합쳐져서 더 큰 불이 일어나게 된다.
1: 아~
0: 그래, 그럴 때는 딸의 불을 인정하면서 자자자자 하기 싫은 거 꼭 해야 될 일이 뭐 있어. 그냥 자버려.
1: 그냥 직접 겪어보게
0: 네네,
1: 놔둬야
0: 직접 겪어보게.
1: 된다.
0: 그래서 주사위를 엄마가 가지지 말고 네. 딸이 가지게 해주라. 빠밤입니다.
1: 엄마가 동동거리지 말고
0: 네.
1: 직접 한번 겪어보고 이게 한번 체감을 해봐야
0: 그래,
1: 된다.
0: 그래 하기 싫은 거 하지 말지 뭐 얼마나 산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 뭐 괜찮아. 뭐 안 하면 어때? 뭐 그러면 회사 갔는데 잘릴 위기가 되면 대학생이 돼가지고 리포트 때문에 망치면 아, 엄마 하라 그랬지 그랬어 그랬더니 그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능청스럽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
1: 스스로 처리될 수 네. 있게 도와줘야지.
0: 불관리협회 회장님이 되시라 빠밤입니다.
1: 물론 그렇게 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봤을 때 지켜볼 때 마음이 아프겠지만
0: 네네.
1: 그래도 스스로 한번 체득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0: 요약바밤은 불은 불로 끌 수 없다.
1: 불은 불로 끌 수 없다.
0: 네.
1: 이혜영님 헉 또 저희 집 얘기인 줄 잘 갖고 볼게요. 바로 리액션 고고!
0: 고고!라고
1: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성원 교수님과 함께 내 감정을 요리하고 내 운명도 바꿔보는 감정식당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교수님.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청취율 조사 이벤트 퀴즈를 드리면서 선물을 챙겨드리려고요.
0: 네네.
1: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플러스 특별한 선물까지 더 얹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팍팍 선물을 쏴드리는데요.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선물도 있다는 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디의 선물 창고 대개방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교수님께서 퀴즈를 내주세요.
0: 네. 이 시기는 신체가 성장함에 따라 성적 기능이 활발해지고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도 하는 이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사춘기, 2번 갱년기, 3번 권태기.
1: 자, 우리 보기들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들의 이것. 딸의 이것 때문에 아유 힘들어요 라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청소년기 전반에 성적으로 급격한 변화

0: 모습을 보이는 시기고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이 때가 무엇인지 정답을 맞춰주세요. 1번
1: 사춘기,
0: 2번
1: 갱년기,
0: 3번
1: 권태기.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힌트송 이거 보낼게요.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0: 저는 50대 워킹맘이고요. 한 회사에서 근무한 지 올해 20년이 됩니다. 제가 1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해서 보내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에는 지금 3명이 일하고 있어요. 1년 전에 직원 한 분이 퇴사하고 지금은 50대 중반의 사람 좋은 남자 직원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해도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사람이 좋은 것과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남자 직원분이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서툴러서 뭐 몰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겼지만 또 다른 한 명의 직원과 함께 매번 알려드리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근무한 지 18개월이 지난 지금은 같은 실수, 반복되는 업무 처리 부진함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어요. 남자 직원이 잘못한 일 처리를 저희 둘이서 수습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서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총 책임자에게 말하면 그 직원 입장이 좋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말 안 하고 같이 일을 함께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실수에도 사람 좋게 웃는 그 직원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같은 일하는 다른 직원은 아유, 총 책임자에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또 괜히 말하게 된 걸까 봐 고민이 됩니다, 교수님.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네. 착한 사람이랑 일하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일 잘하는 사람이랑 일하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1: 일 잘하는 사람이랑 일하는 걸 좋아하고요. 네. 착한 사람이랑은 따로 만나서 밥 먹는 걸 좋아하죠.
0: 사적으로는 착한 사람이 좋지만 공적으로 일하는 데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더 좋다.
1: 네, 복디님. 그 성당 앞에 가면 네. 팥빵을 파는 가게가 있단
0: 맞아요.
1: 말이죠.
0: 맞아요. 국화빵.
1: 네.
0: 팥빵 네, 가게.
1: 팥빵. 네네네네. 근데 거기 가서 팥빵을 샀는데 네. 속에 팥이 안 들어있어요.
0: 이게 무슨 일이야?
1: 그러니까요. 일을 못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죠.
0: 일터에서 만난 사람이 일을 못한다?
1: 네.
0: 쉽지 않네요.
1: 그렇죠. 작가가 글을 못 쓰는 것이고
0: 네.
1: 화가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것이고 가수가 노래를 못하는 것이죠.
0: 그럼 가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화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0: 네.
1: 본업을 잘해야 되는 거죠. 본업을 잘해야 되는 거죠. 복디님 되게 멋있어요 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0: 네.
1: 그 멋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0: 일 잘하는 거다.
1: 맞아요. 방송을 잘하는 거예요. 방송을 잘해야
0: 네,
1: 돼.
0: 네, 네.
1: 그 다음에 또 멋있으려면
0: 네.
1: 인격적으로 사람이 괜찮아야 돼요.
0: 일을 잘하는데 인격적으로 멋있어요.
1: 예, 그러니까 일이 기본으로 60% 깔고
0: 네.
1: 사람이 괜찮은 게 30% 있고 나머지로 뭔가 방송과 전혀 관련 없는 일 예를 들면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든지
0: 네.
1: 스킨스쿠버를 한다든지 네.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든지 그랬을 때 복귀 너무 멋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0: 플러스 알파.
1: 그렇죠. 근데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사람이 좋아.
0: 근데
1: 방송이 엉망이야. 멋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이 직원을 바라보면 지금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나요? 60%가 결여되어 있다.
0: 일을 못해.
1: 예, 18개월 했는데도 아직 일을 못하고 실수를 하면서 씩씩 웃는다. 그러면 앞으로 18년을 일해도 이럴 것이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매번 알려주는데도 18개월 네네네.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1: 오늘 당장 얘기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0: 네.
1: 저는 내일 당장 얘기하셔라.
0: 아...
1: 하루 동안 어떻게 총 책임자에게 이야기할까 방법만 아시면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동료가 참 지혜로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만 아시면 되겠다. 구체적인 방법을 빠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빠밤.
1: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총 책임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요.
0: 네.
1: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먼저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0: 우리 팀에.
1: 동료. 네, 우리 세 명인데 두 명한테 도움이 되죠.
0: 네.
1: 더 이상 번거롭게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차라리 더 좋잖아요.
0: 그렇죠.
1: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좋은데 있는데도 못하니 스트레스 받고 일은 일대로 느려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총 책임자한테 이야기해서 네. 총괄 책임자한테 얘기해서 뭔가 시정이 되면 첫째 혜택 보는 건 우리죠.
0: 그렇죠.
1: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를 살리죠. 두 명이 성과를 내는 것보다 세 명이 성과 내는 게 회사에는 확실히 그쵸. 이득이 되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0: 네.
1: 회사를 살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사자 본인을 살리죠. 그렇잖아요.
0: 그렇죠. 스트레스 네. 안 받고.
1: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금 이대로 한다면 본인은 결국 회사에서도 동료들에게도 팽당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장기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생각할 때도 지금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총괄 책임자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 그 사람이 싫은 것과 좋은 것과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구별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참 좋으신데 이것이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에 주사위가 있는데요.
0: 네.
1: 이 책임의 주사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총괄 책임자한테 주는 거죠. 복두님이 책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0: 네.
1: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0: 아, 쉽지는 않죠.
1: 어렵죠.
0: 네.
1: 어려운 일을 어렵게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쉬운 일을 쉽게 하면 위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0: 그쵸.
1: 그만큼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직위를 보장받고 힘을 보장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당신 어렵게 일을 해라. 근데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생산성과도 관련되고 개인의 직무 특성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해야 될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총괄 팀장이다. 그래서 총괄 팀장이 다 모여서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0: 네.
1: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총괄 팀장이 따로 그분을 만나서 요즘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0: 맞아요. 인사관리하라고 네. 뽑아놓은 게 총괄 팀장이겠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성공하는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0: 뭐예요?
1: 제가 복디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0: 네.
1: 그러면 이 대화를 성공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뭘까요?
0: 뭐예요?
1: 제가 오수진님을 아는 거죠.
0: 아~
1: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대화에 성공할 수 있죠. 누군가 안다는 것은 세 가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복디님은 첫째 무엇을 좋아하는가.
0: 네.
1: 그래서 복디님은 뭐 이렇게 염소탕을 좋아하지 않는데
0: 네.
1: 제가 염소탕이나 먹으면 사죠. 그러면 대화 끝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맞죠.
1: 근데 피자를 좋아하는데 우리 피자나 좋아요 이렇게 맞아요, 나오지 맞아요. 않겠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알고 싫어하는 걸 아는 것. 그리고 복디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힘주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하죠.
0: 네.
1: 만약에 총괄 팀장님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가서 일로 이 사람을 깐다면
0: 네.
1: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일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면 조금만 얘기해도 바로 알아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총괄 팀장님이 누군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0: 네.
1: 총 책임자를. 그래서 네. 그분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라. 그래서 손잡이용법에 보면 책임자를 알고 대화를 시작하면 100번 대화를 해도 위태롭지 않다. 100전 100승 할 수 있다. 그죠?
0: 네.
1: 또 원래 손자병법에는 100번 싸워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되 그분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무엇을 힘주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복디님, 복디님은
0: 네.
1: 방송을 하실 때
0: 네.
1: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방송을 할 때 청취자들이랑 소통하는 걸 중요로 생각이죠.
1: 그러면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면 제가 제 얘기만 계속 하는 것은 복대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뭔가 이렇게 청취자들의 답글이 달리면
0: 그쵸.
1: 그걸 같이 나누면서 또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걸 좋아할 거다.
0: 네.
1: 그걸 제가 자주 한다면 복대님이 빠방 교수님은 정말 진행 잘하셔 이러지
0: 맞아요.
1: 않을까요?
0: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1: 네, 근데 또 전문가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제가 청취자들은 뭐라고 하셨나 이러면 왜 자꾸 불필요한 걸
0: 물어보세요
1: 이러지 않았을까요?
0: 그럴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복디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거나 가치 없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무엇에 힘주는 사람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안 뒤에 대화를 들어가야 된다.
0: 어.
1: 그럼 두 가지 제가 빠밤을 드렸죠.
0: 네.
1: 첫 번째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0: 네.
1: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야기할 때요. 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혹시 상처 입으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자세가 달라집니다.
0: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이게 싫은 소리라고 생각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그냥 참는 게 배려 아닐까? 네, 라는
1: 지금은
0: 생각도 하잖아요.
1: 몸에 좋은 약은 쓰다. 양약 구워다. 뭐 이런 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태도가 대화의 90%거든요.
0: 네.
1: 정말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더불어 잘 됐으면 좋겠고 회사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몰라서 나중에 책임자님께서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가서 당당하게,
0: 당당하게.
1: 그리고 떳떳하게 그리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고 이야기하는 첫 시작은 이 책임자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을 나도 같이 공감해 준 뒤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사위를 책임자분께 드리는 게 어떠냐? 빠밤 처방입니다.
0: 빠밤. 네. 건강한 해결 방법으로 총 책임자에게 말을 하고
1: 네.
0: 또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치 무엇 어떤 가치를 중요시 네네. 여기는지
1: 미리 좀 조사도 하고.
0: 하고.
1: 네.
0: 김지영님, 아우 공감 100배 사연이네요. 김애희님, 오 일이 기분이군요. 기본이군요. 라고.
1: 기본이고 기분이고 그렇죠.
0: 그쵸?
1: 일을 잘해야 기분이 좋죠.
0: 일터에서 네. 만난 사람이잖아요.
1: 네.
0: 사람 좋은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1: 맞습니다.
0: 일단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1: 네네.
0: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가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무엇이 가치를 무엇의 가치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빠밤 교수님의 네네. 이야기였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진행하는 행여와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청취율 조사 이벤트 퀴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정답을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정답을 얘기하고 아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K-1 화사 착해지지 마요.

0: 네,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K빌 화사 착해지지 마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벤트의 목적으로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렸어요. 선물 드린다고요. 자, 이쯤에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전반에 성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 정답은요?
1: 네, 1번 사춘기입니다.
0: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벌써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1: 정말 비 오면 비 속으로, 바람 불면 바람 속으로, 순리 따라 흐름 따라 사시길 빕니다.
0: 아, 너무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좋은 해결책 남겨주신 이서원 교수님,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네.
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비가 오면 비 오는 날을 즐기고, 너무 막 텐션
1: 말고.
0: 너무 힘주지 말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르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자연스러운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끝곡 다섯 손가락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1: 합의 내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5: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4: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5: 뭐라고요?
4: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6: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7: 주님의 영광과 함께.
8: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9: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하기 좋음처럼 어려운 일들은요 시작하는 것부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면요 그 성취감은 힘들었던 것만큼 배로 커집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딱 그런 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두고 계시다면요 주저하기보다는 그래 이걸 해내고 나면 내가 얼마나 뿌듯할까 하고 미리 그 순간을 상상해보는 것, 그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힘찬 시동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